0: 방해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야방 3호 매대입니다.
1: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왕가렐이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시라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고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1: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2: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아 있나?

0: 왕가래를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상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보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월급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앉았다.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여기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저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시를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왕가리리 백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혁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래는 얼른 그를 막아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래는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런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석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샌모는 왕가렐이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실었고 같은 신문에 새 주석의 이름이 알리었다. 동시에 행정원장 왕조명의 이름으로 행정원 2356호 훈령을 발표했다. 국민정부 문관청 24년 4월 19일 제2075호 서한 4월 27일 국민정부령 귀주성 정부위원 겸 주석인 왕가렐이 사직서를 내고 군사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해왔다. 따라서 왕가렐이 귀주성 정부위원 겸 성정부 주석 지위를 해임한다. 그리고 오총실을 귀주성 정부위원으로 임명한다. 성정부 주석도 겸임하도록 한다. 정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었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향해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이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5군을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 부대를 정돈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앞으로 주황에서 직접 월급과 보급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왕가렐은 이제 재정 걱정은 좀 덜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집이 흔들거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빡빡한 조건이 따랐다. 왕가렐이 거느린 다섯 개리어 15개 탄을 두 개 사 6개 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1: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렐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렐이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렐은 군부에서 정벌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0: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됐습니다.
1: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0: 아니,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응?
1: 왕가렐은 적지 않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0: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0: 백사장의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1: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진리한다. 군벌 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2: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1: 정벌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2: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1: 왕가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 개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3: 왕가렐,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북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1: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왕가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외치었다.
2: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1: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2: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얼쏘!
1: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2: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1: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렐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조임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렐 생각에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벌범을 찾았다. 정벌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 있었다. 왕가렐이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0: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2: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1: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0: 아,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1: 정불범이 고개를 저었다.
2: 그건 안 될 일이지요.
1: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화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3: 형제들은 이 왕가래를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1: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3: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1: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벌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양호성이 이래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왕가래는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렬이 임기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왕가렬은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벌범에게 애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벌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을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래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었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래는 정벌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성은 왕가래를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4: 잘 생각해 보았나?
5: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왕가렐이 입을 뻘쭉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4: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1: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 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5: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1: 왕가렬이 말했다.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4: 전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1: 장계석이 딱 잘라 뒷자를 놓자 왕가래는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5: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4: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1: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쳐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알을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4: 장학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1: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장편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매주 기수열 이 시간대에 가면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이온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깊이 알고 계시는데요. 어디에 오시면 도강중이온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일박하에 오시게 되면 일박하에서 금방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도강중이온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서쪽을 쳐다보게 되면 도강중이온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는데요. 도강중이온은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는데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이온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보시는가 하며 우수한 과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진료를 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격도 많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중약값이 하늘을 치셨는데 뭐 오징어는 뭐 한번 약을 떼서 하게 되면 1,000원 이상 잡으러 가게 되는데 여기 오시게 되면 약값이 많이 저렴하다고 뭐 때문에 신약대학방이 도강중이온이 주요한 약을 짓는 큰 약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차 3차라서 착가름 다른 약발과 같다 착가름을 필요가 없이 자기 약방의 거 약을 짓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도 편리하고 그리고 어려운 질병 노인성 질병 난치성 질병 오랜 질병 같은 것을 여기에서 치료하는 데는 확실한 좋은 치료 방법이 있고 의사들이 우수하시고 과실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만 오시게 되면 병치료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우수한 치료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병치료하고 계시는 조일만 선생님 이분은 40여 년간이 중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중기 경력을 쌓았으니까 어떤 환자를 림상에서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기 올라가게 되면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저명한 길림성 심내혈관 전문가라 하는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약에는 단순 심장과 뇌혈관에서는 너무 돌출한 치료과를 거듭해서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 오기 전에 적지 않은 분들 혈압이 높거나 혈흔증이 생기거나 관심병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중풍 후유증으로서 부분적으로 펜탄이 왔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절만 선생 찾아보시고 확실한 치료과를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분들은 역시 심장병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도 될 수 있고 갑상선 본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항진이 있거나 저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직접 조일만 선생 찾으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가 하면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 문란이 있는 분들 어디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가면서 많이 아파하는 분들 말초신경이 손끝 발끝이 저려나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메뇌혈종합증이라면 하늘따위 뒤번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완전히 어림증이 나서 평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자리에서 자기 감각 가운데 내가 지금 360도 도는 그런 감을 느끼게 돼 있는 이런 어려운 질병, 신경성 두통, 완고성 멘탈, 특히 우리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 변두토 있는 분들, 나이가 드셔서 변두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변두토이라며 뇌혈관 경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경련을 일으켜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화할 줄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완고성 예연이 있는 분들, 구강궤양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 이난잡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중이 절만 선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네.
2: 저는 동황중년 흉과 치과에서 뭔가 뭐 둘리로 이래 밑줄로 이래 그래가지고 우선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 요 때가 저 마음이 듭니다. 좋습니다.
1: 아, 둘리했습니까? 예예.
2: 예, 아프지도 않고 다른 데서 했댔는데 아 계속 입금이 아프고 그저 도돌해도 안 되고 도돌해도 안 되고.
1: 예.
2: 그래 또 다시 하라는 게지. 야 이거 더 지각 하고 그래. 이쯤에 선생님 강의 듣고 동황중년 흉과 치과에서 잘한다며 그래서 가서 정말 검사도 하고 그 검사
1: 무료로 합니다. 예예.
2: 이 무료로 다 해야죠.
1: 그렇죠.
2: 와, 이번에 정말 풀리한 게 대단히 마음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모두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2: 음식 씹어도 뭐 아프지도 않고 그저 딱 그저 제일 빨갛습니다.
1: 예.
2: 그래 저 우리 집사람도 뭔가 집사람은 그 이발 두 대 뺀 자리 있는데 중량하자고 그랬는데 이 흉과 치과에 가서 두 분 어떻게 중량할 수 있습니까?
1: 아 완전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환자가 많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화번호만 되면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돼 있으니까 두 분이 찾아오세요. 예예.
2: 예 수고하셔.
1: 예 안녕.
0: 네, 계세요.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 동황중의원의 그 조일만 생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어그리 선생님께서 내 보이고서 위병원도 치료했지. 위가 밥을 못 먹어서 위 아파서.

0: 그의 위교 쓰리고 하던 거 있으니까 그는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내 딸이 동물 보건에 이 골가쟁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와서 치료를 하고서 용 집행이 찍고 와서 왔던 사람들을 집행이 뒤집고 가는 사람으로 영 완쾌해서 그러길래 나도 한번 나도 예 그 이튿날에 갔단 말에 가서
1: 예.
0: 지금 세 번 봤어. 다 이 골가쟁이 여충 한판 탈출하고 붕수정 가서 그냥 허리부터 내리서리고 예 특히 무릎 관절을 아래 막 잡아당기면 앞뒤 발목까지 아파 그랬는데 이제께서 무슨 어선 세 번 벌고서 기본 세계에서 어선이 이 잡아당기면 아프고 막 심지어 잡아당기면 아프고 특히 흐린날은 더한다.
1: 예.
0: 밤부터 막 아프고 소리를 쏘고 그러던 게 또 저녁에는 쥐라는 게 그래 올라오지. 지금은 이제 몇 번 치료받은 게 쥐 올라오는 그 증상은 기본 상관은 없어도.
1: 그러기 때문에 중립을 봐서 종합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0: 그 이 고가병 치료에 정말 영탈출합니다. 다른 병사라거니와 신호시간 병사라고 위병사라거니와 이 골가병이 이래서 하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씹어 먹었는데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더 가서 또 발작할까 무서워서 반복할까 무서웠습니다.
1: 예, 젊은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가능합니다.
0: 그리고 난 또 이 지하로에 전번에 가서 우회권 예제를 했단 말이에요. 좀 요즘에 또 아래 께서 아파서 아래 것도 예, 그저께 가서 한번 했는데 또 오늘이나 내일 한 번 더 가서 하고 소리 두 대 지금 앞에 계속 자꾸 흔들고 아프단 말입니다. 그냥 빼고 또 해야 되는지 어쩐지 또 가서 다시 치료를 해야 돼요. 우회권은 저번에 한 개 용돗습니다.
1: 그래요.
0: 먹어도 이렇습니다.
1: 모두 치아라고 했습니다.
0: 그 다른 병사라고요. 이 선생님이 이 병원에 후가병원에서 이렇게 지하를 가라는 건 몰랐습니다.
1: 그렇죠.
0: 하길래 가서 한게 확실히 쐈습니다. 우회권은 완전히 우선은 무슨 살떡 못 이루고 땅땅한 거 못 이루고 뭐 깨미 다 까먹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1: 대단하죠.
0: 아라이 빨리 또 두 대에 또 아플라 해서 또 가서 치료하자. 내일 좀 예약해 줄 수 있겠습니까?
1: 예, 내일 예약입니다. 화요일 예약이 거창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저 위가 대단히 소화가 돼서 그래서 그 리명길 이사를 착수해 배한데 한번 계란 먹었는데 이 소화가 예, 어전에 이 배가 짱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올리브 뻗치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면서 그 다음에 저 이 아래 리명이 계속 올리게 되면 식후물만 올라온다만
1: 예.
3: 이래서 그 방송 통해서 그 리명길 이사를 배웠는데 야 정말 용합니다. 벌써 그 한 다섯 첩이 들어갔거니 벌써 소화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첩이 잘 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벌써 이 그 이사의 그 처가가 내게 만나면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내리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더 가 들어오자고 돼. 내일로 예약하자고 합니다.
1: 리명길 선생 지금 토요일 빼고는 다 되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3: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도일반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예, 내게 심장 빼려서 여전히 한 10년은 넘어됩니다.
1: 예, 주셔야 됩니다. 예.
4: 예, 그런 것은 나이 먹으면 이제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뭔가 이렇게 뭐, 나가 댕기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조금씩 나가 댕기기도 괜찮은데, 후제는 조금만 나가 댕겨도 숨이 너무 차서, 또 나가 걸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식은땀 나고, 그리고 특히 또 앉았다 일어나게 되게 되면 눈이라는 게 자꾸만 이렇게 완을 이게 캄캄해지면 한참 있어야 그 다음에 눈이 번하게 띄고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밤잠 또 못 잤습니다.
1: 네.
4: 밤에 반듯하게 넘어자도 안 되고

0: 나사지는 게 알기고 밤잠부터 그럼 자도 없대요.
1: 예, 심장과 뇌혈관의 전응적인 증상이 그런 여러모로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절만 선생 이 방면에서는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전문가에 속하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원래는 강 이게 높아가도 온정해야 되는데 혈압이가 지금 예 마구 좀 온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어, 예 그렇죠.
0: 네 그래 이거 심장
1: 큰 문제죠.
0: 그다음에서 이 이거 난 저 혈압은 원래 크게 생각했는데 혈압이가 지금 온정 잘 되고
1: 그렇죠.
0: 아무 개편하고 예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뜬 듯서 완전 이렇고 지금 조금씩이나마 활동도 많이 합니다 요지간에.
1: 예.
0: 많이 편안합니다 지금.
1: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하기 불편해서 네. 못하는 거죠. 예, 활동해야 됩니다. 예.
0: 나가기 싶은데 옛날에 나가기 조금만 이러면 너무 숨차고 바빠하고 이러다 어디 청춘대도 올라갔다 내려갈 때 힘들지 이랬는데 이 시간에 이거는 이제 약 두 초기 지금 두 번 써서 지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그럼요. 예, 예.
0: 예, 나는 그래 이번에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닥 더 치료를 하려고요. 지금 오늘 또 예약합시다. 오늘요. 그러지 오늘 가겠습니다. 또,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심장과 뇌혈관이 전형적인 증상, 심장병으로 인해서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숨이 차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절만 선생 신노수혈관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하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젊은 선생을 예약하고.
1: 예.
3: 우리 둘째 이미 한국에서 온기 중풍 후유증으로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젊은 선생 내와서 어젠부 두 번 약 먹고 친구를 하고 한 게 그 많이 났습니다.
1: 아, 예.
3: 밥도, 예, 입가에 가기 전부터 다 흘려서 그러던 게 맥이 없어 다리를 꺾지 못하고 선발이. 내가 다 버리고 그래던 게 많이 났습니다. 두 번 그런 게. 그래, 오늘도 가서 이 병 났을 때까지 좀 치료하자고 해서 오늘도 가서 친구도 하고 점약 주자고 해서 그래 예약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시오. 절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돼 있으니까 완전히 가능하니까 찾아오세요. 건강하세요.
3: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제 전화 맞습니까?
1: 아, 그럼요. 네. 말씀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1: 예.
4: 그러면까 우리 동서가 이렇게 도와지니까나 그 구두변이 그 뭔가 갑상선을 약항을 해가지고 고생하던 분이 가서 치료를 얻은 여러 번 받았는데 얻은 많이 도와줬답니다.
1: 어, 약항수 해야 됩니다. 예.
4: 예. 그걸 해서 목이 계속 뭐 이렇게 또 눈 같아서 뭐 넘기자도 바쁘고 이러던 게 예, 그게 지금 편안해지고 이 밤에 심장이 그래도 답답하면서 그래서 한 못 하던 게 그 지금 심장도 편안해지고 예. 그다음에 혈압도 온정되고 여러 가지를 도와줬답니다.
1: 어.
4: 그래가지고 지금은 식사도 잘하고 그 다방면을 이렇게 도도를 해주더란다. 그
1: 예. 절만선생님. 그렇죠. 특수하게 할
4: 예,
1: 겁니다.
4: 그래가지고 자기 또 친척이 먼 친척이 있는데 그 뭔가 제 아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형실하고 그래서 잠맞하고 맥이 없어서 예.
1: 예.
4: 자꾸 이러면서 수위도 뛰기 타고 하던 게 지금 그 선생님 치료를 한번 받은 게 별로 많이 효과 있는 것 같다.
1: 아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두 분으로 예 그런 내일 오늘 하든지 내일 예약해달랍니다.
1: 아 오늘 이야기해서 내일 이야기입니다. 예 완전히 예. 가능합니다. 예.
4: 그리고 선생님 그 치과에
1: 예.
4: 그리고 뭔가 우리 친정 오빠가 또 이 뭔가 우리 금리가 속대 다 이렇게 우연히 다 없단다 그래가지고 그 가서 치아를 하겠다 하면서 예약해달라는 전화드립니다.
1: 어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름 예약된 겁니다. 가서 이 전화번호 대세요.
4: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5: 제 동생이 이명진 선생님이 진맥을 받고 소리에 그 진맥하고 자기 아픈 증상이 딱 맞으니까 그 즉시에 전기침을 위에다 맞았답니다.
1: 네.
5: 그런데 벌써 맞은 다음에 인천 발소에 위가 시원하고 트림이 나더랍니다.
1: 어,
5: 네. 그리고 음식을 찬 건 입에도 대지 못했답니다.
1: 네.
5: 그러니까 찬물을 혹시나 두부물이 없어서 찬물을 입에다 여무에 입에다가 여었다가 안색이 있다가 그리
1: 어, 그...

0: 정도 끝이 민감했네요. 예, 예.
1: 예. 그런데 지금은 약을 한번 깨다가 쓰는데, 지금 음식을 못 깨본 생각도 있고, 지금 온화한 거 찾아, 그런 음식을 온화하게 만들어가던 소리에, 지금 못 깨본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점심 먹고 있답니다.
0: 예, 예.
1: 예, 그래서 내일, 언니하고, 아이고, 내일에, 그, 먼저 번에 치료를 하던 분이 담당이 결석이 있고 지방간이 있어서 이분과 같이 내일이 가려고 한답니다.
0: 어, 네 분이, 내일 두 분이 이야기 리맹글 선생입니다.
1: 네, 두 분입니다.
0: 예, 두 분이 리맹글 선생 이야기.
1: 있는 분도 많이 나왔답니다.
0: 어, 그렇죠.
1: 두 분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지금 리맹글 선생, 비교적 명망이 높습니다. 이분은 이미 20여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리대 졸업한 다음에 특히 국위 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전 나라에서도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수한 국위 대사분들을 림상도사로 모시고 장춘 중리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리 림상에 투입했기 때문에 진단이 한다는 준학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방이 확실해져서 오징어는 그 오랜 질병, 만성 질병 같은 거 뭐 잘 낫지 않는다는 특히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를 포함해서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인상 가운데 소문이 난 점이라면 사람이 먹어야 살지, 먹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런데 먹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리맹결 선생 찾아보시면서 와 기본으로서 음식을 먹고 싶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내리깨고 이전에는 계속 내리깨는 경계를 올리받쳐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때가 되게 되면 배고프고 먹고 싶고 소화가 잘 되니까 맥이 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계통이라 하면 단순 위나 뭐 비장이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간 담낭이 확실하게 우리 소화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속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맹글 선생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변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분들 통하는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또 하루에 더 드시면 그 자리를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맹결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소화계통을 위주로 해서 전반으로 쑥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계통만 전공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환자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고 이렇게 지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리맹결 선생은 중의학 과학기술 2등상 국가급 논문까지 발표했고 그리고 특히 리맹결 선생 소화계통의 우수한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두통이 있거나 혹은 또 위장염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경추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리맹글 선생 정기친구요법을 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몇 년간의 중의 경력을 쌓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여러 각도의 부동한 환자들의 부동한 이런 그 치료 방법을 다각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맹글 선생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년 2층에 올라오게 되면 리맹글 선생 토요일 하루를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최기명 주임 선생 2층에 오게 되면 피부과 전문의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단순 우리 연변에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전 나라적으로 인정해주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 선생으로서 널리 소문 놓고 있습니다. 지금 리맹글 선생께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 질병 한번 치료하게 되면 5년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그 다시 재발하지 않아 피부병은 어느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때게 되면 또 다시 재발하고 재발하는 게 기울인데 오히려 리맹글 선생 치료 방법은 기본으로서 당약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약제로서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르고 뭐 주사 놓고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당약으로만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그 피부과 질병은 리맹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일단 믿고 맡기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옵니다. 대상포진이라면 어려운 피부과 모병에 속하게 되었지요. 대상 포진,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시내 안에서 단위에 보게다 백점풍으로서 힘든 분들이 있지요. 정마에게 잘 낫지 않은 피부과 그 난치성 질병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습진이 있는 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습진이 있어가지고 가려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 긁어놓으면 피가 터지고, 그리고 신마선이 있는 분들, 부스러면 조창이 있는 분들, 그 외에 뉴피센이 있는 분들, 여러모로서 어려운 질병을 피부과 문제에 있어서는 뭐 종류를 분별할 필요가 없이 아주 우수한 치료 효과를 거두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이츠자핑이라고 있죠.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독, 림병 이런 걸 포함해서도 여러분들한테서는 기본으로서 최기명 준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치료 효과로서 만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분은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우수열 오전에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잘 장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청춘 여드름이 있는 분들, 여성분이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중생인데 공부가 많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약의 청춘 여드름은 호르몬 분비 문란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최기명 주임 선생한테 맡기게 되면 아주 원만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그 여드름은 두 개 계층에서 위주로 나타납니다.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면서 하나는 이 젊은 층에, 다른 하나는 갱년기 계단 좌우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 문란으로 생기는 이런 피부병에 속하게 되는데, 최기명 주임 선생 찾아서 당약을 몇 번만 쓰게 되면 이런 문제는 거의 난치성 질병이 아닌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명 주임 선생께서는 지금 삼복에 요즘은 말복으로서 아직도 더위가 뭐 정심때쯤 하게 되면 많이 그 힘들게 되어 있는데, 쌍후태라는 걸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삼복에 붙이는 건데, 어디에다 붙이는가 하면 뒤잔등에 쇄호에 따라서, 침혈을 따라서 붙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걸 쓰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호흡계통의 문제로서 늘 기침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관지염으로서 이미 진단이 났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폐기종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귀관지염, 귀관지 확장, 과민성 비염 포함합니다.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 이 그 치료 방법은 주약에는 뒷잔등의 쇄호에 따라서 붙이는데 하루에 3시간만 딱 붙이면 됩니다. 3시간 붙인 다음에 거기에 막 그 지포가 생깁니다. 물집이 많이 생길수록 이 당신은 체내에 있는 독성물질이 다 잘 빠져나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집이 적게 나오면 적게 빠졌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만 딱 붙이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책임행 좀 찾아보시게 되면 이 방면에서 완전하게 훌륭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져서, 뭐 이 쌍후티에는 기본 그 노중이 최기명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좋은 이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찾아서 잘 해결받길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도강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내립추도 지나고 어느새 여름인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선선한 가을의 기운이 가득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밤 공기는 더욱 맑고 깨끗해졌고요. 창밖을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가을 특유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연한 가을이 자리 잡기 전에는 이른 시간 한낮이 되게 되면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세상 가득 쨍쨍하게 내리쬐며 자연의 변화를 조용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여름과 초가을이 공존하는 시기, 들판 곳곳에는 가을 곡식이 천천히 연근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시간이 흐르며 벼는 고개를 차츰 숙이고 또 각종 곡물과 과일이 일차게 익어가며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의 뙤약볕과 비를 모두 견디고 단단하게 자라난 곡식들은 우리 지역 농가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결실이자 곧 다가올 가을의 풍작을 예고하는 소중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자연은 이렇게 조용히 변화하며 계절의 순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 역시 이 계절의 흐름과 함께 조용히 또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절의 변화는 단순히 날씨와 풍경의 바뀜을 넘어서 우리 지역 곳곳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선선해진 날씨 속에서 지역 곳곳에는 활기찬 움직임이 가득 퍼지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 무더위로 잠시 늘어졌던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각종 지역 행사와 복지사업, 마을 소식, 주민들의 일상생활들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따뜻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으로 나날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는 연변의 관광문화 발전 현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팀은 련용 심양팀과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경기보다 더 크게 인기몰이 한 것이 바로 있는데 조선족 전통 복식을 입은 100명의 연변 처녀들이 말린 명태를 들고 복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춤춘 무대였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명태 관련 인기 영상 재생량이 1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인터넷 방문량의 배후에는 연변의 정기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연변은 768.5km에 달하는 변경선을 소유한 지역우세와 82.28%의 삼림피봉류를 자랑하는 생태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자원이 우수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경치가 아름답지만 존재감이 약한 발전공경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비 연변은 단기적으로 방문량에 의탁하고 비동적으로 열기를 쫓는 발전사유를 벌이고 문화관광산업을 전주의 전략적 기동산업으로 정하고 관광 흥주, 전역관광, 동북아 중

동역 관광 목적지 구축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말 연변은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를 맞았습니다. 방문량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품 더하기 네트워크 더하기 봉사로 발전 토대를 다지고 민속 더하기 축제 더하기 경기로 공급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했으며 이야기 가이드 해설사로 체험 질감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1년의 왕홍 탐방지, 중국 조선족 문화 전승 시범점, 상시와 민속 가무 공연 등을 기획해서 관광업종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풍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명태충 동영상으로 명태 주문이 급증하자 현지에서는 조선족 응원팀 브랜드를 신속히 등록하고 명태 온라인 쇼핑몰과 생방송실을 개통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도나시 종송 조선족 문화관광타운 명태방, 명태박물관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변에는 40여 개 명태 가공 기업이 집결됐는데 연간 가공량이 6만 톤을 넘고 생산액이 근 8억 원에 달합니다. 조선족 명태 요리기에는 이미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명록에 올랐습니다. 연변은 스타를 청해 선전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문화관광 소비 선호 경향에 비추어서 원가 절감, 소셜 네트워크 지수 확산, 심층적 공감, 광범위한 전파로 인기를 누리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속 5년간 클라우드 연변 문화관광 추천 소개관, 왕홍 탐방지 선정, 지역 소개관 등을 출범해서 소셜 네트워크 우세를 빌어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창작자와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 연변에 관심을 돌리도록 흡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에 전역 공공버스 자체 광고를 만들고 문화관광 자원을 선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연변 공조 여행 촬영 화제 세상량은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연변대학 맞은편의 150m 길이, 33m 높이의 건물에 70여 개의 한우, 조선어 이중 네온 사인 간판이 동시에 불을 밝히면 거대한 자막 화면을 방불케 합니다. 연결 왕홍벽은 1호부터 이름을 얻었고 관련 영상 총 콜렉션 이미 1억 7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한 계기를 빌어서 불법 건물 철거 100일 난관 돌파를 가능하고 2021년에는 BRT 급행버스 통로를 건설했으며 202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이른돌 전야 연결 공원으로부터 주정부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조명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양성 플랫폼 그리고 경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주체 참여를 인도해서 커피, 미식, 여행 촬영, 빙설 등 4대 왕홍 업태를 육성해냈습니다. 저녁에는 이미 천여 개의 특색 커피숍과 전 200여 개의 여행 촬영 가게가 있는데 연결시는 업계에서 현역 커피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23년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15개 대형 여행 촬영 가게를 유치했는데 연결시 여행 촬영 가게 수는 2년 만에 80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정밀화 관리, 따뜻한 봉사, 산업화 성격으로 방문량을 산업 성과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 녹화미화 행동을 통해서 1년의 미니 공원과 소형 녹지를 건설해 거리마다 독특한 풍경, 산수가 융합되고 도처의 꽃이 피는 상태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네, 왕홍벽 아래 공유 역참은 매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종전 휴식, 무료 기념 도장 봉사를 제공하고 또 명절이나 공휴일이 되게 되면 연결시 기관 사업 단위에 4천여 개 주차자리가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연결시는 관광 분쟁 쾌속 처리점을 설립해서 소비 신고에 반시간 내 응답, 당일 처리를 실현했습니다. 또 관광지에 20여 개 문명 관광 역참을 설치했는데 관광 성수계는 일평균 관광객 봉사 수가 연인수로 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네, 업태 승격으로 연변은 문화 관광과 농업, 체육, 상업 무역, 건강 양생, 변경 경제 심층적인 융합을 추동해서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령 의탁해서 변경 관광 풍경사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연변은 연인수로 7,813만 명의 관광객을 접대, 동기 대비해 85.78% 증가했고 관광업 수입은 901억 5,200만 원으로 26.73% 증가했습니다. 연결시는 아시아 100개 경전 목적지, 전국 현역 관광 종합실력 100강현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네, 올해 6월에는 세계 현시가 중국 현역 관광 전파력 종합실력 탑 10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변은 지금 문화 견인 브랜드 촉진, 혁신 구동, 방문량 추동을 통해서
변강 문화관광의 금빛 한파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참신한 답안지를

내리주도 하나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해란명조 해란의 눈 번지점프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란명조 해란의 눈 번지점프는 옛 연길 기상레이더 경관탑을 기반으로 190m 높이 구축한 북방지역에선 보기 드문 고탑형 번지점프 체험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지상 점프와 달린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 번지점프는 15m 길이의 조프로대가 최대 45m까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안전로프까지 더해져서 최대 50m 이르는 짜릿함을 제공합니다.

내첨자들은 뛰어내리는 순간 구비처리는 해란강과 푸른 모아산, 나가 연길과 령정 두 도시의 변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고공 스포츠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의 모든 시설인 국가안전기술을 엄격히 준수했고 수차례 점검과 시범운행, 준공검사를 거쳐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코치진이 1:1 맞춤형 안전안내와 응급대응을 전담해서 리용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해란 명주는 단순히 번지점프에 머물리지 않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생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고공근해, 유리잔도 등 추가 체험시설을 비롯해서 기상과학보급관, 구름전망카페, 조제장터, 조선족 특색음식점 등 풍부한 편의시설을 함께 갖춤으로써 극한 스포츠와 관광, 견학, 휴식이 한데 오러진 원스톱 수직 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네, 해란의 눈 번지점프 개장은 중국 북방 고위도 지역의 고탑 극한 스포츠 공백을 메웠습니다. 역동적인 매력을 단 연길의 새로운 문화관광 리정표로서 현지 관광 콘텐츠를 대체롭게 채우고 연길이라는 생활도시 브랜드를 한층 빛내며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도약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결시 거리 개조 소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 개조 공사가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마감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조하는 동진거리 구간은 길이가 720m인데 북으로는 애달로, 남으로는 인민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시는 도시 도로망을 보완하고 교통 단절점을 뚫는 것을 도시 봉사 능력을 갱신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부터 도시 도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촌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를 건설 개조했고 로계로 도시도로 7.79km를 관통해 여러 곳의 교통단절점을 효과적으로 뚫었습니다. 올해 연결시는 도시단절도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선후에 동진거리, 인풍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촌남거리 등 6갈래 도로를 관통 개조했는데 정길이는 2.51km에 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각종 대회에서 전해온 수상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문물국이 연합으로 주최한 동심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 전국 박물관 해설원 대회에서 연변박물관 해설원 김홍연이 탄탄한 전문 능력과 감성적인 현장 선전 강연으로 두각을 나타내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회에선 전국 각지에서 71명의 우수한 해설원이 참가했는데 길림성에서는 선수 2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김홍연은 연변박물관 소장 자원에 의탁해서 한폭의 벽화, 만리동품을 주제로 화룡 정효공주 발의 벽화를 핵심으로 여러 민족이 왕래에 교류 융화하는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경문화와 중원문화가 한줄기로 이어져 내려온 긴밀한 관계를 생동감 있게 해설해서 연변의 깊은 민족문화 축적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연변박물관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계기로 학습과 건설을 촉진하고 정품 선전 강연 내용을 다듬어서 인재대어 육성을 강화하고 공공문화진지 역할을 착실히 발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변경민족단결 이야기와 중화문맥전승 이야기를 한층 더 잘 전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을 위한 선전교양을 심화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함으로써 중화민족의 공동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는 데 문화방람의 힐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네, 중국폭리회와 중국부녀발전기금이 가련합으로 주최한 제1회 전국청소년인공지능대회 결승전에서 우리수 대표 왕백운이 길림성 대표로 출전해서 전국에서 10명기관 수여하는 지성첨단인재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청소년인공지능대회는 교육부가 최신 인증한 전국성 화이트리스트 과학기술혁신경기로 교정이 엄격하고 일정이 체계적입니다. 주최 측은 이 대회를 국내 청소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권위성 있고 전문성이 있고 소준 높은 대표적 대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성급 예선, 전국 준결승, 전국 결승으로 이어지는 3급 선발 모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총 4만 6천 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국 결승전 현장에서 조과학기술협회와 조부녀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천한 연길시 체육중학교 9학년 학생 왕백운은 인공지능 기초지식, 도구 응용, 구동과학, 체화 인공지능 및 대형 언어 모델 응용 등 5대 첨단 경쟁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에 직면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과 예민한 혁신 사유를 드러냈습니다. 조과학기술협회는 향후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교육에 대한 봉사 보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전주의 청소년을 조직해서 각종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 혁신 경기에 적극 참가할 타산입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시 교육 플랫폼을 보다 많이 구축하고 더 많은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 인재를 육성 비축해 우리 조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꿈을 가진 연변 소년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인재로 성장하도록 조력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펼쳐졌던 다채로운 이모조모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지역의 작은 변화와 또 소중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소식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지역의 진짜 모습이자 앞으로의 희망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들고 평범한 일상의 노력들이 모여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은 지역 소식들이 여러분께 우리 고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버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남성 구박에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라는 남별

불성자입니다. 참남성 구박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노인들 좌우로 해서

0: 3,0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용할 때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질병은 주약의 원기 부족과 그리고 주약의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는 성분들 자체는 수간 제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수간 제위라는 거는 우리가 왕왕 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늘 여기저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맥이 떨어지고 정신이 나지 않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제 참낭성 구복 액인데, 구복 액을 예, 저번에 방송 듣고서 싸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얼마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이게, 저거 많이 먹다가 예, 그게 효과 아예 나고 이럴까. 내 원래 이 경추가 영 심하게 아팠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부터 경출 해가지고 고상 세게 했단 말입니다.
0: 예.
2: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좀 괜찮습니다. 뭐.
0: 예. 40대니까 그때는 그렇죠.
2: 예, 그것도 예. 찾자니까 약이 또 없더라 말입니다.
0: 예.
2: 이 약이 또 중단되고 아이 나온 다음에 없다며 객대라. 그래서 또 후에는 또 이사비와 중약도 먹고 침도 맞고 했는데 아이 낳더라 말입니다. 경추 심하다 못해 미스 가고 막 어지럽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경추가
0: 예.
2: 너무 심해가지고서
0: 예.
2: 그래 그냥 치 먹어서 정말 꼬꾸이다시피 살았습니다. 치고 꼽으면 괜찮고 또 빼면 또 그 도래 미국이
0: 예.
2: 그렇게 영 힘들었는데 네 이게
0: 참남성 구백
2: 골관절에 좋다니까 되나 이 참남성 구백에도 내 이 접혀 먹어봤단 말입니다.
0: 예.
2: 어쨌든 여러모로 이거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좋다니까 걔 먹었는데 진짜 이거 얼마 아이 먹으니까 이 경추 아픈 이 증상이 금미스가고 막 어지럽던 증상이가 많이 나타졌습니다.
0: 예.
2: 예. 처음에는 예. 약을 너무 쓰고 나니까 막 약을 아예 쌌댔다는 말입니다.
0: 예.
2: 주에 조금 싸서 먹어보자고 그래 자관 싸서 먹어봤는데 이거 먹은 게 경추도 아시지 이 골관절이 무릎이 하고 허리가 예, 좀 나가 활동하자 불편했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근데
0: 간 경락이 막혀 그렇습니다.
2: 예, 예. 근데 이게 많이 진짜 선생님 얘기만 따나 이게 간 경락이 막혀 그런지
0: 예.
2: 많이 불편하던 게 지금 좀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예.
2: 이게 활동지 좋지 하니까 되네. 이번에 한 10가구 배달받아서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간 경락이 막히게 되면 수간 제위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어떻게 말하면 간 경락이 잘 수통되어야만이 어느 부분에서 수여되는 그 영양성분을 제때 전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지통의 역할까지 겸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앙프란 성분이 들어갔으면서 그런데 어느 한 가지 성분이 좋다고 그것만 뜻해서는 효과를 절대 못 봅니다. 제 말을 깊이 믿어야 됩니다. 처방에 들어가서 모든 거 이거 조화를 형성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참남성 구복액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걸 한 번만 뭐 한 각만 드시는데 끝내지 마시고 기본 백날은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몇 개 백날만 쓰게 되면 경락이 막혔던 게 다 특히 수간 제위해주는 이런 샹프란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샹프가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기혈이 잘 수통되고 경락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하면 지통 역할까지 하게 돼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갖고 원기를 돋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남성 구박에 잘 어울리니까 이걸 시도해보는 게 아주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 자관 여러모로 용 좋습니다.
0: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2: 예. 소다이 되고 이 좀 이래 가슴도 계속 좀 후두두 떨림이 심장도 안 좋고 이랬댔는데 이걸로 지금 여러모로 영 이래 해결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또 소화가 예. 잘 되는 성분 이게 처방이래야 되지 한 가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여기 성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고구마 딸래 싸다 먹어보지 안 됩니다. 이게 처방이 돼서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과 어느 방면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성분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남성 구복에게 제 내가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 그렇게 경추가 아프던 게 소화가 잘 되지 않게 여기 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부중해주는 그러니까 부중이라는 거는 소화계통 중초를 말합니다. 이거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고 오 그리고 원지란 성분 자체는 실면작용

0: 뭔가 결국 기억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부종을 빼주는 그러니까 곰파 공동이 부족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결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여사분이 아주 현명하게 선택을 잘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1: 네,
0: 바랍니다.
1: 한 10가구에 배달받자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10가구의 네. 야드가구들이 이 제품은 특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실험 놓고 이 제품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특히 할빈 제4 중약창이라면 보통 중약창이 아닙니다. 해방 전부터 있을 특수한 중약창인데 후에 와서 이름을 바꿔서 제4 중약창이 됐을 뿐이지 이 중약창이 우수한 중약창에 속하는 우수 성분으로 되었으니까 실험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단속을 빼고 지금 방송 듣고 먹었는데 한 순간 먹었는데 어째 그렇게 놀랍게도
0: 놀랄 정도란 말이 네. 맞습니다. 놀랄 정도입니다. 네. 내가 사람 네. 바뀌는 감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3: 네. 정신이 나고 맥이 퍼뜩 나면 맥이 퍼뜩 나면 정신이 나니까 나오고
0: 그렇죠.
3: 다리 막 무겁대, 다리 막 가벼워.
0: 다리 어떻게, 예, 몸 부뚝부뚝 들릴 겁니다. 예. 예.
3: 그리고 그냥 가래 올라와서 예, 기침 잡고 하고 예, 숨도 많이 차고 예, 그랬댔습니다. 그 많이 헐떡거렸습니다. 근데 이게 안쪽 같이 기침이 멎으면서 예, 가래에 올라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위에도 그 다시 국물이 올라오면서 예, 잘못 먹으면 설사 자꾸 나갔댔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설사 산소수약을 먹어도 아예 낫더라 말입니다.
0: 예.
3: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애 나서 다른 병원에 다른 약방에 가서 약을 자꾸 싸다 먹어도 아이 나서 진짜 나서 그 사람 한 소리서 자꾸 도지고 도지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잔남성 구별해서 이게 효과 잘 봤다 말입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
0: 너무 빠릅니다 예, 이 제품 자체.
3: 다 멎었습니다.
0: 예.
3: 이게 그러니까 나 지금 효과 좋으니까 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 잘 먹습니다. 예. 그래 아이 나고 갔거나. 그래서 나는 이 약이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우리 언니가 뭔가 명소방 눈약 쓰는 게 좋단다.
0: 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3: 약이 떨어 눈이 그냥 침침하고 예. 눈물이 자꾸 나면 뭔가 뭉개지는 것 같이 눈곱이 그냥 타고 되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까까라단다.
0: 예, 염치 있습니다.
3: 예, 저 뿌옇게 보이던 게 빤하게 보인다 이랬대다.
0: 예.
3: 그래서 내 효과 좋지 언니 이게 어제 더 싸워할까 더 싸겠다고 오늘 네 쌀 때 같이 배달받자 이랬대다. 그래서 내 오늘 나도 참남성 구별 배달받고 언니는 명수 받느냐 배달 받으려고.
0: 어 그래서. 선택이 잘 됐으니까. 네. 예 전화번호 501-7766 전화 넣으세요.
3: 네 501-7766번에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참남성 구별하고 저는 조금 썼는데 첫시작부터 썼는데 영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4: 네, 저기 그 먹어볼까요?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아주 특별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특별히 빠르고 온화합니다.
4: 예,
0: 예 온화합니다. 예.
4: 예. 나는 이 연락금실 부수가 있어가지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경력이 없어 그랬는데 이만해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렇죠.
4: 예, 지금 혈압 떤정아야 될까 그런지 어지럼증이 세게 되던게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예, 혈압이 엄청 잘 되고 결국 심장이 지금 많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못 먹었댔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 맥이 난다.
0: 그렇죠.
4: 결국 자음이냐 못 잤습니다.
0: 예.
4: 그 잠 못 자서 이 약을 먹어야 좀 자고 됐는데 지금은 이 약 먹으면부터 지금 잠이 영 잘 잔다.
0: 예.
4: 저기 이 약을 조금 하루건에 먹어도 지금 많이 낫더라 말입니다.
0: 아, 예.
4: 예, 내가 이 약을 좀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0: 야, 예. 이 참남성 구박액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끊지 마세요. 한 100날은 예. 연속 복용해야 됩니다. 제일 치말로. 예.
4: 예, 아이, 내 지금 참남성 구박액을 좀 계속 먹고
0: 아, 기타야, 예, 예.
4: 예, 잠 잘 잤냐고 먹었죠.
0: 아,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끊으시오. 제가 신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굉장히 복용하시게 되면 그 불면증 그게 대해서는 기억이 잘 되고 불면증 해결해봤고 그 부종을 빼주고 곰팡이 좋아진다는 것 말하면 간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기타 수면제는 좀 기본으로서 떨구는 게 기본일 겁니다. 예, 실은 나오세요.
4: 예, 이때 그저 하루건이 먹었단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역시 저기 아예 모두 들 것 같아서 이랬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 예.
0: 그렇게 하세요.
4: 여기 배가 아파서 영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0: 예.
4: 이놈이 눈도 잘 알고 오면 그래도 것도 좀 많이 났어요.

0: 그렇죠. 이게 수간 제위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호시에 지통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여기 성분이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가슴을 울렁하게 하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마이 꽃을 한다는 건 뭘 말하겠는가. 원래는 이게 중이들을 매고 짚어보면, 당신의 맥이 너무 연해서 그러던데, 이거 그게 바로 너무 맥박이 떨어지면서 맥이 없고 힘이 나지 않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이 너무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그랬어서 이야기하도 내 몸에 맞고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예. 이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데, 우리 언니는 백내장도 있고 눈에 저 유리체 혼탁도 있고 물체가 쌍겨볼리도 별고, 예, 자꾸 가족주부 알고 일판다. 예. 게든지 이거 있으면 몇 달 썼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0: 간에서는 저기 눈에서는 명서방입니다. 예.
1: 예, 백내장도 예. 있어 보고 많이 맑아지고, 예, 이마도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0: 서로부터 치료하지 않고 단순 수술이 여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오해입니다. 예, 예. 이게 예. 명서방이 확실하게 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 예. 예. 그래서 좀 계속 쓰려고 소리 들어보니 활동 좋고 한데, 이번 활동 참가해서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눈약을 지금 한 반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이게 나는 저기 멍짝이 진단받은 기가 농내자입니다, 이게.
0: 아, 쉽게 실명하는 무선 안과 질병 가운데서 주요한 한 가지 질병에 속합니다.
3: 예, 예, 이게 저는 한 3년 됩니다, 농내자.
0: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뭐 어느 순간에 눈이 갈지 자기도 퇴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저기 멍각이 되면 약도, 예, 옛날에 약이 나오고 광고 새로운 약이 나오고 자꾸만 쓰고 많이 썼습니다, 약도.
0: 예.
3: 근데 예, 그랬던데 이번에 예, 이 명서방님 약 딱 쓰면서부터, 예, 옛날엔 다른 약 쓰지 그래도 안압이 두근두근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 약 쓰면서는 예, 안압이 예, 기본 한 번도 올라가 갑니다.
0: 그럼 이긴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이 약을 툭 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견지가 중요합니다.
3: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약을 딱 쓰면서도 지금 안 아프고 올라가니까 다 영, 이 눈알이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아예 아프고 편안하고, 예, 이 자꾸만 눈알이 가닿고 피지는 것도 이렇고 눈물 나는 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리고 첫점 낸 거는 내 두근두근 가서 자꾸만 안과에가 검사해 보는데, 예, 이게 시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내 이거 쓰면서도 지금.
0: 예, 그렇죠. 시력이 예. 올라갑니다. 예.
3: 야, 내가 그래, 이거 생각밖에, 예, 그래도 안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시력까지 올라가도 얼마나 지금 내, 이게 시, 내자부터, 예, 완전 이거.
0: 보통 야, 치료 아닙니다. 예, 예.
3: 나 이거 진짜 최고약인데, 예.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은, 요번에도 떨구지 않고, 저는 이 좋은 약만 나서, 가장 오래 좀 쓰려고, 예, 오늘 더 배달받기시라.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네.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하면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여행 하나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지 하나를 정해두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떠나고 싶은 마음, 설렘,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슴 한편에 남는 아련한 감정, 그 모든 것을 함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단순히 낯선 곳으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떠올리는 어떤 풍경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딘가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주는 안정감 뒤에 숨어있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상에서 잃어버린 나라는 사람의 조각들을 낯선 골목에서 주워 담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살아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온도, 낯선 냄새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이 세계 한복판에 발을 딛고 서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행지의 풍경 하나, 그곳의 냄새와 소리, 온도까지, 그곳에 잠시 머물렀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마 당신은 그 장면을 추억하는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모르게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여행은 떠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얼마나 자주 그곳을 꺼내보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혹은 기차에서 우리는 흔히 다짐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를 일상에서도 잃지 말자고. 하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 복귀하면 그 다짐은 일주일도 채 못 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설렘은 점점 바래고 휴대폰 속 수백 장의 사진만이 그곳에 다녀왔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정말 쓸모없는 도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내면의 풍경 하나를 얻는 일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풍경은 당신이 지루한 회의 시간에 혹은 밤늦게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면은 언제든지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들, 밤 공기 속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당신의 어깨에 내려앉았던 부드러운 노을빛까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라지 않는 마음속 여권처럼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아래 연변의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8월 4일 새롭게 오픈한 롱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롱정시에 위치한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2026년 8월 4일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 총경리 왕호수는 개원식에서 연변의 민속 문화의 맥락을 깊이 있게 녹여내 무형 문화유산의 전승, 민속의 활성화, 문화관광의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자연경관과 고대 건축, 민속 체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향후 문화를 뿌리로 삼아 민속 유산을 전승하고 고객 중심의 봉사로 리용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향촌 지능을 견인하는 연변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3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은 11만 1,800m에 달하며 문화체험, 미식관광, 프라이빗 온천 숙박,

정면이 어우러진 몰이평 민속 휴양 목적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관광 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금궁입니다. 장금궁은 리조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조선족 전통 건축 미학을 재현했으며 혜란의 아들, 딸들, 인연 삼생 등 실경 공연이 늘 상연돼서 조선족 선조들의 이주와 개척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도시장입니다. 청나라 말기 육도구에 번성했던 상업 풍경을 재현한 곳으로 70여 개의 가게가 모여 냉면, 불고기, 막걸리 등 연변의 정통 미식을 제공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다음은 대통가입니다. 대통가는 몰이평 문화창작 거리로서 28개의 무형문화유산 공개 및 특산기념품 가맹점이 있으며 NPC 상호작용 포토존이 마련돼서 관광객들이 그림자 극장 같은 민속 풍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산월 프라이빗 온천 민박입니다. 이는 산을 따라 지어진 조선족 전통 양식의 민박으로 각 마당에는 독립된 실내 온천이 갖춰져서 고요한 휴양과 레저 양생 경험을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특색 체험 및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소 리조트 내에서는 시간대별로 기러기 남쪽으로 날다, 칼춤, 해란 시대쇼 등 다수의 조선족 특색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개원 기간 동안 7일 연속 야간 대마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하늘과 산수 풍광을 장식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북방 문화관광의 성수기, 비수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봄과 여름에는 민속관광과 체험학습을 위주로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온천과 겨울 스포츠 항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리조트에 오셔서 다양한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떠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의 배낭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비행기 표를 끊고 떠나는 여행만큼 강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날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간직한 여행지의 조각들을 현실에 불러오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동네 카페에 잠시 들러 낯선 음악을 들어보는 것, 평소 타지 않던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것, 이럴 때쯤 서툰 솜씨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 그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마침내 일상 전체를 하나의 긴 여행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살아보면은 평소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작은 행복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설렘과 호기심을 다시 되찾고 지친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행의 힘입니다. 우리도 함께 잠깐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내가 가장 걷고 싶은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떤 모양입니까? 저는 프라하의 카를교우를 천천히 걷고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돌바닥에 부딪히는 발소리, 먼데

에서 들려오는 거리 악사의 바이올린 선율, 그리고 노을이 강물에 녹아내리는 풍경.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걷고 있습니다. 여행의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 영화 같은 장면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멀리 가야만 이런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도 숨은 명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일부러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까지 가보는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는 골목과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인데도 말이죠. 여행이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인가 봅니다.

이번 연변의 관광지 소개는 여러분에게 다소 낯선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천년주목 원시삼림공원입니다. 천년주목 원시삼림공원은 길림성 연변조순족 자치주 화룡시 발가자 림업구 선봉림산작업소에 위치하며 선봉국가삼림공원의 핵심 구성 부분입니다. 연길에서 장백산으로 가는 관광루트상에 있으며 연길시에서 약 97km, 장백산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습니다. 핵심 구역 면적은 약 1300헥타르이며 선봉 국가삼림공원의 총 면적은 19,000여 헥타르에 달하고 삼림 비복률은 무려 98%에 이르러 생태관광, 과학교육, 휴양을 아우르는 천연 산소 공간입니다. 아래에 이 특색 경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 주목입니다. 공원 내에는 국가 1급 보호 식물인 주목 두 그루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나무는 수령이 1360년이고 높이 18m이고 흉고 직경은 84cm에 달해 식물계의 팬더라 불리며 제4기 빙하기 이후 남겨진 희귀멸종위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의미온입니다. 공원 내 의미온 농도는 매 립방센티미터에 2만 개에서 5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도시나 평지보다 10배에서 수십 배 높아 신경이완, 숙면촉진,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셀라늄이 풍부한 환경입니다. 셀라늄은 장수원소이자 항암원소로 불리며 대기와 토양 내의 셀레늄 함량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이곳을 천연 건강양생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자연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천년주목 원시삼림공원 내에는 총 길이 5km에 달하고 지하에서 흐르는 물소리 청취가 가능한 지하 암함이 매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안개나무띠를 형성하고 있는 고산 안개나무 등 42곳의 명소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천년주목 원시삼림공원에 오셔 건강에 좋은 체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제가 혼자 떠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일정을 빽빽하게 짜지 않고 그냥 바다 냄새 이끌려 무작정 걸었습니다.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만이 제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제 마음속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꼭 바다가 제 마음을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에 조금 지쳐있다면은 오늘 밤은 잠시 마음속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고픈 여행지로 마음껏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그 상상 속에 설렘을 느끼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다시 내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순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를 노래한 가요. 최군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가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 겁니다.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지켜야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본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신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신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건신고의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곽 쌓으면 3곽을 더 드리고, 이러면 한 9곽이면, 181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181이랑 한 반년 쓸 수 있죠. 예. 10곽엔 8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15곽부터는, 직접 우리 10곽부터 그, 오늘이 결정해서 싸는 분들, 운남에서 나온, 특급 황금색 응답분들입니다. 한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15곽에는 직접 15곽을 더 드린 동시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라는 거는 제가 놓는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그 아픈 데에 따라서 다 놔드립니다. 예, 계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침문은 우리 고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제대로 침 맞는 거는 예, 매일마다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거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이 몽땅 늘어나고 땀도 세게 흘리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그때 가서는 날씨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그런데다 또 우리는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건신고이 시면상에 건신고라고 이름 진 게 많습니다. 예,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서 뭐 왕상에서도 파는 게 있다 하는데 예, 파는 우리 이 건신고는 예, 원래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제가 직접 그 공장과 상의해가지고서 이래 나온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량을 제가 또 그 어떤 약들은 많이 거둬야 건 많이 거둬였고 적게 될 건 적게였고 이것을 제가 다 가늠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이때까지 제가 그 빈파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빈파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쉐이성 취발빙 이렇게 썼습니다. 빈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쉐이성, 쉐라는 거는 그 학습하단 쉐, 이사. 예, 그리고 또 취발빙, 객관화 100가지 질병을 몽땅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品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品牌는 없습니다. 시장에 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왕상에서 막 싸가지고 잡순 게 효과가 시원치 못하고 어떤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저한테 와서 이걸 제 말을 듣고서리에 이렇게 쓴 게 효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서 제가 항상 강조하기 싶은 것은 왕상에서 우리는 왕상에서도 우리도 물건 쌉니다. 그런데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왕상에서 누거리를 쌓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량 그렇게 사지 마세요. 먹는 거 이거는 제 병을 치료하자는 게지 내 무슨 뭐 거서 뭐 밥처럼 거서 오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규적인 이런 방송 이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신고는 고대 그 처방 네 가지 처방을 한 대 지닌 겁니다. 그래서 약재는 모두 1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 처방이 뭐인가? 간단방이라는 겁니다. 간 담낭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위축성 위염이나 전폐성 위염이 다 간단 질병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다년간 이런 약사업 하면서 2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이래 보면서 결과가 뭐인가? 기실은 모든 소화계통 질병은 근원을 찾자면 간 담낭 이짝을 먼저 그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하면 우리 샹성샹크 그걸 도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간이가 무슨 작용하는가 간주 수시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란 게 뭐인가 수부 调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이런 경락이가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간이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래 말하게 되면 난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간 수치 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해서 간 경락이 제대로 통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벌써 간 경락이 통하지 않은 거 어디에서 알겠는가? 벌써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람 자꾸 생깁니다. 뭐 음식을 먹기 싶어도 너무 아이가 안 돼 어떻게 먹겠습니까? 위안이 또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 비위를 잘 움직이게 한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위 장도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거는 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에 검사하는 것은 뭐 간 병독이 생겼거나 그다음에 간경화 그런 게거나 간세포가 다 경화가 왔거나 그렇다면 간 복수 왔거나 엄청 엄중한 해진 다음에부터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 조기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샤시신탕 대단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리고 자꾸 객지로 올라오거나 식후물이 얼리밀거나 잘 넘어야 가거나 몽땅 반샤시신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가면 근골 처방입니다. 취장탕이라는 겁니다. 취장탕이라는 거는 뭔가 물리친다. 그리고 장이라는 거는 꽈장도 장. 우리 그 지팽이를 어서는 버리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게죠. 그러면 우리 이 근골 처방에는 주약이 풍습성 관절염, 비풍습성 관절염, 특히 관절이 이렇게 꾸꾸대나거나 허리다리를 쏴내나고 아파나고, 그다음에 초질 그러니까 우리 뭐 짜게 바람 낀다, 그래서 쥐 올라온다,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당뇨병. 당뇨 합병증을 인해서 아랫다리가 맥였거나 그다음 발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럴 때 쥐장탕 보통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처방이라는 거는 상한론하고 그 진구야류 한탕 이김에서 모든 처방이 다 있습니다. 한탕 주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방에서 이름진 것이가 보통의 무슨 뭐 현대의학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축성 위염 치료한다, 뭐 전폐성 위염 치료한다 이렇게 이름 아이지 있습니다. 취장탕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다리라며 자꾸 맥이 없거나 개체면 시련하거나
예, 상热下寒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멍땅 취장탕 이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취장탕은 주약이

0: 우리 호수하는 걸 통해서 예, 그 정맥의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회류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맥곡장이라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 꼭 정맥곡장이 생깁니까? 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다 피를 확 공급해줬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들어와야 되겠는데 너무 차갑다 날까나 그것이 다시 뚫어 모읍니다. 그래서 정맥곡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자면 심장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고려해가지고 뭐 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혈 처방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쓰우탕이라는 게입니다. 쓰우탕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숙지, 당귀, 바이설, 천숑 네 가지 약재입니다. 이 네 가지 약재는 또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량을 조절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보혈 해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다른 약은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체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딱 이 네 가지 약재면 그래서 보혈 처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혈 처방이가 직접 심장 간에다 피를 많이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잘 돼가지고 심장이 잘 돼야 어디야 정맥에 이런 그 혈전이라 몽땅 끌어들여가지고서 심장 열가지고 그것을 몽땅 녹인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녹인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혈전을 녹인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뭐 아스피린 쓰면 된다. 아스피린 가지고 혈전 절대 못 녹입니다. 이거는 한길로 인해서 차가워가지고서 혈전이 생긴 게기 때문에 뭐 같은 감지가 자꾸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소탕 먹기 좋아하죠. 소탕을 먹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둬보겠죠. 그게 어떻습니까? 몽땅 굳어지죠.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사람 몸이 차가워지는가? 보통 모든 서약들은 우리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 손발이 벌써 차가워진다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약을 먹은 것이가 이 약이가 내 병과 맞는가 아니 맞는가. 예, 이걸 보자면 예, 내 이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할 때면 예, 이 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냥 인차 이 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차가운 약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심장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장이란 건 발동기입니다. 예. 심장을 차갑게 만들면 그러면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예, 몸속에 양기란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야 되는가?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한 뜨겁게 한다는 건 허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호입니다. 실호. 虚火 아닙니다. 허열이 虚火죠. 예, 가짜열. 네, 아마 목이 말라들거나 무슨 몸에 이렇게 뭐 열이 올라간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었지만 해도 하나도 효과를 못 받고 때뿌이지 아이디티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꿔서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면으로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아바인 푸 맞아서 맛도 먹는 게 지금 잘 저희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요.
0: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2: 그리고 대사분도 못 가리던 게 지금 다 가립니다.
0: 예, 저절로 위장실 다니죠. 예.
2: 그리고 저는 혈압이 저절 잘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힘이 정수야에 났댔습니다.
0: 네.
2: 그래던 게 그것도 지금 낫고, 그 몸이 갈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0: 네.
2: 음식도 소화 잘 되고, 그런, 뭐입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을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 근신거를 나는 정말 좋다고 제창합니다.
0: 네.
2: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근신거를 많이 먹고 우리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0: 네, 좋죠.
2: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약을 선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근신고하고 혈배강 같이 썼습니다.
0: 아, 같이 썼어요.
2: 예, 같이 쓴 사람인데, 원래 병원에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 받았댔습니다.
0: 네.
2: 예. 이 받은 지도 오랍니다.
0: 네.
2: 예, 저 그냥 위 없이 아프거나 예, 이 위 아프다 할 때는 정말 불로 찢는 것 같고요. 아리고요.
0: 네.
2: 그다음에 무슨 조금만 먹어도 폐가 예, 차가운 안에 짱짱해 불어나고 이러니까 또 빈혈이 심합니다.
0: 네.
2: 그거 항상 맥없다는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산다 말입니다. 예.
0: 네.
2: 식후물이 또 자꾸 올라오지. 또 참이 가슴에서 더욱이 얼리밀어서 예, 영 정말 그게 다 바쁘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또 심장도 있게 따라서 예, 그래서 다 같이 나빠지고 예, 숨이 차고 그래서 뒷산도 아프다 하면 어깨도 아프지 이빨까지 막 아파놨어요. 온밤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또 그래서 목이 뭐 그래서 딱 쪼여 달라붙는 것 같으면 예, 물을 마실 때도 예, 아프더란 말입니다.
0: 네.
2: 손발은 항상 차갖고 식은땀을 흘리고 정말 빈혈이 돼 그런지 피곤하기는 또 영 사람이 맥이 없어서 죽겠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이 혈배강과 건신고로 같이 원래는 혈배강만 먹었댔는데 후에 건신고로 같이 먹었으면 효과가 더 빠르다 말입니다.
0: 빠르죠. 예.
2: 예, 식후물도 어선 올라오는 게 뚝뚝 멈추고 예.
0: 네.
2: 식은 땀이 나던 것도 저기나 우선 안 나고 예. 그래 귀에서 소리 영 세게 나던 게 그게 멎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말이 잘 듣고 영 좋단 말입니다.
0: 건신고 그 공농 수치 명백하게 예. 썼습니다. 귀 소리 나는 거 해결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원래 귀 소리가 안 나면 말도 못 들었어. 어디 나갔어도 그 뻔해 있던 게
0: 네.
2: 우선 정신 축대 당기게 됐단 말입니다.
0: 그렇지.
2: 예. 이렇게 효과 빠르니까 얼마나 좋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 예.
2: 이런 약이 있는 거 알았으면서 응용부터 썼더라면 그래서 그 고상 다이하고 얼마 고사했지.
0: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예 넣었어.
2: 그건 얼마나 예. 말 못하지. 그래. 지금 예, 이번에 이런 우리 할더라 하는데 계속 참가해서 예, 계속 치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0: 예. 예.
2: 선생님께 앞으로도 많이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선전해 주고 예, 인도해 주시오.
0: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3: 저도 예,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 전에 중위고보다 건신고의 맛이 더 좋습니다.
0: 더 좋습니다. 승급합니다.
3: 네, 그래, 그거 계속 먹으니까, 골이 아프던 게 좀 많이 났습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선생님이 강구란 이 약,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0: 네.
3: 저도, 세 가지 다 먹으니까,
0: 네.
3: 몸 신체 좋아 좋습니다.
0: 아,
3: 그래, 예.
0: 예.
3: 그래서 앞으로 경제 허락 때문에
0: 네.
3: 그렇지는 조금 약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0: 좋죠. 예.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 세 번째 처방에 가면 정우탕이라는 겁니다. 정우탕. 네. 그래서 이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폐 곰팥이 방면 이런 질병 방면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정우탕은 손발이 차갑거나 특히 정우탕 가족설이 습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이런 도위수분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붓기거나 뭐깐 낭중이라면 있거나 쓴 낭중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물을 쓸데없는 물을 몽땅 빼버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피부 그 밑에 물이 자꾸 차게 되면 제가 말한 이 물은 예,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이라서 우리 물을 많이 먹는 데서 물이 많이 보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자칫하게 되면 내 물을 덮여주는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예, 몸속에 그 장기가 어서는 퇴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 안이 차다. 네, 이렇게 되면 몸 안에 양기가 모자라다 한다 할 때는 예, 물을 덮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온도는 36.5도입니다. 항상 무슨 음식이나 그렇습니다. 36.5도 좌우 요만한 온도면이 몸속에서 잘 흡수하고 잘 유동되고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온도보다 너무 낮다. 계곡설이 낮다는 건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물을 안 먹었습니다. 이 물은 꼭 몸속에 이런 내분비계통을 통해서 내분비계통이라는 기질은 우리 양기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이하고 서의가 틀린 점 뭔가 하면요. 서의는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사람을 연구할 때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연구를 했지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이는 뭔가 고대로부터 우선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이 객관화 우리 황제내경의 링수편 링수편 이거는 해부학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링수편 거기에서 명백하게 썼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항상 움직이고 양기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네, 권신고로에 지금 예, 전화 좀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평시에 이전에 보면 혈당도 높고 실수도 높고 예. 그다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그다음에 이 뭐가 이래 그래 그런지 계속 맥이 없단 말입니다. 저 자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맥이 없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맥이 없고 날 지나도 예. 그래서 맥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래 그러면 들어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약을 예,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병품으로 뭐 이대로 저러한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네. 어제 혈당도 떨어져야 되고 맥이 없는 게 그렇게 아예 낫더라 말다. 그래서 예, 이 뭐니까 걸신거를 먹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 내가 친구도 하고 그러고 나 그다 또 예, 저 뭐니까 세대랑 또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얼마 한 열흘 지나서부터인가 조금 이제니까 예,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이제니까 예,
0: 네.
4: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지.
4: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하고 겨우 남고 혈당 조절이 우리 잘 입혀도 이선 혈당 조절이 잘 아이래가지고 나빠져야겠다 이래까 그 다음에 뭐 약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독서에 뭐니까 이로써나 맞기는 싫고 저 하기용 바빴는데 지금은 뭐니까 조절이 잘 되고 그래 그 다음에 뭐니까 그 조절이 잘 되니까 또 맥 이어쁜 것도 예도 났는지 하여튼 예, 이렇게 먹고 나고 특히 선생님 친구까지 뭔가 치료받고 하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뭔가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합병이 좋아지죠. 예.
4: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사람 맥이 나고 예, 특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동식 온 하루 그래서 맥이 없다 소리 그래서 달고 오게 나면 그래서 누워있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누워있고 그래서 그랬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좀 안 그래도 정신하고 나가서 예, 좀 활동해도 예,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이랬더라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예, 이제 선생님들 한번 예, 또 찾아가서 좀 친구도 좀 또 치료받고 뭔가 예예예 모니도 또 하고 그래서
0: 몇 명 환자들이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4: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언제 한번 또 찾아가시죠.
0: 예예. 거기서는 예. 미리 전화 치세요. 예약하세요.
4: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0: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4: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0: 네, 예.
5: 예, 나 어째 썼는가 하면, 이거 쓰기 전에는 증상이 많이 했습니다. 쇠약해서, 예, 몸이 약해서,
0: 네.
5: 수술도 몇 번씩 받고 나니까, 예, 엄청 빈혈도 심하고, 예.
0: 네.
5: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혈압도 또 혈압을 살아왔습니다.
0: 네.
5: 네, 그래서 이때 거든 혈압이 어느 부분 몰랐습니다. 60에 90에서 뭐 올라가던 게, 네, 이 선생님, 그래서 친구도 하고 이 약도 써먹고 혈배강도 같이 쓰고 하고 한 게 그제나 이 어서는 혈압도 이 82에 전번에 82에 1대 25 됐대라.
0: 예.
5: 이게 얼마나 이런 혈압 가서 먹인 처음입니다 나는.
0: 그렇지. 예. 예. 원래 소혈압이 영 심했죠. 예.
5: 예. 그래 거기다 노공사에서 왔지. 예. 신단이 또 너무 나빠서지 막 후들후들거리면서지 거기서 조금 어째서 놀라고 거기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랬던 게 그게 이렇습니다.
0: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한테 병벌 나온 분들도 자꾸 그럽니다. 저혈압을 별로 중시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 중에서는 이 저혈압을 용중시합니다. 저혈압이란 건 뭔가 몸속에 피가 대량적으로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예, 이럴 때면 불쇠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예? 게임 이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피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

0: 그 근신고 안에 스우탕 약간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 보혈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충해주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1: 맞습니다. 그래 선생님 설명하는 게 피를 많이 보충한다 하니까 그것도 예, 마음이 떨려서 그래 한 게 예. 그것도 항상 그것도 얘 맥없어 그래 뭐 목을 꿍이나 하고 얘 맥없어 그것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리 아프고
0: 예,
1: 머리 어지럽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약수면서 선생님 친구를 하면 이런 게 어제 어지러운 증상도 될까 없어질까?
0: 예.
1: 예. 그리고는 이 다리 맥이었던 것도 다리 맥이도 없네.
0: 네.
1: 그리고 밥맛도 소화 너무 안 돼서 그래도 이제 소화 잘 돼서 밥을 먹으니까는 아마 용 좋았을 때다.
0: 네.
1: 맥이도 나고 예. 그다음에는 정신 챙기면서 예. 머리 아픈 것도 선생님 친구라 하니까는 머리 아픈 거는 때가 다 났을 때다.
0: 네.
1: 예. 나는 여 다른 거는 약 써서 그렇게 예. 효과 빨리 못 봤는데 예. 이때 어떤 계속 약 맞으면서 예. 그런 게 효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서 진단하고 그 친구도 하고 이러고 한 게 예. 난 전날부터 정신 번쩍 났대다.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소화 잘 되고 그 배꼽이 그런 저기 있던 것도 치모 맞으면 나는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뇌술금도 있지 않까 예, 그게 정말 아예 났을 때다.
0: 네.
1: 예, 그래서 수돗물 틀어놔도 그래서 그런 뭐니까 실수를 하지. 뭐 아무리 약 써 먹어도 어째 그거는 다 아예 될 때다.
0: 아예 됩니다.
1: 예. 예, 네, 어느 때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자. 노공사에 온 사람들이를 해서 이 뇌술금이 많이 온다는 소리 들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나 친구를 하니까 나 그 다음에는 되더라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그건 어서는 잃었고, 예. 아, 그 다음에는 그 경련이 자꾸 일어나서 그리고 싸게 바람이
0: 뭐. 쥐 올라온다, 예, 싸게 바람이. 예,
1: 쥐 올라오는 게. 그게 어찌 바쁜지 얘 너무 약하고 어찌 갈까나 그것도 누군 다리 이러도 못날 때도 상해서 얘 수술하고도 누군 다리 있을 때도 없이나 그 주위 올라와서 용 바쁘던 일이 생각하므로 이도다 해진다 그랬던 게 내 선생님 걸어댕기거나 선생님 내 가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아 그건 어찌 또 그리 빨리 났을까
0: 네.
1: 예 선생님께서 얘 나노 친구를 한 게 그건 용 빨리 났을 때다
0: 네.
1: 그게 지금껏은 얘 재발이라고 아니 한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머리에 막 이래 땀이 나던 것도 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그런 무슨인가, 그런 무슨인가, 자꾸 마른 기침을 하던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0: 예.
1: 어제 대결절이 있어서인지 계속 마른 기침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0: 예.
1: 부실을 깜빡깜빡 할 때는 용 바꿉대다. 그래, 그것도 이렇고, 네, 상당히 내 선생님들 가서 약 쓴 다음에는 효과 본점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지, 예.
1: 예,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것이 막 많아서 하니까 막 더 잊어먹어서.
0: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얘기를 하세요.
2: 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네.
0: 다음에 전화 해주세요.
2: 네, 예. 내일 다시 문의해 예. 주십시오.
0: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좋은 세월이 보내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면서 또한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이어서 한동의 작사, 렴종성 작곡의 우리 연변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 우리 연변.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멜로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 보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해주는 친구는 우리 삶의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기준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전용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한 잔의 커피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순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마치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일상의 여유와 소중한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로 마음을 달래며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합니다. 음악이 주는 행복과 위로, 노래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한초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의 정취를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가요? 애달로 옛 풍경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며 남은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옛 풍경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 노래로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노래들이 잠시나마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체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 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육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별을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조례와 산업전문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보호 6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역병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부, 산업, 학술, 연구, 응용융합을 심화해 산업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요구 핵심 6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사업소 등 여러 고급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육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지를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 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 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이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 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지경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리에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 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 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의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석이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정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해,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경주, 백리, 고각경기, 전통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결을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개양, 국가주악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주 대표단은 근해,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해,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2: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거시안팀은 3-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산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0: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퀴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점수는 2대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 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1대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지니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대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색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1: 인민일보 해외판은 그늘 10년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악무 상모춤 산수 농경의 감초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족 농악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0: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덩충하처 발효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덩충하처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 건강 베개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 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네,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영양제 글루코사민 곤드로이친 5곽을 더 증정합니다. 네, 전에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 번호 혹은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 우리 런전을 맞으면서 진행했던 그 우려 활동은 우리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가을 계절을 잘 넘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한 우려 활동이었다는데 지금 우리 우려 활동에서 약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할 수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동충하자 발병분하고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약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설사의 변비의 심장에 또 그리고 골가병에 비타민 부족에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을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한 100가지 증상이 있다게 되면 우리 음양 조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약을 얼마 쓰지 않고도 인차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중암병 그리고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이런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화려하거나 황렬하시는 분들 우리 면역력이 낮게 되면 이런 치료를 받아내기 곤란하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 면역력이나 모두가 함께 우리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암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는 데는 모두가 내가 어떤 치료든지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0: 당겹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1: 예, 나는 당뇨병에 있어서 이약 쓰기 시작했는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바닥에다 해면 붙인 것 같고 발톱이 꺼먹기 쉽고 어떤 발톱은 또 막 두껍게 나오고 그리고 무릎이 무릎이 저래서 그랬는데 이약 쓴 게 그게 다 깜짝없이 없어진다.
2: 맞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예. 분들 합병증 있는 분들 특히 예. 좋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계속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위가 소화도 또 잘 돼 밥을 용 잘 먹습니다.
2: 맞죠. 예.
1: 예. 그리고 땀이 그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조금 움직이면 난 땀이 그래서 막 물처럼 흘러댔습니다. 근데 지금 땀이 깜짝없이 안 난다.
2: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 그래도 이 합병증이 정상이 되고 심장이 나빠서 계속 재진문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딱딱 해도 놀랐다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조절된다.
2: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내 이번 할도 좋으니까 약은 좀 있습니다. 근데 9각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2: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예.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예. 동충하초 발효민분하고 함께 쓰게 되면 약 효과를 예. 가벼워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들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1: 예.
2: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요. 눈과 입이 뜨르뜨르뜨르 지금
0: 네.
3: 지금 계기에 흘리지 지금 흘리지 않습니다.
2: 예.
3: 그, 지금 건강에는 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아침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합니다.
2: 예.
3: 전에 폐가 나빴는데 이전에 폐도 많이 좋아졌고 젊었을 때에서 소변을 자주 보던 게 소변을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2: 맞죠.
3: 예, 손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열리라도까지 계속 쓰려고 합니다.
2: 예, 오래 쓰시려 하는 분들은 이런 의료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1차 연결하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예.
4: 예, 저도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제는 선택해서 먹은 지 저는 거의 2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먹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좋아졌습니다. 지금 원래는 몸이 영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위도 안 좋고 경추도 있고 심혈관 심장도 안 좋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심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정신이 나고 하루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제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우선은 위도 좋아졌어요. 밥도 정말 억지로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어서 좀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증가해 더 먹어도 이 위가 더부락해가지고 소화해 되고 항상 그저 눈치 끝이 딱 맥힌 것처럼 그저 그냥 이제 취한 것처럼 그래서 백지 맛을 나서 그냥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제 먹기 시작해서 이게 제대로 없어집니다.
2: 맞습니다. 예.
4: 밥 좀 더 먹어도 괜찮더란 말입니다.
2: 맞지요.
4: 저는 몸 보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심혈관 그걸로 인해서 머리가 그냥 아프고, 잉하고, 어지럼지 나고, 예, 벌써 여전히 여기다 갔을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 한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게 날씨만 조금만, 그래서 기호에 벗겨서 찾으면 또 그게 더 한단 말입니다.
2: 맞죠, 예.
4: 하지 못하고, 머리 아프고, 잉하고, 불시리 따르고서, 예. 신해나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예, 해결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4: 그러니까
2: 예.
4: 예, 정말 명약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서 정말 몸을 이렇게 이거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활동에도 참가하자고 난 그래서 전화하는 기입니다. 이런 좋은 약을 이렇게 선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2: 선택 잘했죠. 283의

0: 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1: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당선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가슴이 켜둔 게 켜지 않고 숨이 똥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0: 맞죠.
3: 이 주소 위험이 있고 미랑성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기관지 나쁘고 감기랑 감기를 다 하던 게 요즘은 기관지도 다 하고 감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0: 맞죠.
3: 빈혈이 있어 여름에도 예, 반기츠까지 시리던 게 시리지 않습니다. 사변을 자주 받은 것은 예, 선생님이 약불이 어렸을지 않은 것도 인차 다 나사직대다.
0: 맞습니다. 예, 증상에 따라서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3: 예, 선생님이 스스로 예, 한 가지, 한 가지만 예, 다 나사지고 있고, 예, 땅을 살 같은 어린 것을 땡이 다 할 거 아닙니다.
0: 맞지요, 예.
3: 예,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열다, 땅을 보다가 계속 쓰였습니다.
0: 그러십시오. 오래 쓰시라는 분들은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예, 네, 전화할까? 예, 수고합니다. 도서 선생님.
2: 네.
4: 네. 나도 이 동통화점 먹는 사람인데, 이 먹고 도나 좋아진 게 욕만 했습니다. 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이장도가 영 나빠서 예 그냥 밥도 몇 안 먹고 그랬던 사람이 이 약 먹고서 예 당통화도 좀만 먹어 먹었어 예 모든 게 점점 소실됩니다. 그래서 예
0: 맞죠.
4: 우리 옆에 지 할머니 그런 부호한테 그런 좀 말도 좀 잘 못한다 그래서 저 주머니 싸먹은 게 예 좁혀서 내가 싸먹은 거고 좁혀서 싼 게 예 용 서도 있다면서 그래서 더 싸게 뺏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 저거 먹고 그 방 그런 저기나 열코랑 그런 거 먹고 예 방귀가 걸어나가던 게 이게 일 없어졌단다.
0: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소개통에 문제 있는 분들이 음식이 아. 조금 예, 배가 붓거나 이런 음식 먹으면 그렇게 되고 예, 어떤 분들은 설사까지 하는데 비장이 약한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알파 분해매라는 게 다른 위약이라는 없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시는지 간에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또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고 예,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소화계통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장기가 위에 와서 나타난 이런 증상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꼭 나아집니다. 예.
4: 나아진가? 예. 그렇죠. 그럼 나도 신심 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예, 어쩐지 나는 전성적인지 아할 때부터 계속 그래서 이 열코랑 그런 원지를 안 못 먹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이것도 좀 희망이 깼습니다. 예.
0: 꾸준히 봉을 안 하면 이제 비상 쪽으로 좋아집니다. 소화계통에서의 특기에.
4: 맞습니다.
0: 예, 비상이 나쁜 분들은 뭐 설사랑 자꾸 하지 않습니까?
4: 예.
0: 그 이런 분들은 또 어떨 때는 예, 아침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래도 예, 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담낭에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담결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는 비상이 좋아져야 우리 내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예, 이게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각 조직에 다 예, 영양물질 나눠주는 이런 작용도 합니다. 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복용하는 아들면 위도 좋아지고 비장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설사랑 자꾸 하던 분들은 이제 여기 300억 개 유익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설사라거나 변비라거나 예, 이런 분들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4: 아, 예. 해결받으시구나.
0: 맞죠. 예.
4: 예, 시진 가득히 나도 그냥 먹고 그냥 우리 옆에 지 할머니 지금 그 싸게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 안 뜹니다.
0: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해 주십시오.
4: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2: 예.
5: 선생님 수고합니다. 내 전화 왔습니까?
2: 네.
5: 예. 선생님 두 분이 수고합니다. 나도 예, 동충하초도 너무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으니까 예, 몸이 비에 영 많은 게 영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지요, 예.
5: 초지에 뼈에서 영 아파서 예,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발톱이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뼈 아픈 게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항상 항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지 그게 답답해서 밤, 뭐, 쏘레도 놀라고, 저쪽 사람들 침지쳐도 놀라고,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또 심장이 편안해지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맞지요.
1: 아, 그리고 혈압, 이왕 먹고 혈압 두드러 영달될까, 혈압 두드러 달될까, 한나라 혈압 약을 시간씩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뭐 드셔도 반안 먹어도 혈압 영초도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얘도 위소화되어서 밥 못 먹었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 분들, 특히 우리 심장이 좋아진 분들 이야기할 때 외에는 항상 내가 심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외에도 놀라는 증상이 해결된다고 말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놀란다는 것은 심장과 관계있는 거 아니라 뭐 아니면 신장, 콩팥지하고 관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다 보면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병이 나아졌을 때 우리 신장, 콩팥지 문제가 있던 것도 함께 나아지기 때문에 놀란다는 이런 증상도 함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심장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 콩팥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동충하초 발효균은 오장육부를 치료함에 따라서 특히 심장하고 신장의 교대가 잘 되므로 해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은 지금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병만 시달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다시 신심을 갖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들어본 후로는 또 우리 연세 계신 분들도 모두가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저희 방송을 들은 이후로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을 선택했은 이후로는 모두가 특히 우리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이런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고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또 그리고 지금 요 가을 계절이 와서 많은 병들이 발병하거나 발작하는 요 기회에 내가 요 그 발병하는 이런 기회를 잘 남기고 발병하지 않게 또 우리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한다게 되면, 우리 요 가을을 잘 남기셔야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 지금 다른 약에서 되지 않는다든 이런 많은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롭게 우리 약을 쓰시려는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2: 네.
3: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우리 인삼녹영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의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 좀 중해가지고 죽음이라고 갔다는 이런 분들,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중한 병, 잘 치료가 되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2: 네.
3: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하초를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0: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약품에 비한다가 되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제일 예, 말하기 좋다 그러면 피모포사균이나 좀 중한 병 암이랑 진단받은 분들 우리 암이 확산하지 않게 할 수가 있고 중한 병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면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면은 우리 심혈관병 심혈관이라고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심장병하고 고혈압 우리 심장하고 고혈압병은 서로 원인하고 결과로 되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고혈압병을 합병할 수가 있고 고혈압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심장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뇌혈관병이라 하게 되면 우리 뇌혈전, 뇌경색, 뇌출혈 중에서 말하게 되면 모두가 중풍이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풍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가려오게 되면 우리 풍으로 이미 풍이 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이 계절 오게 되면 재풍이 오게 되는데 이런 재풍이 오지 않게 우리 해줄 수 있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병들이 재발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하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1: 네.
0: 그리고 중풍 후증으로 인해서 편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언어 장애가 있거나 우리 다리를 팔다리를 잘못 쓰거나 이런 분들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혈제가 높거나 혈성도가 높은 분들 불면하거나 지금 우리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은데 우리 냄새가 계시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하나는 우리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할 때가 되면 불면증이란 것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장이 각도에서 본다게 되면 내가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중이 되게 되면 통통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신장하고 방광이 그 화합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소변이 많은 원인에서 잠을 못 자는 분들 예 그리고 우리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 폐공론 저하로 인해서 우리 상업도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기침이라고 많은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잠을 못 자는 분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내가 어떤 원인을 해서 잠을 못 자든지 간에 그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만 복용한다게 되면 예, 지금 우리 수면제랑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 수면제에서 해탈돼가지고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력감퇴라든가 건망증 이건 많이는 우리 그 머리에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인데 원인 추적한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각 조직에다 피를 나눠주는 이런 장기인데 머리라는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 우리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막혔기 때문에 이 우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에서 머리에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 경력감퇴라든가 건망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저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저자를 하시는 분들 우리 심장병이 원인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국부가 막혔을 때 예, 그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저자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자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심장의 병의 원인을 추적해 지절하게 되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같은 이런 심장을 치료해주는 우리 용산매가 들어가 있고 셀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약품이 작용을 해서 우리 심근경색으로 고생해서 저자하신 분들도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하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시지 않으려 한다게 되면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골다공증이거나 골절증식 우리 경추병이거나 요측안반 돌출이거나 요측안협착이거나 이런 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이 골다공증이라는 나이가 35살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어서 이걸 치료해 주지 않다게 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골절증식 쓸데없는 백가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경추병, 요추병, 요추관 협착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0: 저리고 뽀뽀대 나거나 마비가 나타나게 되고 쥐가 올라오거나 주먹쥐기 곤란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거고 소리가 나게 되고 발밑에 무엇이 붙어다는 것 같은 척수형 경수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치료해주는 이런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내가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사랑을 고백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또 누군가는 익숙한 얼굴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어떤 이는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의 한 페이지가 되고 그 순간순간이 바로 사랑하기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흐린 날씨에 이따금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8월 10월부터 정식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제4회 전국 생태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두 번째 법전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환경법칙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음을 의미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의 튼튼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전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배치의 중대 정치 임무이고 립법 임무입니다. 생태환경법전의 편차는 현행 생태환경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승격함으로써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지도로 하고 중국 특색을 갖추며 시대적 특징을 구현하고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며 체계적이고 규범적이며 조화로운 법전을 형성한 것입니다. 올해 3월 14기 전국인대 4차 회에서 채택된 이 법전은 환경오염 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법률 책임, 부록 등 총 5편 1242개 조항으로 현행 30여 부 생태환경 관련 법률과 100여 건의 행정법규, 천여 건의 지방성 법규 등을 집약한 통합법규입니다. 생태환경법전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관철 시행을 위해 공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생태환경부가 정리작업과 표준수정작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법규와 규범문서를 정리 폐지했으며 새로운 사법해석과 환경표준을 정했습니다. 이 생태환경법전이 시행된 후 현행 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물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 폐기물 오염방지법, 소음오염방지법, 방사성 오염방지법, 청결생산촉진법 등 10부 관련 법률은 폐지됩니다. 이번 생태환경법전이 시행되면서 전면적인 생태환경법제 통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이어 연변 축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19라운드 경기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펼쳐진 2026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19라운드 연변 룡정커시안팀이 대련 곤성팀을 맞아 홈장 4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부스의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다행히 조반니가 드디어 복귀했고 대신 박시호가 카드 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기형 감독은 뉴네스를 최전방에 세운 5-4-1 전형을 가동했습니다. 경기 초반 양팀은 중원에서 강한 몸싸움을 벌이며 탐색전을 펼쳤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전반 40분경 연변팀이 프리킥 기회를 잡았고 조반니가 오른발로 가마찬 공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1-0 연변팀의 선제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없이 맞선 연변은 전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56분경 수비수 세계조와 골키퍼 구가호의 호흡이 맞잖아 자책골이 발생하며 1-1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연변팀은 흔들리지 않았고 63분경 누네스가 페널티 박스에서 반칙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었고 조반니가 오른발로 성공시켜 2-1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81분경 조반니가 또다시 페널티킥을 이끌어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3-1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대련팀이 막판 거세게 몰아쳤지만 연변팀의 수비와 구가호의 선방이 빛나며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3-1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홈장 4연전을 유종의 미로 장식한 연변팀은 이제 원정 4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는 8월 22일 영파구락보 홈장에 가서 제20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어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통료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2026 동북리그 정규 시즌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통료 대표팀을 상대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전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전반 7분경 골키퍼 마우신의 실수로 자책골을 내주며 0-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전에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다가 후반전 추가시간 리지니가 올린 코너킥을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드라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는 1-1 무승부로 종료됐고 연변 대표팀은 이 귀중한 한 점으로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4강에 진출한 대련팀, 장춘팀, 심양팀, 연변팀은 2개 소조로 나뉘어 9월 5일과 12일에 홈 원정으로 두 차례의 경기를 치르며 오는 10월 5일에 이긴 팀끼리 결승전을, 9월 12일에 진 팀끼리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변팀은 대련팀과 맞붙게 되며 9월 5일에 홈장 경기를 하고 9월 12일에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은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실축구리그 제6라운드 경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6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실축구리그 6라운드 두게임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왕청팀이 홈장에서 연결팀에 0-2로 패하고 훈춘팀이 홈장에서 2-1로 활용팀을 이겼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식가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거대한 식탁과도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곳에는 그 지역만의 향과 맛이 있고 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식가에게 여행은 단순한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탐험이기도 하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무려 4만 6천 곳이 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프레드 마겔은 평생 동안 무려 4만 6천 곳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그는 약 50년에 걸쳐 미국 49개 주와 세계 60개 나라를 돌아다니며 식당을 경험했고 1년에 약 1000 곳의 식당을 찾아갈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기네스 기록은 그를 평생 가장 많은 식당에서 식사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마겔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한 것은 그가 단순한 맛집 수집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음식 평론가이자 식당 평가자로 활동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직업이었고 동시에 삶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아주 평범한 행위가 그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미식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식당과 연회장을 운영했는데 프레드는 어린 시절부터 식당을 드나드는 손님들과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식탁을 중심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그리고 14살이었던 1928년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래된 자동차 한 대와 용돈 그리고 디토로이트의 식당 목록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를 적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과제가 훗날 세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네, 그가 식당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긴 기준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음식의 질만 본 것이 아니라 이른바 7가지 C로 불리는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음식의 품질을 의미하는 요리, 실내 분위기와 장식, 청결, 커피, 조미료, 서비스와 동행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이후에는 문화라는 기준까지 더했습니다. 즉 맛있는 음식 한 접시만으로 좋은 식당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날 우리는 맛집을 검색할 때 별점과 사진, 짧은 후기 몇 줄을 보고 식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레드 마겔은 식사를 하나의 종합적인 경험으로 보았습니다. 의자가 편안한가, 직원은 손님을 존중하는가, 식당은 깨끗한가, 음식의 재료는 신선한가, 그리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나의 문화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까지 살폈습니다. 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서비스에 대한 철학,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자신의 집에 주방조차 두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루 세 번,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밖으로 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복무 기간 등에는 예외가 있었지만 그의 삶 대부분은 식당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여행하며 겪은 일도 한편의 모험 소설과 같았습니다. 자동차를 수십 대 바꿔가며 미국 곳곳을 돌아다녔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유명 인사와 정치인 왕족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경비병에게 간첩으로 오해받아 식당 평가 노트까지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고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사막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 여러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새로운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만 6천 곳을 다닌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아주 화려하거나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꼽은 최고의 식사는 1950년 스위스 생모리츠의 한 호텔에서 먹었던 프렌치 어니언 수프와 로크포르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버섯과 허브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딸기 무스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음식의 맛을 생생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미식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싼 음식이 아니라 희귀한 식재료를 뜻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맛이 살아있는 한 끼, 누군가와 나누었던 따뜻한 식탁, 처음 만난 도시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식당의 음식도 충분히 훌륭한 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래드 마겔의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에 가깝습니다. 그는 4만 6천 곳의 식당을 숫자로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과 문화와 서비스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미식가에 관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흔하고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원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작은 눈빛과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한 시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왕가래리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시라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오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안 있나? 왕가렐이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생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월급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앉았다.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역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다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을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왕가렐이 백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혁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렐은 얼른 그를 막아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래는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는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색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샌모는 왕가렐이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실었고 같은 신문에 새 주석의 이름이 알리었다. 동시에 행정원장 왕조명의 이름으로 행정원 2356호 훈령을 발표했다. 국민정부 문관청 24년 4월 19일 제2075호 서한 4월 27일 국민정부령 귀주성 정부위원 겸 주석인 왕가렐이 사직서를 내고 군사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해왔다. 따라서 왕가렐이 귀주성 정부위원 겸 성정부 주석 지위를 해임한다. 그리고 오총실을 귀주성 정부위원으로 임명한다. 성정부 주석도 겸임하도록 한다. 정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었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향해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이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0: 15개 턴을 2개 사 6개 턴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해야 한다.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렐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렐이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렐은 군부에서 정벌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구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1: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됐습니다.
0: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1: 아니,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응?
0: 왕가렐은 적지 않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1: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1: 백사장의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진리한다. 군벌 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3: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0: 정벌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3: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0: 왕가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 개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4: 왕가렐,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북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0: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왕가렐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외치었다.
4: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0: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3: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4: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얼쏘!
0: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4: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0: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렐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점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렐 생각에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벌범을 찾았다. 정벌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있었다. 왕가렐이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5: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3: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0: 정벌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5: 아,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0: 정벌범이 고개를 저었다.
3: 그건 안 될 일이지요.

0: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화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1: 형제들은 이 왕가리를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0: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1: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0: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불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양호성이 이래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왕가렐은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렐이 임기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왕가렐은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불범에게 애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불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은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렐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렐은 정불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성은 왕가렐이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2: 잘 생각해 보았나?
3: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가렐이 입을 뻘쭉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2: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0: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2: 하지만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3: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0: 왕가렐이 말했다.
3: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2: 전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0: 장계석이 딱 잘라 뒷자를 놓자 왕가렐은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3: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2: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0: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쳐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알을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2: 장항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0: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

장편 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니용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

마음 울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들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 시간에는 또 어머니 방아 소리를 다 마무리했고요. 되죠? 마무리가.
1: 잘할 수 있어요. 예? 그,
0: 예. 네? 네.
1: 다 마무리 됐어요.
4: 마무리? 네. 기억지면 배워서.
1: 그, 아니, 박자는 제가 맞춰서 응하고 박자는 기본입니다. 그건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는 뭐, 처리를 곧 3시간 다 못 배우니까.
4: 맞아요.
1: 응하고 박자는 다 맞출 수 있죠. 대답 못하던.
0: 아, 안 됐다는 얘기예요.
1: 뭐,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0: 한번 불러보고 가실까요, 그러면?
1: 네, 갑시다. 예, 예. 악보 있죠, 다?
0: 예.

0: 맞고 장단도
1: 장단도 맞아.
0: 맞았죠. 어,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
1: 간단한 노래를 연습 했겠죠. 오늘 새 노래를 배워봅시다.
0: 예. 예. 네, 오늘 갖고 오신 노래가
1: 오늘 이 노래 아침 연변인데 일단 네. 노래 제목을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2: 원래 그런 것 같아요.
0: 네, 가사 내용을 보면은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죠. 김영건 선생님 작사하시고 조인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1: 아름다운
0: 연변은 당신을,
1: 당신을 환영합니다.
0: 네, 가사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네, 그 가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이 가사를 염소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연변 전소 자취수 70주년? 70주년 때 이 곡이 탄생됐습니다. 제가 김영근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오늘 네, 부탁해가지고 김영근 선생님 가사 쓰시고 조한길 선생님이 북경에서 곡을 해서 단주까지 해서 보냈어요. 네. 가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 조선 언어로도 넉줄인데요. 그렇죠? 한 줄, 두 줄, 석 줄. 넉줄인데 가사 내용이 너무 풍부한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두만강 벽사의 아침으로 오세요.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금삼각 눈부신 새 아침.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당신과 손에 손잡고 새 아침 열어갑시다.

0: 열었습니다.
1: 네. 자, 가사말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기억하기가 쉽죠. 간단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연변에 대한 그 네. 자랑거리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장백산, 부망강, 금강벌,
1: 금삼각.
0: 금삼각. 황금물결이는 우리 배밭에 말해서 우리 연변이 네, 나올 다 나왔습니다. 이게 금삼각 어딘가 군춘이 아닌가
2: 군춘이
0: 범은 다 나왔습니다. 이 가사가 영 좋습니다. 간편하고 정말 무게 있는 가사입니다. 한번 배워 볼까요?
2: 네. 네.
0: 이분들이 키에 맞춰서 C로 하면 되는가?
3: G
2: 진짜?
0: 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따라합시다. 예. 네. 시작.

이거 붙잡았잖아요. 우리 어 선생님이 기침 단단 걸렸네. 장대 붙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품격인데. 예.

0: 아름다 시작. 아름다운 우리 연명. 아, 예, 가사 들렸습니다.
1: 아름다운
0: 우리 연명. 우리 연명. 우리 연명.
2: 아름다운 네. 연변이랬죠.
0: 아름다운 우리 연변.
3: 우리 아름다운
0: 우리 여시오. 아름다운 우 연재 연재인데다 우재 여러 사람한다. 우리 우리 연. 그다음 위에다 연재를 여러 말인데. 아. 우리
2: 연변.
0: 아름다운 이 앞보. 네. 제일 처음에 깬다. 두 번째 아웃보.
2: 그러면 적으세요. 네,
0: 아름다운 우리 적었습니까?
2: 예.

0: 재밌어요.
1: 예.
0: 간편합니다. 간편 노래가 큽니다. 반주가 반찬 소리 들어가서 노래가 좀 큰 가사가 간단한 가사들이 좋은 가사입니다.
1: 맞아요.
0: 다시 한번 해. 저리 같이 가봐 꼬라도 한번.
1: 자,
0: 붙여 보시면.

0: 예, 보시오. 그다음 마누라는 아름다운 연명 거의 합이라고 쓰는데 요거 반복한다. 아름다운 이절 가서 다시 내려온다. 새 아침 열어 갑시다. 그지?
1: 예, 예,
0: 반복하셔요. 그리고 아, 이제 선율로 들었던 그 기억 가지고 하는데 악보대를 부르세요. 평강벌 춤추는 황금 이런 맛을 내지 마세요. 그게 막 악보대로 불러야 된다. 배울 때는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어떤 분들 또 금삼각 막 이렇게 막 어서 발성 멋은 아니라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0: 또또또 어느 분이 평강벌 뭐 마스네자인데 아 누구나 할 때 아닙니다. 평강벌 춤추는 황금 물결 금삼각 또 어느 분이 금삼각 이렇게 하지 말라세요. 금삼각 눈부신 새아가씨 이렇게 불러야 된대. 딱딱딱딱 음대를 불러야 된대. 자 평강벌 이번에 어느 분이 무슨 예문
1: 짚어내.
0: 제가 짚어내겠습니다. 평시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의 이름 지어도 지불한 거야. 병강벌 춤추는 황 했었네. 황금 물결 황금 물 아주 무슨 그래 깨끗하지 못한 거. 꼭 꼬지 그죠. 따따따따 응대를 하.

0: 이렇게 불러야 재밌습니다. 자, 운다리 한번 해보죠.
1: 정식 올래.
0: 그래서 운다리 하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숨추고 노래하며 당신과 손에 손 잡고 아침에 문을 쫙 여는 것처럼 햇빛이 그래 쫙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이런 환기 나오죠. 예? 새 아, 춤추고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가서 허블로 다 이거 쓰지 마세요. 농년님 놈 들어가면 뭐 쓰는 건데. 장백 어제 제가 다 배웠습니다. 어제는 처리를 배우겠습니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아침으로 오세요. 해볼 수 있어요?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예. 이런 다음에 어제는 손이 익숙한 다음에 마스크 필요하면 시작!

0: 어느 것보다 병강 병강벌 병강벌 병강벌이요.
1: 병강벌
0: 병강벌 모르겠어요. 예. 병강벌 제 바다 춤추는 이런 환경에

일동. 새 아침 열어 갑시다. 허블로 더불어 돌아가나. 한번 같이 해보시오. 장백의

아, 잠깐만 떨지 마세요. 이런 습관하면 소리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면 소리가 난다면. 예.

0: 가까우면서 다. 예, 그건 그렇고 자꾸 뭐 따지 말하는데 자꾸 딴데. 평강벌 춤추는 황. 오늘 보니 자꾸 황금물 막 이렇게 한대. 황금물결 그 앞에서 황 한 멋이 없는데 황금물결 예, 우무 다 이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른 멋은 아예 다 됐나 봐라. 평강벌 춤추는 황금물결 거지. 금삼 여기도 이제 어느 부터 금삼 또 뭐 쓴단다 말이야.
1: 금삼강
0: 그렇지. 새아치 새아치 아치
2: 아치
0: 그러면 노래 선율 자체가 그대로 지금 맛은 냈단 말인데. 평강벌 이번에 어느 분 나왔네. 이름 찍 정말 찍겠어. 평강벌 시작.

0: 시작. 완전 확 열어버린다는데. 새 아침 시작.
1: 새 아침 열어 갑시다.
0: 정말 여는 것처럼 꼭 썼는데.
2: 어디니까
0: 제일 마지막 줄에 이 합창이 들어온다 말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먼저 선을 병된다 말다 끝난 거. 새 아침 열어 갑시다.
3: 여기다 이게
0: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줄에.
2: 새 아침 열어 갑시다.
0: 여기 리타 역시나.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이랬는데.
4: 좋다.
0: 좋다 하지 마시오. 우리 열 가다가 천스럽네 이 노래. 아. 이 큰 노래 좋은 노래 깨끗하게 다 끊어야지. 좋단
4: 맞아요.
0: 예? 그 자꾸 까고 토론해서 좋다 뺐습니다.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딱 이런 거 시작.
1: 장백
0: 아름다 있으네. 뭐 이 절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봅시다. 앞 첫줄로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분이 하고 여기 네 분이 두 번째 줄로 그 다음 주고받고 장백에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저분들 두만강력사에 주고받고 해라 말한다. 아침으로 오세요. 그 다음 또 평강볼 춤추는 황금물결 금삼각 또 이자분들 이렇게 재밌게 해보세요. 금삼각 보세요. 금삼각이라 삼각. 삼각이지. 이분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곡 쓴 게 금삼각 눈부 이렇게 딱 썼는데 네. 앞에 강인데 금삼각 눈부신 금삼

0: 근데 힘들지 마.
1: 금삼각
0: 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새하지.
0: 그렇지. 여기다 비행창에다 소리 열어. 금삼각.
1: 금삼각.
0: 자, 요래 저 요렇게 세 분이 장백에 간다. 시간 전체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3: 시간 됩니다.
0: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 할 시간이 되니까.
3: 돼요.
0: 자, 시작. 다 주시오.

0: 이제 비나
1: 안 돼요.
0: 내가 한 번도 주도 안 되는 이분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안 돼, 안 된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2: 예. 한 번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죠.
0: 막 막아버려.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냥 무한정 연장됐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기분 좋게 배우신 것 같아요.
0: 제가 다 배웠어요.
2: 네네. 네.
0: 뭐 이제 그 품격을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3: 노래는 재밌어요.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네,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건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네, 수고했어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일현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되면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치명 팔면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룻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리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동반하게 돼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 저자한 지 한 뭐 20년 거의 되거나 십몇 년 되거나 혹은 또 저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의 혈전이 내어 올라가서 내 혈전으로서 쓰러진 경력이 있거나 그 외에 심보에 물이 차서 심장내과에 가서 전치하는 방법으로서 물을 빼냈는데도나 또 좀씩 새롭게 생기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심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모두 본제품 초원청심환이 아주 유효적인 치료제품으로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주약에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기침을 잘기 있습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건 모두 심폐리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형적으로 느낀다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별난 수단을 다 합니다. 국내외 우수하다는 이런 수술을 다 갖다 입을 양치질하고 좋은 치분을 쓰고 칫솔질 차수를 증가하고 이러지만 해도 한참 지나가게 되면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몇 분 후에는 뭐 30분 갈 것도 없습니다. 금방 하체 해보라 하게 되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데 오히려 보온 제품 초원 청심환을 쓰고 나서 하체해도 집안 식구들한테도 아무 냄새도 없는데 이런 결론을 얻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폐리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보온 제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초원 청심환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말씀해 보세요.
2: 예, 그 뭔가 뭐 기침이 자꾸 나고 올리숨이 잘 올라요. 그다음에 입에서 냄새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2: 예, 그래서 그 뭔가 뭐
1: 초원
2: 청심환 해가지고 예. 조시도 해보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이렇답니다.
1: 예, 예.
2: 그런데 내 그 선생님 광고를 듣고 저러 이 정동심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저는 장계료종이 주사하는데
0: 네, 주변이 복잡합니다.
2: 예?
0: 주변이 복잡합니다.
2: 예, 네.
0: 그, 네, 조용한 예. 것으로 옮겨주시오.
2: 예. 네. 예, 그래서 조명감을 그 조명감을 먹었는데 이게 제가 조명감을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전통심한 어른에 한 6달 내게 썼습니다.
1: 아, 반년 넘어 쓰셨다. 그렇죠. 예, 예. 어떠세요?
3: 이거 쓰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나도 이 심장을 해서, 어쨌든, 이 심장병을 해서 지금 이거 진단 가진 게 가진 한 7, 8년이 됩니다.
1: 예, 예, 예.
3: 관심병, 예,
1: 관심병. 예, 예.
3: 예. 그래서 저 가면 허리 놀라고, 예. 그리고 이 가슴, 심장이 같은 데는 이 떨릴, 두들,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릴 때도 있습니다. 예, 심장이. 막 급, 조금 급하게 되면.
1: 어,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떨리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 혹시 황찬이란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나가 활동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숨이 차서 예, 무슨 뭐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조금 움직여도 숨이 자꾸만 차가지고 허리 숨이 올라오고 잘 올라오지 않고 이래가서 무슨 일하기 힘듭니다. 무슨 아무 일도 못합니다.
1: 그래서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이죠. 심장병. 예. 예.
3: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제일 편안합니다.
1: 그렇죠. 그런데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방법이 없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밤잠 못 잡니다. 밤에 잡으면 다 누워서 얼짝을 누워.

0: 그리고 저는 말 이게 약 쓴다면 말 편안합니다. 이 신나게 답답하던 이런 순서도 없어지고 뭐 어디 나가도 근심이 크게 없어요. 옛날 조금 나가다 근심스러워서 어디
1: 그렇죠. 예, 예.
0: 예, 뭐, 어디 가도, 언제 가도, 뭐, 쓰러지게 하지.
1: 그렇죠.
0: 예. 예, 그래도 이런 문서가 지금 없고, 마구 변환할까요? 지금 와서는, 뭐, 나가서 친구들 가도 많이 도사되겠네. 지금, 예, 활동도 많이 합니다.
1: 시간에. 예, 예.
0: 예, 그래, 내 약을, 이거 써볼까? 이 약 효과도 좋고, 또 효과도 빠르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예. 그리고, 혈압, 내 지금, 예, 이거, 이거 먹으면 내 지금 아니지,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예.
0: 예, 아예 먹어도 이렇습니다.
1: 넉 달 이상 지켜봐서 계속 정상이라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내 예,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이번에 써서 효과 잘 보시기에 우주의 그나스 내가 오늘 9갈 그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견제하시게 되면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복용하시면 OTC 국약에 속하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복용 제대로 견제하기 바랍니다. 예.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좋은 정신환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왔는가 하는 게 감기 아이고 입구차부터 예, 막 이발 싹 해지고 그거 진해 물퉁기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감기 왔는가 했는데 아니더라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와서는 또 며칠 아이 되면 또 그러고 그다르고 그다르고 참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땡비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 누구 실망하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좋은 중요하이나 먹어보자고 세 가지 한 가구 줄게다.
1: 예.
3: 그런 게 이바이 냄새 중에 나다 뭐
1: 그것도 큰일이죠. 예. 예.
3: 그리고 거기다 이빨이 아프다면 그저 온몸 싹 쪼그라붙고
1: 그렇죠.
3: 아파진 것은 예. 그것처럼 쭉쭉 누르고 놓고 한 게 아 진짜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다 하겠어.
1: 예.
3: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먹었는데 한 달 지나 이발 냄새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입구체 나던 게 이발 싹 붓고 그저 물통기 지고 이래던 게 그게 그 하나하나 소실 되니까 그러고 앞뒤 가슴이 그저 주사 넣는 것처럼 쏙쏙 찌르는 것처럼 그게 없어지고
1: 예, 그리고 협심증입니다.
3: 혈압 떠들이 잘 됐거나 정신 앞뒤다 그래 밤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위를 자고 아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죽만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아까 부들고 야 정신이 납니다. 어제 나는 두 번째 생명 구했다 하고 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은 김에 또 이 좋은 정신만은 9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좋은 정신화는 쓰는데 나는 심장이 대단히 나쁩니다. 부품으로부터 이게 내려오면서 유저이라만 합니다. 우리 가베이가.
1: 심장병 예, 유저이다. 그렇죠.
4: 예. 예, 저 심장이가 없고 이게 항상 그 가슴이 심하면서 계속 모든 장소 시려한다면 거기 가면 살아남아 안 되면 별로 예, 구두두한 게
1: 그렇죠. 예예 예. 긴장감 더 느끼게 되고
4: 예,
1: 그렇죠.
4: 긴장감이
1: 예.
4: 예 그러니까 어디 놀라도 못 된 거예요. 아 모든 장소 가기 바쁘다만
1: 예.
4: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내 섹스는 양 섹스인데 어째 말 다 안 했더라만
1: 예.
4: 근데 마침 이 방송 통해서 이 좋은 정신을 이 약 썼는데 아, 약은 그냥 약입니다. 어쨌든 얼마 안 썼는데 벌써 아긴다만. 그래서 내가 이 하도 내가 쓰고 조금간 내 동생 또 한국에 나간 게, 아, 일하는 게, 야도 진짜, 아, 내처럼 그, 딱 그런 사람 한다. 그런데 이 가자 보내는데 벌써, 아, 도달 뭘까 벌써 완전히 아긴다만. 이래서 지금 이렇게,
1: 예.
4: 이 약이, 이 우리는 이게, 이제 이 열애라니까 이 약을 지금 쓰는데 다 쓴다면 누구든. 그래서, 이거 저 한국 보내고 이번에 이래야 될까 배달 받자겠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예. 자체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해가 나갔는데 다른 문제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보내주세요. 예.
4: 예.
1: 건강한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0: 되어 있습니다. 특히 40대 중후반부터 여성들은 77이 49세 좌우, 남성들은 78이 56세라 하지만 해도 심장병은 남성들 가운데서 40대 말 50대 초에 갑자기 저세상 사람으로 되는 이런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옵니다. 여성들 여성 호르몬,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 문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민감해지는 게 심장 공동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공동에 이상이 생기는 데는 심장 공동이 아닌가 하고 평소에도 증상이 나타났으려면 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심장이래니 하지 않고 엉뚱한 치료에 많이 매달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심장병의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겠지 하는데 이게 기실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호흡계통의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율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정상 심율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그리고 영호범위로 놓고 말하면 60부터 100차까지 1분의 심박수가 되지만 해도 그러나 벌써 90차 부서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힘든 감을 본인이 가슴 침침하거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낮아서 40몇차 위험심률입니다. 높아서 120-130차 1분의 역시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심장병의 구체 증상에 속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뎀뎀 아픕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픕니다. 그러다 반사통으로 오른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 왼쪽 어깨 기도량 밑으로까지 내리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는가 하면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쉽게 놀라고 어중간한 문소리에 전화벨 소리 자기 전화벨 소리에다 끔쩍끔쩍 놀란다는 다른 사람들이 내 못하지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에 쥐가 자주 올라오는 경향이 생기거나 근육경련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모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그 순환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실과 검사해보게 되면 기계검사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없는데 주자를 했는데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밤에 열령에 불려가서 주자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가지 않으니까 배가 아프던 게 깜짝같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모두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의 핵심은 대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하나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영호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부서져야 됩니다.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특수한 운동원들은 1분의 심박수가 50몇 차도 영호범위에 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에서 콱, 콱.
1: 네, 잠시만요. 때문에. 예. 남자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0: 예, 그래서 부정맥, 하나는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부정맥, 실리부칩니다. 60차 벗어서 7, 80차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영어범위 60부터 100차 이 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협심증, 신저통인데요.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 절로 작아진다고 해서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게 모두 심장으로 나타나는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 네. 뜨거운 문제.
1: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근일내 우리 조에서는 연변소 우량 유전 물질 자원 우세에 입각해 품종 보호와 육종, 정밀 심층 가공, 브랜드 경영 판매 등 세계 관건 고리를 중심으로 전 산업사슬 승격을 추진하고 지리 표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연변소 특색 목축 자원을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지능에 역량을 부여하는 농업기관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근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연변 홈장에 체격이 건장한 순종 연변소 한 마리가 등장해 현장 초점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5대 지방 우량 소품종 중 하나인 연변소고기는 섬세한 육질과 독특한 맛으로 시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명정시 동성용진에 위치한 국가급 연변소 종자수소 사업장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종자수소가 바로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 등장했던 순종 연변소입니다. 이 소는 올해 8살이고 체중이 2,400여 근인데 엄격한 선배를 거친 량질 종자수소입니다. 국가급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인 연변목축개발집단은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연변소 생식질 단위인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을 건설하고 우량 품종 6종 유전물질 자원 보호와 품종 개량 사업을 펼쳐 연변소 종군 수량을 확대하는 데 안정적인 우량 품종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식질은 목축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우리주는 연변소의 발원지와 수산지로서 연변소 유전 물질 자원을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전문 조례와 산업 전문 자금을 내와 국가급 종자 보호, 육종 플랫폼을 건설하고 동물 역병 정화를 추진했으며 정부, 산업, 학술, 연구, 응용 융합을 심화해 산업 발전 토대를 튼튼히 했습니다. 목전 우리주에는 국가급 종자수소 사육장 1개, 국가급 연변소 품종 보호장 2개, 국가급 유구 핵심 육종장 2개가 있습니다. 연변소 지역 공용 브랜드는 전국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들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류일명입니다. 우리 기업은 40여 년간 연변소 산업에 깊이 주력해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변소 육종, 사양, 가공, 판매 전 과정 산업사슬을 갖춘 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번식이 가능한 순종 연변소 1,300여 마리를 사용하고 있고 년간 동결정액 120만 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농업대학 리덕발 원사와 손잡고 원사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소 과학기술정원, 연구생사업소 등 여러 고급 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구 육종 관건 기술 난관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구 생식질을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우세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연변 목축 개발 집단에서는 연간 10만 마리를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대화 정밀 심층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흐름선은 국제 인류 표준에 따라 구축됐고 핵심 설비는 독일과 미국 수입 설비를 도입했으며 부대 시설은 전부 식품급 불수강 재질을 사용해 수출입 식품 검사 표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ISO 품질 관리, HACCP 식품 안전, 유기 녹색 식품 등 여러 권위적인 인증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연길 주민 주려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연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식감이 특별히 좋고 국을 끓여도 좋고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육질이 섬세해서 삶으면 아주 잘 익습니다. 명절이면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하는데 다들 연변 소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성숙된 가공체계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소고기 꼬치, 소고기 완자, 소고기 선물꾸레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기업에서 등록한 분복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평리됐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기업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변 목축개발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최모용입니다. 여러 지경점이 있는데 연길에 4개, 장춘에 1개, 북경리 2개가 있어 현지 시장과 일선 도시 소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 경로도 적극 확장해 경동, 티몰, 본래 생활, 이공넷, 해장원, 화윤 만가 등 주류 전자상 거래와 대형 슈퍼마켓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고급 시장을 깊이 개척해 2011년부터 만호 국제 호텔 집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현재 제품을 전국 50여 개 최고급 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량질 생식질과 정밀심층 가공,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에 힘입어 2008년 연변 소고기는 지리표지 보호 제품으로 비준됐고 2010년에는 연변소 지리표지 증명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됐습니다.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브랜드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제고되면서 연변소는 변경의 특산품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급 유구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향촌산업발전계획처처장 임춘우입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연변소 생식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품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하며 브랜드 시장을 더 확대하는 한편 지리표지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품종 우세를 발휘해 연변소 전 산업사슬의 고품질 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특색 유구 산업의 대중 증수를 이끌고 향촌 진흥에 조력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되게 하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6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구강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성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부서기이며 부주임인 전금진이 개막식에 출석했으며 부성장 류계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성정엽 부주석 조우광이 개막식에 출석하고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이 개막식을 사회했으며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 이룩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견지했습니다. 대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열리는데 전성 각 시주 장백산 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등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의 1,300여 명 선수와 코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근혜, 룡주, 민족식씨름, 민족건강체조, 민족무술, 진주공, 제기, 압가, 널뛰기, 윷놀이, 하르바 등 11개 경기 종목과 판자신 경주, 백리, 고각 경기, 전통 활쏘기 등 5개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단계를 증진하게 됩니다. 개막식에서 국기, 대회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민족단결 각 대표단 등 대열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각 지역 및 대학교 대표단에서는 또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대표단의 공연은 도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특색 북장단 공연 두만강이었습니다. 공연은 큰북, 장고, 상모춤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융합해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국기개양, 국가주악제창, 선수와 심판원 대표선서 등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이번 대회에 19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대표단 규모와 참가 종목 수가 모두 지난 대회를 웃돌았습니다. 우리 주 대표단은 근혜, 널뛰기, 진주공, 제기, 압가, 민족건강체조, 민족식씨름, 민족무술, 윷놀이, 하르바 등 10개 경기 종목과 백리, 판자신경주, 전통활쏘기, 고각경주 등 5개 시범 종목에 참가합니다. 개막식 전날 진행된 첫날 경기에서 연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근혜, 널뛰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리 주 민족체육의 두터운 저력과 선수들의 진취적인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연변 대표단 널뛰기 선수 렴춘매입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3개월간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기에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계속해 더 노력하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족사모위원회 부주임 리가응입니다. 우리는 기대와 신심으로 가득합니다. 연변 여러 민족이 손에 손잡고 단결하는 풍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신시대 변강 아들, 딸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보여주겠습니다.
2: 15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9라운드 대련 권성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거시안팀은 3대1로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15분경 대련팀이 작은 박스선에서 때린 슛이 높이 떴습니다. 20분경에는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스쳐나갔습니다. 24분경 왕자호가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가로 패스를 넣었고 공이 수비수에 맞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쳐냈습니다. 35분경 대련팀은 우리 박산에서 골키퍼만 두고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또 한 번 대련팀은 우리 골키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무세규의 슛이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연변팀은 40분경 아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고 조반니가 때린 슛이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 들어 55분경 뜻밖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연변팀 수비수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자책골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62분경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든 유니스에게 조반니의 송곳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급해난 상대 수비수가 유니스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조반니가 키커로 나서서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점수는 2대1, 다시 연변팀이 앞서갔습니다. 66분경 대련팀의 중거리 슛이 빗나갔습니다. 70분경 조반니가 가마차기 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74분경 대련팀이 우리 박상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을 호재겸이 막아냈습니다. 79분경 조반니가 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속도를 올리며 상대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고 상대 수비수가 조반니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주심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이번에도 조반니가 나서서 그냥 강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끝까지 두 골 우세를 지켜냈고 3대1 승리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8월 22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영파팀과 제2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8월 15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정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통료 대표팀과 1대1로 비기며 도태 경기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5일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동료시 올림픽 체육중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연변 대표팀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했고 연속 맹공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7분경 연변 대표팀 골키퍼 마우신이 차낸 공이 수비수 정범양의 몸에 맞아 튕겨나 골문 안으로 굴러들어가면서 동료 대표팀이 한 골 앞섰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득점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60

0: 6분경 연변 대표팀은 왕기호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리진이가 코너킥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왕기호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연변 대표팀은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쌍방은 1대1로 비겼고 연변 대표팀은 4강 진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정규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팀이 전부 확정됐는데 각기 대련 대표팀, 장춘 대표팀, 심양 대표팀, 연변 대표팀입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훈춘팀 대 활용팀, 왕청팀 대 연길팀 두 경기가 16일 오후 펼쳐졌습니다. 훈춘팀은 홈에서 활용팀을 맞아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최종 훈춘팀은 2대1로 활용팀을 꺾고 3점을 따냈습니다. 왕청팀은 홈에서 연길팀과 맞붙었는데 최종 0대2로 연길팀에 패했습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올여름 여러 편의 영화가 집중 상영됐습니다. 각지에서는 영화 플러스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무형문화재, 홍생문화관광, 야간장터 등을 연동해 새 경영 모식을 내와 영화 관람 흐름을 문화관광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켜 대중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여름철 문화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앙TV 뉴스 채널 뉴스 생방송실 프로에서는 일전 관련 정황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는데 길림 도나에서 소비자들이 영화표를 가지고 무료로 무형문화재를 감상하면서 민속문화와 수공기예의 매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0: 인민일보 해외판은 근일 신면 나와 무형문화재 전문란에 조선종 농강무 상모춤 산수 농경에 감춰진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나와 무형문화재를 게재해 조선종 농강무 상모춤의 전승과 발전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윤걸이었습니다.

0: 같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 로인저를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 우리 활동 이번 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번약 3곽을 더 송해 드립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번약을 예. 이 3곽이면 990원이죠.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이불 한 세트를 더 송해 드립니다. 예. 예, 또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 실 수 있는 량인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에,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이 지금 로인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 요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번약 세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예. 에,

0: 이번 달 이 우리 활동 이달 말일까지 하게 됩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의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한다. 심장이 지자를 넣었다 해서 그 후에 나의 심장병은 완전히 잃었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두 개 세 개 넣었다면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죠. 돈을 많이 써가면서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정신토록 그 지자를 쓸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이 혈액 중에 혈지가 계속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으로 된 그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다리 요골 동맥을 통해 지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면은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활짝 넓혀준다. 그렇기 때문에 태합금 지자거나 금속이 노출된 지자거나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자를 넣은 분들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에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나도 장약 심리방 어떤 한 3개월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첫째는 혈압이 그전에는 영토도 나이 되고 맨 서약 먹어도 서약도 한 가지 나이 먹고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래 먹다 보니까 매우 일손도 나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하루 강의를 듣고서 이래가 이야기가 신경소도를 잘 해야 된다니까 반의 참도 잘 하냐고 해서 이 약을 선택했는데 이 약을 먹은 뒤부터는 한 달을 먹으니까 혈압이 더더 참 잘 된다. 그러면은 혈압이 반하씩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0: 어떤 분들은 혈압 조절이 너무 아예 돼가지고 약을 소약을 열몇 번씩 발각하면서 그러니까 혈압을 어떤 혈압약이 맞겠는가 하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내게 계속 얼빠남다 혈압이 너무 올라갈까 그랬는지 이름이 우리 그 병원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2: 그래고 사무기네 못 잤습니다네.
0: 예.
2: 내 잠을 못 자고 퇴수하고 수면질이 계속 도전했습니다. 한 10년 넘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약을 도전하고 한 20날 만에 이 하루 저녁에 내 어느 정도에는 이 약을 안 먹어보겠다고 실험했습니다.
0: 예.
2: 불행간이 그날저날 이렇게 무사히 잘 잤습니다. 첫날도 사흗날도 또 아니 먹고 자니까 영삼 잘 잤습니다. 제 지금까지는 약을 이거든 멀리 했습니다. 기네.
0: 예.
2: 내 관절이도 나쁘고 이래가지고서니 이 약이 관절 영토쓴다.
0: 예, 관절이 아주 소화지는 게 알기입니다 원래.
2: 예. 이 약이 영토쓴다. 그다음에 다리가 맥이 옵니다. 다리.
0: 그렇지.
2: 하루에 한 만 번씩 걸습니다.
0: 아, 한 7,000번씩 걸으셔. 만 번 너무 많습니다. 예.
2: 그리고 위장병도 좋고, 위장이 그냥, 무슨 변을 보고, 때로는 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내가 고생한 이 약을 먹은 뒤부터는 매일 정사입니다. 정사이고, 영,
0: 좋죠.
2: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는 그거 어떤 인생도 어떤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0: 야 지금 100세 시대인데 무슨 괜찮습니다.
2: 열심히
0: 많이 오래 지금 다 오래 삽니다. 예. 어디 하나 건강하십시오.
2: 예.

0: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죄송합니까?
2: 맞습니다.
0: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0: 저도 이 장약 심리방 5년 4개월째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알고 있습니다.
0: 야구는 선택을 맨발을 해야 될 것
2: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
0: 아주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알제병 치료한다는 공은수치 치료된다고 쉬어있지는 않았으니까 아무런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정말 허망도 날렸는데 이 장약 심내방 쓰면서 지금 저는 노시산이 두 번 와서 반신지를 짓고 거기다 누이다 하도 피고 어느 장애에 얼굴 마비까지 와가지고 약이나 물 먹자 안에 태우고 또 얼고 그 다음에는 그 밥 먹 때도 힘들었댔는데 지금 이 장약 심내방 쓰고 뭐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정상 살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을 되고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이만한 큰 좋은 약이 또 있는가 싶습니다.
2: 그렇죠.
0: 이 장약 심내방은 이 보면 이 약재가 항상 선생님이 말했대 그러니까 이 그런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 나타낸다고
2: 그렇죠.
0: 이 장약 심내방에 들어간 약재는 다 그래서 4,500m 이상 홍경초는 5,400m 이상에서 아예 자란 야생약 빼고 거기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대. 그
2: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0: 약효가 예. 정말 특별히 좋고 또 이 특수치료 아예 방법을 또 치료를 하대. 그뭔가
2: 그렇죠. 예. 아주 특수한 방법을 치료해서
0: 그런 뭔가 이 해란 사람인데 두자가 이런 공 그런 검사수치에 도다 놓다가 두자를 못하고 정말 심장 좋다는 약은 다 먹었지만 먹음에 병원 주원하고 먹음에 술 두고도 가슴 조여놓고 숨이 올라와서는 정말 항상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저는 아무때도 다 잘못될 사람이라 하고 그래서 이 한 번씩 이별할 때면 자식들이요 남편이요 어머니 식구들이 다 그래서 정말 얼마 걱정거리니까 그래도
2: 이 약은 예,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예, 딱 여기 관상 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그리고 심교통 그리고 용경협심증 혈액경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 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명확하게 적혀 있는 약이 많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딱 치료된다고 관상.
2: 예, 관상 동맥경화도 딱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약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함과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한다는 기가.
0: 예. 예. 그려놓으니까 이 심장에서 어두운 도는 심장병에서
2: 해탈될 수 있죠, 지금. 어느 말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심장이.
0: 한 번도 병원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2: 그렇지. 얼마 좋습니까,
0: 예,
2: 그 5년 4개월.
0: 걱정 싹 그래서 아이 보뚜로 내놓으니까 얼마나 기름 넣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기울부족이 심해서 혈압도 낮아가지고 고생하던 게 기울부족이 해결되니까 이 여름이 돌아오면 혈압이 떨어져 그래. 그다음에는 아이 기울부족이 심하고 아이 그런 비뇨이 심하니까 누워서 다리 어지럼증만 이러면 못 나고 머리 아파서 그래서 식은 땀 막 팡팡 그래서 창창 떨어지고 이래며 꼼짝 못했는데
2: 기혈부족이라는 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게.
0: 병이 오는 이 선생님들 항상 주의하라며
2: 그렇지.
0: 이렇게 이런 혈압이 높은 사람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낮은 것도 온다.
2: 그렇습니다.
0: 대만에 쓴다. 그러니까 옛날에 눈도 푸득푸득 찌고 입술이 계속 위에 입술이 그래도 찡찡 도려나니까 선생님들이 그게 소중풍에 올 위험성이라 하던 게 나중에는 큰 중풍에 오대 구멍가.
2: 그렇지.
0: 그런 게 이 약독이 지금은 정말 못 오기란다. 야 다른 사람은 약 먹고 아이 약 먹어도 치료 안 돼서 다 아이 풍이 오면 아이 산지 대동만 저는 어째 이렇게 완으로 그런 정상 사람이 다 됐는가 이런
2: 그게 이 약을 제대로 선택해야
0: 그러니까
2: 됩니다.
0: 선택이 같아 유동해하더라고.
2: 그게 중요하지요.
0: 이 약 써봤지만 이만큼 이 정말 이렇게 당약 심내방처럼 이렇게 중풍 치료에 신장 치료에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예. 약에 비해서도 이거는 정말 효과가 좋고
2: 두 번째라면은 애합니다. 이 약은
0: 예,
2: 두 번째 간다.
0: 이것이 뭘 같아? 봄 올 위험이 없지. 정말 이 그런 1등 약, 셀로 만든 약이 다릅니다. 어쨌든
2: 예, 약은 좋은 약이죠.
1: 여보세요.
0: 딱이 당약 심내방나 좋은 게 아니라 예. 그 이 오장육부 어디 어디나 다 치료되게 한다.
2: 예, 그렇죠.
0: 예, 네 지금 예.
2: 예, 혈액 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0: 예, 소화계통도 나쁘고 비장미 콤박한 다 저는 골과된 것이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0: 줘서 이 그런 심리 장약 심리방에 거기서 심장병하고 이걸 거기서 주로 치료하다고 애를 썼는데 따라서 다른 데면 다 좋아지니까 굳이 다른 약 필요 없어. 요만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약은.
1: 좋지.
0: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모두 이렇게 쓰고 좋아가지고서 지금 그런 뭔가 우리 친구 이렇게 그 오빠가 지금 예내경 세계 와서 이 약 썼는데 그렇게 회복이 빠르단다.
1: 예내경 세계 꿀이 좋습니다. 원래.
0: 예, 다리 이렇게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곁에서 부축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활동이 좋다니까 요거 그런 뭔가 36값 배달해달라.
1: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예.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방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자후 장약 신내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잼까?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예, 그게 잘 되는 게.
3: 후에는 예, 장약 신내방울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그렇지.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0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밥만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병원이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1: 아,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예,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네.
3: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일 없습니다.
1: 빨리 일 없어집니다. 그
3: 예,
1: 어지럼증.
3: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죠.
3: 우리 집 예, 예 우리 집에 예, 우리 남편하고 나는 예, 남편도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약 같이 드시고 드시고요. 정말 모든 면에서 예, 영효과 좋습니다.
1: 예, 그
3: 내가 먹고 좋으니까 예, 우리 남편도 대접시키고 그리고 내 주위의 친척 친구들에게 대해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1: 아, 예.
3: 근데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한족분들도 예, 몇 명 소개했습니다.
1: 아, 예.
3: 지금 이거 드시고 그 사람들도 예, 먹고 효과 좋다 했습니다.
1: 예, 꼭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약은.
3: 예, 근데 예. 오늘, 예, 운동하러 나갔다가 예, 한족분 만나게 됐는데 예, 그분은 예, 머리 혈관이 여섯 곳이나 맥혔다고. 그래서 얘 내 용 좋은 약이 있다 하니까 얘 머리가 얼빤하고 얘 경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 먹어봤으면 해가지고 얘 그래가지고 확실히 몇 곳이 막힌데 얼마나 좋습니까 약이.
1: 그렇죠. 예.
3: 예 내가 예. 들어봐도 얘 그래서 얘 그 사람은 오늘이 이거 듣고서 얘 배달받아 써보겠답니다.
1: 이 약이 예, 이분이 이제 지금 여섯 곳이나 막혔다 잼까. 예. 이 대뇌 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어떤 분들은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홀씨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 지금 뭐 2년 전인지 3년 전에 와도 사실은 무슨 마음대로 놀릴 수 있고 뭐 그래서 정사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 병을 재려와가지고 한 번 두 번 더 오다 보면은 치매가 온다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딱 그저 이분이 이제 뇌경색이 오는 이 부위가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이런 핵심 부위거나 또 그 이 오늘 한 일 금방 한 일 이걸 기억하는 해마체나의 그것을 또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인 이 그 치우노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딱 그 뇌경색이 아예 온다는 보자이 없다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데 오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더 그 뇌경색이 온 분들이 약을 계속 쓰면서 이거 잘 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런 부위 아예 오죠. 예. 계속 잘 통하게 혈액순환이 그 머리에 잘 되면서 잘 통하게 되면 메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그 저 정신 차리고 이런 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아 그 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치매가 딱 온다면은 치료를 못합니다. 예, 약이 없습니다,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게도 머리 혈관이 막혀가지고 기억력이 없고 또 그 머리도 얼빤하고 이럴 때 바짝 치료를 해줘야 되죠.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면은 저희가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0: 쌍둥이 아파 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나 흘린지 모른다. 그러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이 과를 놓고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에 이 장약신 내방을 먹은다면은 이 지금은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병원을 모르다.
1: 그렇죠. 예, 병원은 모르고
0: 살고. 아픈지도 없고, 그리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0: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면서, 고혈압약을 3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약 신내방을 먹은 다음에, 장약을 며칠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대로 이틀에 한 번 사야라, 한 번, 다시 한 번 쓰고, 자,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 먹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또 알게 주는 바람에, 그 방법 때는 이 먹은 혈압도서를 그래서 해야 되지, 인가?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그때 장약 신내방을 먹는데, 혈압조절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약을 먹고서는 정말 여러 말의 효과를 다, 잘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 아바니, 야, 원래니, 전두엽선도 있고, 심장도 아주 좋고, 그냥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여러 곳이 다 맥혔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지금 효과를 얼마나 잘 봐서, 영 지금을, 어젠째나 경력이 없던 게 지금은 영 팔팔해졌습니다.
1: 지금. 아, 이 약 잡수면 좋아지는 게 팍 알린다.
0: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위가 아프지, 위 아프던 것도 많이 나아지지, 지금 다리 허리 아프고 관절통이 있어서 영 고생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너무 좋았으면 우리 둘이 다 지금 영 좀 아픈 데 없이 행복하게 살길래, 그러면 이번 활동에 또 참가해서 다리로 활동 영 얼마 좋았을 거야. 활동에
1: 참가를
0: 받아왔습니다.
1: 예.
0: 근데 내 소개해서 우리 아바의 동호한
2: 친구.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서방의 약을 이게 예, 서방 집단에서 딱 한 개 딱 거기다가 약방에 딱 넣었대.
1: 예, 쉬어 있습니다.
3: 예, 그거 딱 보고서 야, 이게 서방 약이 옳구나. 옛날부터 서방 약이 좋고 예, 고산지고 약재져서 정말 예, 약효가 뛰어났다고 예, 이렇게 다 사람들 이야기할까나. 아, 저는 이거 써야 되겠다. 이제 이 중풍 환자가 예, 이 약을 쓰고 예, 제풀 오지 않고 혈압도 잘 됐습니다.
1: 선생님. 아, 그렇습니다.
3: 예, 아, 많은 약을 썼지. 어째 아이스다 눈이
1: 중풍이 온 분들이 약 아이스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3: 그래 말인가. 근데 그 병이 중화기사 중화지. 근데 약이가 그렇게 약재가 그렇게 뭔가 위력이 없으니까 예, 효과 없을 때다. 제 병을 치료한다는 약과에 또 쓸 있지 않을까. 예. 누구나 없을 때다, 그러니까나.
1: 원래 예. 그런 법이죠.
3: 그러니까, 예, 요 약은 딱 중풍을 치료한다고, 동네 깨나게 심장병이 치료한다고 약하게 주치고 오니 딱 써있으니까, 이런 거 믿어야 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하시니까, 야, 그럼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해보자.
1: 예.
3: 이게 서다약이 원래, 원래 이야기가 고산지구 약되고, 또 이런 양이 멀어지면 네 가지가 들어갔다, 제 그러니까, 예.
1: 그렇죠. 예. 그래, 그게 포인트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이야기 띄우는 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쓸까나, 예, 혈압이 더 잘 되고, 예, 척가면 혈압이 너무 높아요. 잘 말아야 되시죠. 한 달이 되니까, 예, 사사사사 되는 게 기다려도, 아, 사람이 정말, 예, 확실히 오약이 묘하게 목숨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 딱 하셨습니다.
1: 그렇지.
3: 예, 한 달 가서 뭐, 한 달 딱 넘었으니까, 예, 사사사사 그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혈압이. 오, 그 선생님 또 지도 받으면 그렇게 할까요? 야, 얼굴 녹색으로 뽑도 같이 쓸까요? 그것도 얼마 좋은지 모르지, 정말.
1: 그렇지.
3: 그 어른이 이 약을 정말 딱 낸 약을 딱 낸 바로 우리는 약을 선택을 다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약.
1: 우리 이 약은, 예, 어서는 이제 며칠이 아니면 5년 5개월이 되는데, 에, 5년 5개월 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5년 4개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약 공장이 우리 바뀌지 않는다 말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5년 지금 4개월이 되도록 계속 이게 장약 집단이 정주 장약 집단의 이김의 그 유한회사의 이 장약 집단이라고 딱 씌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공장이 계속 한 공장이라 말입니다. 우리게. 그래서 결국 Z20으로 딱 나온 이야기입니다. Z라는 게 이게 중약이다. 그 20이라는 게 에,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했다. 딱 요 말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이 약을 우리 이렇게 강의하면서 약 이름은 이게 최밍이 있고 하나는 배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최밍을 강의했고 지금 배밍을 강의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약은 한나라 말입니다. 계속 정주장약 집단의 약입니다. 이게 그래나서 약 이름 약 그 공장이 바뀌지 않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라 말입니다.
3: 그렇죠.
1: 예. 그렇죠.
3: 이게 또 놓고 보면 그게 또 중요합니다. 보니까 고려 중도 집이

0: 집을 댔을까? 아, 국가위생비에서 비순한 게 이게 또 땅수가 따야 되구먼.
1: 그렇죠. 지방에서 비순한 것보다 땄습니다. 지방을 대표하는 약은 그 지방이 그 번호를 앞에다 씁니다. Z하고 그 지방의 번호를 딱 쓴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에 확실히 정말, 야, 이 엄두가 매일 정말 쥐가 나간 말이 아니다. 이런 약이고, 서장약이고, 네 가지 이런 현금으로 들어간 게 그렇게 또 그 헌병선도 5,400m 이사했잖아. 이렇게 손막, 좋은 약을 쓰니까는 병이 났대, 뭐, 어떤 약 쓰면 병이 났겠습니까? 많은 약 써도에 도마에 쓸데없고, 구분도만 걷고, 그래서 돈막 흩날리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 못 살리고, 이렇게 세워버리려다. 이런 좋은 약을 만나서 정말, 세월이 좋게 좋습니다. 맹군 한 개, 그래서 연장했을까.
1: 그렇죠.
0: 그분이 우리 마에서 안 우리 친척이도 어천하구라이다, 예. 심장 통수도 심장병도 한 20날 이거 이제 썼는데 우리 약 먼저 가 오, 약이 숨이 찬 게 그게 낫답니다 선생님.
1: 그게 숨도 많이 차지만은 머리에 와서 영 나타난다. 예.
0: 네.
1: 머리가 어지럼증이 자꾸 난다 말입니다. 그 배가.
0: 네,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났을까 어선 자기 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1: 그렇지.
0: 네, 이번에 싸겠단다.
1: 예, 싸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심장 이 지자를 넣은 후에, 이사는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하고, 바의 아스피린하고, 버리웨이, 그리고 타딩겔 약을 먹으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타딩겔 약을 몇 년씩 드시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예, 간이 쫀미가 올라가고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건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파에 앉아서 베길 수 없습니다.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

0: 희망이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몇 번 못 입은 옷은 옷장에 고이 모셔둔 채 계절이 바뀌어 버리고요. 아껴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뒀던 음식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돼 그냥 쓰레기통에 직행합니다.

사과할 시기를 놓치면 다시 꺼내기 힘들고 사랑도 곁에 있을 때 표현해야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네, 그린 언젠가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원하는 것을 이룰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

벨크로 우엉 씨앗에서 탄생한 혁신. 1941년 스위스의 전기공학자 조르주드 메스트랄은 애완견과 산책을 하다가 바지와 개의 털이 달라붙은 우엉, 그러니까 독고마리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우엉 씨앗에는 수백 개의 작은 갈고리가 있었고 이것이 옷감의 고리에 걸리는 원리였답니다. 드 메스트랄은 이 자연의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벨크로를 발명했습니다. 웨크로라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velvet, 그러니까 벨벳과 크라켓, 갈고리 합성어입니다. 처음에는 패션 업계에서 외관성의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1960년대 나사 우주 프로그램에서 우주복과 장비 고정에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주머니 속 초콜릿가 이끌어낸 발견. 1945년 레이시온사의 엔지니어 포시 스폰서는 레이더 장비 마그네트론을 테스트한 중 이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 바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그는 팝콘 알맹이를 마그네트론 앞에 두었더니 곧바로 팝콘이 터졌고 달걀로 실험했더니 달걀이 폭발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을 바탕으로 1947년 최초의 상용 전자레인지가 탄생했답니다. 초기 제품은 높이 1.8m, 무게 340kg에 달했고 가격도 5,000달러로 매우 비쌌지만 오늘날에는 전세계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제품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트잇, 그러니까 실패한 접착제 역전 이야기입니다. 1968년 3M사 이 과학자 스폰서 실버는 이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오히려 낮은 접착력에 재사용 가능한 접착제를 우연히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접착제의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4년 3M의 동료 아트 프라이가 합창단 연습 중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실버의 접착제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포스트잇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무용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3M은 이 제품을 1980년 전국적으로 출시했으며 1년 만에 신제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들 뒤에는 과학자의 호기심과 우연한 발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불쾌한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늘처럼 냄새가 나는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거나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원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입냄새 원인 외에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의외의 원인들도 있습니다. 입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이러한 냄새를 꼼을 씹거나 가글을 해서 일시적으로 무마시켜버리는 것보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우리가 몰랐던 입냄새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세 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끼인데요.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 바로 입냄새 예방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밤새 움직임이 없던 침샘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면서 입냄새를 증가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더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면 입냄새가 더 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마니아들은 입냄새 때문에 모닝커피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아색이 변하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입냄새 원인으로 밝혀진 모닝커피는 최대한 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하루에 두 잔이고 또 한 잔을 마시고 난 후 항상 두 잔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때문인데요. 자, 우리 입안에는 몸에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박테리아들은 특히 입냄새를 불쾌하게 만드는 주 원인으로 우리 혀에 가장 많이 서식합니다.

하고 있죠. 치아를 닦을 때 항상 혓바닥과 같이 하루에 두세 번 닦아주면 좋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설탕 자이리톨 껌을 씹는 것입니다. 보통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 양치질을 할 시간이 없거나 바로 미팅에 들어가야 하면 급하게 껌을 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무설탕 자이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입냄새가 더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껌에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반대로 입냄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입안을 가글한다고 해도 치실을 사지 않으면 칫솔이 침투하지 못한 치아살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 귀찮더라도 치실을 꼭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입으로 숨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 말고 입으로 숨쉬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계속 숨을 쉬다 보면 당연히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입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할 때 입으로만 숨쉬는 사람들은 아침 입냄새가 지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턱 모양의 변형도 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 습관은 꼭 바꿔야겠죠. 바꿀 때 적응이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 코로만 숨쉬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단백질을 과다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이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역시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 네,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면 입안에서 단내가 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복용하게 되면 그 단내가 결국 몸속에 박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자체를 과다 섭취하는 그 자체가 소화계통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과 입냄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약을 복용하는 것 때문입니다. 약 자체가 입냄새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약들은 부작용으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매일 약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같이 두세 잔의 물과 함께 먹어주어야 입냄새를 잡을 수가 있답니다. 자, 아홉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우리 침샘을 가장 자연적으로 자극시키는 음식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극을 받은 침샘에서 나오는 침이 입안의 냄새는 냄새나는 박테리아들을 쓸어버립니다. 특히 건조한 입안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과 채소들이라고 하네요. 열 번째는 호흡기관 염증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냄새 원인으로 기관지염, 폐염, 축농증 등을 꼽습니다. 코나 기도, 폐 등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구취도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비만으로 입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 볼록 나온 배에서 심한 구취를 유발하는 특정 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네요. 이 특정 가스는 모든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무려 70%나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입냄새 원인과 함께 했는데요. 이러한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고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근은 정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생당근을 갈아서 계속 복용하면 비늘의 효과가 있으며, 자, 씨는 이 신장병에 좋은 리노작용이 있어 붓기를 빼주기도 합니다. 당근을 강장식품으로 먹으려면 당근과 사과 한 개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껍질째 갈아 먹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원기가 왕성해지고 몸이 더워지면서 특히 내장 기능을 강화한답니다. 다음은 참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몸이 아픈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깨죽을 자주 먹습니다. 깨는 몸의 기력을 돕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깨를 갈아서 죽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콩과 대추를 참깨와 함께 쪄서 단짤을 만들어 먹으면 이 정력식품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덕이 정력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자, 더덕은 효능이 크기 때문에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더덕은 칼슘과 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삼에 많은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어 특히 강장, 강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위를 튼튼히 하고 폐, 비장,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답니다. 자, 속담 중에 혼자 사는 남자에게 구기자수를 먹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정도로 구기자의 강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기자 나무는 왕성한 본식력을 자랑합니다. 잘 자라나는 나무에서 한 해에 두 번 꽃이 피고 자, 두 번 잎이 돋아나며 두 번 열매가 열리죠. 잎과 열매를 먹기도 하는데 주로 차나 술을 만들어서 마십니다. 구기자는 특히 정력을 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 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초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30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인환병 난치병 치료에 소문 높은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데는 아무 근거가 없이 치료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나온 방법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의 연구 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 면역각성료법하고 그리고 세포재생료법, 즉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치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인환병, 여기에는 퇴행성 질환, 그리고 또는 면역성 질환, 또 잘 낫지 않는 인환병,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특히 오늘은 장도 건강에, 장도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 여기에 또 특별히 면역성 질환으로서, 크론성 장염 또는 궤양성 대상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이란, 구강으로부터 항문까지, 중의적으로 비장이라고 하는데, 비장이라 하면 비장과 위를 전부 포함해서 후천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즉, 기혈 생성이 원천, 바른지다 하는 뜻이고, 실제 현대 의학상에서도 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라 하면 우리 인체 면역세포 100분의 70% 이상은 다 장에서 얻어집니다. 때문에 장이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고 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크론성 장염 환자의 문인데 이게 다 오랜 만성 염증으로서

0: 참 오래도록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내가 아주 물어보시다. 이제 장도 올려고 그랬는데 예. 저는 장도가 나빠나서 예.
0: 네.
2: 조금 찬 거 먹으나 더운 거 먹으나 그냥 쏘게 하고 예. 기름진 거 먹으나 예. 그저 조금 지내 따간 거 먹어도 그 즉실로 달아댕기고 할 날이 예. 14번씩 막 소개를 한다.
0: 14번씩
2: 맥이 없어서 정말 지친 막 들어눕신다. 근데 이런 거 이제 현대병원에서 한다는데 뭐 부광주사를 치료합니까?
0: 저 몸에 다른 병으로 혹시 당뇨는 없습니까?
2: 아, 당뇨 있습니다. 당뇨 어제 24년입니다.
0: 당뇨 있으면 그 식물신경물환으로서의 이 설사 네.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10번 이상씩 합니다. 예, 이게
2: 아,
0: 내상, 예, 그게 또 다 당뇨 합병증으로 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알았으니까, 병원에 가서 무슨 다른 진단은 없습니까? 혹시.
2: 없습니다. 당뇨, 그래서.
0: 당뇨 때문에, 예.
2: 네.
0: 그러니까 그 당뇨
2: 핵. 지금 이도수도 아이 맞고, 그저 얼제 싼 것도 아이 먹습니다. 운동으로 정말 합니다.
0: 그런데 혈당 내려갑니까?
2: 예. 그 후만에서 치료에 방호가 빠질산입니다.
0: 너무 높은 건 아닌데,
2: 예.
0: 그게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런 합병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병 치료하려면, 그저 설사만 먹게 하는 게 중점인 것이 아니라, 이게 당뇨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2: 아, 당뇨를 예. 치료해야
0: 됩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찾아가면 고혈압 당뇨, 예. 이 네. 어려운 두 가지 병에 있어서, 현대병원의 치료는, 예, 좀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혈당을 우선 조절해주고, 당뇨로 인한 그 합병증까지, 예, 함께 다스려줍니다. 예, 그래서,
2: 아,
0: 예, 265-2120에다가 연락을 해서, 예.
2: 네, 그러면 미리 가서 검사도 해보고 좀 치료해보자, 그러면.
0: 네, 예. 그렇게 하세요.
2: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예, 제가 현대병원에 다니면서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예,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0: 어디가 감사합니다. 불편해, 그럽니까?
3: 나는 이 여투가만 탈출에 협착을 주어가지고,
0: 예.
3: 이 허리를 되게 통증 심하고, 그리고 저 이 허리 자꾸 저 이 앞으로
0: 꼬부라들고, 걷기 어렵고, 예.
3: 예. 급히 얼마 못 가고 또 앉아 쉬우시고 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런 게 이 현대병원에 다니면서 부강주사료법으로 몇 번 치료를 받고 지금 계속 완쾌해서 잘 걸어 댕긴다.
0: 예.
3: 예, 이래서, 그 다음에 저기, 내 치료를 한 거 보고서, 우리 시누이가 한국에서 가서 들어왔습니다.
0: 예.
3: 너무 아파서 들어왔다는 게 볼까 가보니까, 예, 이 다리도 세게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이 허리도 잘 피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단다.
0: 예.
3: 예, 진짜 허리 아파서, 예, 바로 걷기도 바쁘고, 들어보니까 내가 비슷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내 집에, 현대병원에다 죽은 거라는데 좀 내일로 아무데도 안 가져서 좀 예약하자 그랬다.
0: 네. 이제 저 허리 아프나 다리 아프나 또 혹은 목을 돌리기 불편하거나 이런 관절병에 현대병원은 그 부강주사로서 그 아주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예약은 265-2120에다가 저녁 4시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 보세요. 예.
3: 예. 내 나선 거 보고 소리.
0: 예.
3: 어디가 비하던가 소리 해야
0: 그렇죠.
3: 그래서
0: 예.
3: 그래서 내가 좀 소개를 해서 그랬는데.
0: 예.
3: 이렇게 내일로 예.
0: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네. 알았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현대병원은 예, 독특한 치료 방법 그게 바로 부강주사료법, 면역각성료법 이 치료법으로 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는 것도 현대병원에서는 치료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 보통 예, 우리가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예, 이런 증상은 아무래도 사람이 일생 살다 보면 거진다 이런 문제가 다다서서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0: 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차게 굴었거나 이래서 한 번씩이나 두 번씩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도, 그런데 이게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있는 이 병에, 그게 크론성 장염. 이 크론성 장염은 특별히 자가면역성 염증성 장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걸린 후에는 모두 잘 해결이 안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네, 선생님 한 가지 질문합시다.
0: 네.
2: 나빠서 항제라고 진단받았는데 이것도 현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을까?
0: 이 갑상선 질환에 현대병원에서는 치료 잘합니다.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부위입니까?
2: 우리 형님인데 있잖아요.
0: 예.
2: 이 다리 무슨 음식을 잘못 먹으면 다리 다 쫄아붙고요. 약이라면 이 근무상 숙약이라 쓰게 되면은 막이 두드러기 돋고 이래면 약을 대지 못한단 말입니다.
0: 그럼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 갑상선 문제뿐이 아니라, 예.
2: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내가 이제 전화와 말하는 게 그렇게 진단받았는데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네, 현대병원에서 한번 해보고 치료할 수 있다면 내일 가자고.
0: 네, 1120에다가 예약을 하시고 가면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그런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인가? 예, 어떤 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그 오른쪽 아래쪽이 배가 늘 아프고 설사 자주 나고 항문에 지루가 생겼습니다. 지루란 게 무엇인가? 예, 지질이 아니고 지루. 예,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그런 병이 하나의 증상인데 항문 옆에 감염으로 생긴 염증이 통로가 생겨서 그 고름이나 진물이 늘새 나간다는 뜻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내 지금 동시에 앉는데 지금 볼 차다 어떻게 넘어진 게 삐대 궁설어가지고
0: 네.
3: 뭐 딴데 가서 지금 치료를 받느라 한지 자꾸 그러지 않아. 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이한테 좀 치료를 받자고 그랬다.
0: 골절. 예, 골절이란, 이거 젊은 사람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우선 통증, 치통하는 효과는 현대병원의 부강주사가 아주 대다에 인정받습니다. 아무튼 먼저는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병원에서는 이 뼈가 빨리 익히도록 하는, 또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2650에 전화 예약을 하시고 가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그집 아바에 그런 지질이 있는데, 그
0: 치질이.
4: 지질이 이렇게 고생해서 약속이 효과 없어. 그 현대병원에 그달 안에 이사했으면 그 보이려고 합니다. 예.
0: 예, 뭐, 아나 모르나 치료해 드립니다. 예. 치질이라는 게 지금 항문 주변에 뭐, 내치외치로에 불퉁 튀어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빨간 피도 나오고, 항문이 밀려나오고, 고생이 많은데, 거기다 혹시 변비증까지 있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치질은 현대병원에서 한번 치료 효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점중하면 혹시 두 번, 치료, 합니다.
4: 예, 그럼 알았습니다. 이따 가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예, 내동사에 이해 뭡니까? 허리 지나에 아파서, 허리 아프고 엉심인데, 그 꼬리뼈 거기도 세게 아파서, 바로 눕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래서 딴 데가 치료했습니다.
0: 네.

0: 나 없을까나 예. 현대병원 내가 가봐라고 해서 현대병원 가서 예. 치료를 이제 두 번 한 게 아픈 데서 욕 많이 났습니다.
1: 네.
0: 예, 이전 화장실 들어가서 마음대로 안 다드렸고 그래서 꼬리 뼈까지 그렇게 아팠어요. 허리부터.
1: 예, 그게 허리에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협착증으로 해서 그 신경이 항문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도 불편하지만 예, 항문 예. 쪽으로 예,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전 많이 나서 또 예, 내일 가는 날 제가 가자 그랬는데.
1: 네. 예. 165-2120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네, 나는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우리 형제는 제부 그 부강사려고
1: 네, 치료받았습니까? 예.
3: 어, 많이 났습니다.
1: 네.
3: 소화 나았습니다. 그래, 나도 예, 어깨에서 이 어깨가 예, 너 이제 한 번 맞았는데 어느 따서 일절이 난다. 예. 이 어깨에 손 맞았을 때 첫날에 강, 이튿날에 조금 나왔을 때, 사흘 만에부터 조금 조금씩 낫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둠이 어떻다고 얘기할까? 많이 낫다 하면 되겠습니다.
1: 예, 거진 완전히. 예.
3: 일절이 난데 한 번 이제 맞았는데 이 어깨에 예, 코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어깨에 발도 이렇게 얼리까서 못, 꼬꼬하게 못 들었습니다.
1: 예, 예, 그걸 예, 머리 빗기도 바쁘고, 예, 옷 씻기도 바쁘고.
3: 예, 머리 빗기도 그렇고, 예, 꼭대기까지 올리지 못한다만, 굉장히 약간씩 올라가면, 아프긴 아파도 약간씩 올라가면, 이렇게 꼭 올라가서, 아,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어쨌든 이게 조금 조금씩 나온다만, 이게 한 대세에서도 이제 가서 이제 두 번, 세 번, 어째 난 끝을 벌려서입니다.
1: 예.
3: 이 약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부강산 몇 분 선생님.
1: 네.
3: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 그 병이 치료하는 게 다 이게 다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지, 그 뭡니까? 어디가 치료할 때 하나씩 안아서, 그게 다 찾아가는 게지, 그 뭡니까?
1: 그럼요, 예.
3: 나도 이 어깨지, 오, 역시들 세게 했습니다. 무슨, 뭐, 부하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반사고 하는 것도
1: 굉장히. 봤어, 예.
3: 붙이지, 나서, 그때 부지, 그때부터, 예. 비 오냐, 누요, 뭐, 이러면, 그게, 부채도 아플 때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말인다. 그러니까
1: 그렇죠.
3: 약이 약하지.
1: 그러니까 네.
3: 부가구사요법이 세포재생요법이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게 나쁜 물질이 암에 나가길래 이게 이 차등처로 똑 두껍게 붙여놓은 게 그게 흐물흐물해지는 게 약간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1: 네. 난탄한 게 좀.
3: 예. 났을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러네. 예. 이제 또 한때 하셨다. 이제 가서 그런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말씀하세요.
2: 예, 저 우리 주로이 지금 피부 병인데 숙진이라 말입니다.
1: 예.
2: 숙진으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혹시 대병원에서 그 숙진을 하면은 피부병 그 치료하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본다.
1: 예, 피부병 치료 잘합니다. 일반적인 피부병도 그렇지만 잘 낫지 않은 여러 또 면역성 피부병까지도 현대병원 치료받으면 아주 의외로의 모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2: 어느 이사 찾아가면 됩니까?
1: 265-2120에다 전화 예약을 하면 됩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3: 예, 저 우리 친구 딸이가 예, 뭡니까? 그 한국 가서 영 고대 노동으로 영 세기 일하고 지금 집으로 왔는데 영 아파합니다. 어제 한 봤는데
1: 어디 아파 그럽니까?
3: 그 갱년기 뭔가 저 50대 중간이다. 50대 중반인데
1: 50대, 예.
3: 예 불쌍히 따가지고도 나 죽고서 뻘개 나가지고서 막 울게 오르지. 아 그다음에 골이 아프지. 밤에 밤잠도 자지 못하지. 위도 아파. 그래서 온데 각도 다 나면 영 아프답니다. 그래서
1: 네.
3: 선생님 이게 갱년기 증상도 있답니까?
1: 갱년기 증상 맞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리우라 하면 여성을 몸을 보호해주는 호르몬이가 이게 갑작스럽게 감소되는 과정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열이 난다, 열 내리거나, 또 어디 아프다 해서 지통하거나 증상만 공제하는 그런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여성 호르몬 분비 문란이 생긴 것을 조절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
3: 그러게 자꾸만 이게 신경질은 자꾸네.
1: 맞습니다. 예.
3: 예, 신경질 다 옆에 사람 같다고 제 엄마가도 막쌈 걸고 들고 예.
1: 예,
3: 그래서 자꾸만
1: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3: 일도 바쁘지만 하여튼 갱년 증상도 영그 나이에는 그렇게 그랬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 이렇게
1: 근데 이게 뭐 갱년기 증상이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츠 해결되거나 어떤 사람은 또70 이상 돼도 그냥 그 증상 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요. 내가 이랬으면 하여튼 니가 원래 원장님이 영 잘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약을 쓰고 내 계속 그래라고 쓰니 내가 그래
1: 예.
3: 말합니다. 내가 어째서 내 이렇게 선생님과 말을 내 선생님은 몇번 말했지만
1: 예.
3: 내 대상 보진 알아요. 영 세기 고생했습니다.
1: 예.
3: 아유, 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 니가 원래 원장님은 내 매일 정말 잊어야 됩니다. 네, 내병 고쳐서 다만 다시
1: 대상 포진이 나섰습니까?
3: 나섰습니다.
1: 예.
3: 발작하였습니다.
1: 예.
3: 지금 한 번도 발작. 자꾸 이 병이 발작한다 했으니까요.
1: 맞습니다. 예,
3: 면역이
1: 제발 잘.
3: 뚝 떨어지면.
1: 예.
3: 예. 면역이 뚝 떨어지면 그 다음 또 발작한다. 지금 무서워서. 아, 그
1: 그렇죠.
3: 다음 내서 영양 보충도 하고, 아,
1: 영양
3: 그렇기는
1: 포진,
3: 그랬지.
1: 예.
3: 예, 그래서 또 약도 맞았단 말입니다. 예, 선생님이
1: 네.
3: 약을 줬더니 그래 내 너무 그 선생님이 이사해지고 누가 하고 내 친구하고 예, 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예, 그다음 우리 친척이나 이렇게 말하면 내 원래 원장님 찾으러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3: 예, 그래서 내 예약하자고 내 지금
1: 네.
3: 선생님께 전화
1: 예, 잘하셨습니다. 265-2120에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4: 옆집 아줌마가 전번에 허리, 주방 투수에 협착증까지 와서 허리 꼬불고 조금, 다리 내리저리고 엉거리 내리 아파서. 그래서 두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네, 두 번. 네.
4: 예, 그런 게 다리 내리저리고 돌아서 막 놓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졌습니까? 예.
4: 예. 그래서 내일 세 번째 가는 날 돼서 내일 예약

0: 하다고 그랬나.
1: 예. 예약은 1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0: 예, 내 어쨌든 오늘은 못하고 내리 해야 되겠다.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내리하고 같이 가서 그랬나.
1: 예,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이제 장질환, 예, 장질환은 여러 가지인데 특히 자가 면역성 장질환 하면 이거는 일반 문제가 아닙니다.
2: 네.
1: 이게 대표적인 질환 크론병, 예, 예, 크론병 환자가 예, 문의를 하셨는데 예, 오른쪽 아래 배가 늘 아프고 설사 자주 하고 예, 항문에 지루가 생겼다. 예. 지루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항문의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그 염증이 통로 여기가 새기 때문에 뭐가 새 나가는가? 예. 진물 같은 거, 고름 같은 거.
2: 네.
1: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예. 변을 보고도 그냥 또 보고 싶고 또한 예. 따라서 체중도 계속 빠지고. 예, 이 같은 증상으로 해서 매우 어렵게 보내는데 어떤 독특한 치료가 없겠는지 하는 문입니다. 예. 이 그런 병이라는 것은 예, 자가 면역성 만성 장염증입니다. 예, 반복적으로 이같이 만성 염증에 예, 그저 몇 번인 것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반복되면서 장이 이미 섬유화로 됐고 그리고 장 기능이 허물어지고 장 점막이 자가치유 기능이 소실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한 번 두 번 배 아프고 설사하는 이런 사람은 예, 또 저절로 회복될 때가 많습니다.
2: 네.
1: 예, 장은 또 이같이 자가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예, 서약적으로는 급성기에는 늘 소염제, 지사제의 설사를 먹게 하는 것으로 잠시적으로 증상이 멈춰질 뿐이지 이 손상된 장벽에 영양 공급하고 수복할 수는 없습니다.
2: 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장의 국소 면역 표적 관리로서 장 점막의 자가 재생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경화된 장 섬유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예, 장 궤양의 상처 회복을 따라서 촉진할 수 있고 예, 자연적으로 이 복통이나 설사 그리고 혈변이 발작 회수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우리나라가 1대1로 공동 건설 국가와 함께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주용기 동지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상되고 천안문 등지는 방기를 내려 애도합니다.
1: 중국 우주 정거장의 다양한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남해 해역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해양경제 새 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여러 일본 언론이 역사 반성이 없는 다카이치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0: 뉴스 이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우리나라가 개혁개방 후 제기한 첫 번째 글로벌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전방위적인 국제협력 창의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자신감을 다지고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책임을 짊어지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에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제분야 실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새로운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 컨테이너 40개를 실은 중앙아시아 철도도로 합동운송 화물 열차가 8월 16일 전진국제륙항에서 신강 초체크시로 행발했습니다. 열차에 실은 화물은 초체크시에서 도로편으로 바크투 통상구에 도착한 후 카자흐스탄의 세계 목적지 도시로 다시 향발합니다.

0: 전진국제육항요한회사 종합관리부 하원훈 경리는 올 7월 전진국제육항은 처음철도 도로 합동운송 화물열차를 운행했으며 현재 달마다 두 편씩 고정편성으로 정기 운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철도 운송 장거리 간선 플러스 경유의 도로 문전 배송 방식을 통해 중앙아시아 더 넓은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상호 연계를 심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중국 기업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무역 왕래, 산업협력, 민생물자 유통을 더 원활하게 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이자 대표 브랜드인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현재 운행 횟수가 이미 13만 편을 초과하고 운송한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 이상에 달했습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에서 달리는 이 강철 락타대는 유라시아의 상호 연결과 소통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화물운송부 겸 물류센터 오조신 주임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서비스 범위는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전역을 아우르며 중국 경유에서 북, 중, 남 등 세 개 로선이 병행하는 다원화 통로 구도를 형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고 해륙이 연결된 중국 유럽 화물열차의 역외 통로망 구도는 갈수록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건설 국가가 동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10월에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론단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후 원칙을 견지하면서 각이한 문명과 문화, 사회제도, 발전 단계 격차를 뛰어넘어 각국 간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했으며 인류 공동발전의 최대 공약수를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세계 4분의 3 이상의 국가가 일대일로 공동건설 대가족에 가입했으며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는 4천 개 이상에 달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리며 내륙 지역은 수비수역에서 공격수로 바뀌고 연해 지역의 개방과 발전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과 세계 시장의 연계는 갈수록 더 긴밀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와 함께 전략 간 접목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경제무역협력, 상호연결과 소통 등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장예조임은 경제무역협력면에서 중국과 공동건설 국가 간 화물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4.8% 성장한 12조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 총액의 50.9%를 차지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투자협력은 지속적으로 첨단과학기술, 녹색, 저탄소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호연결 면에서 웅그리아 세르비아 철도, 웅그리아 구간 화물 운송을 개통하고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 구간이 착공되었습니다. 규칙과 표준의 소프트 연통 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건설 국가들과의 표준 상호 인정, 규칙 접목, 제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초 기술, 교사뼈 등 작고 아름다운 민생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공동건설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의 창의에서 국가 실천까지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각 측과 함께 서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제협력이 안정적이고 멀리 나가도록 함께 추진하며 세계 혜택을 주는 행복의 길을 더 넓혀갈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어가면서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에 과감하게 대응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확고 부동하게 추진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며 오랜 시련을 겪은 충성스런 공산주의 전사이며 걸출한 무상계급 혁명가이고 정치가이며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이고 중국 공산당 제14기, 15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전 총리인 조용기 동지의 유해가 18일 북경에서 화장됩니다. 조용기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신안문, 인민대회당, 애교부, 각 선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정부

0: 소재지, 향양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각 변경동산구, 대외 해운항운항구, 애국조세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이 18일 반기를 드리워 애도를 표합니다.
1: 신주 23호 승무조의 우주비행사들인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이 궤도에 체류해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공간과학 실험과 시험, 궤도 훈련, 연습 등 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궤도상 뇌선도 테스트, 미세중력 직관물리 프로젝트 행동, 실험 등이 동시에 끝나면서 장기적 우주비행 환경이 우주비행사의 뇌기능망에 끼치는 영향과 직관물리 표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골대사 상호조절, 우주통합조악 등 여러 실험을 둘러싸고 우주비행사들은 혈액 샘플 채집 등 작업을 통해 장기간 비행 중 우주비행사의 골격, 신경 등 생리 시스템 변화 법칙에 관한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 승무조는 운동학 특성 실험을 진행해 인간공학 설계와 평가 등 업무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동 능력에 대한 연구면에서 승무조는 응급결책능력 평가와 궤도상 정서상태 테스트를 완성하고 궤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관련 능력과 상태변화 법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궤도 훈련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원격 도킹 궤도 훈련 시스템을 이용해 평행이동 조종 핸들과 자세 제어 핸들을 조작하여 수동 도킹, 원격 조작 도킹, 수동 이탈 등 관련 기술 훈련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1호, 9호 궤도 훈련과 미세중력 환경 속에서 구호 조작 방식과 힘을 가하는 특성 등을 숙지했습니다. 승무조는 또 제2차 전 시스템 암벽 비상 훈련을 통해 승무원의 비상 대응 능력과 지상 우주 협동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켰습니다.
0: 3개월 만에 거친 남해 여름철 근무기가 16일 점심 12시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복근, 광동, 광서 등지에 오선 수천척이 일제히 출항하는 가운데 생산과 판매 융합을 통해 해양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점심 12시 출발 신호와 함께 복근, 장주, 동산현해, 대오, 오각 등 주요 어항들이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영내 오선 666척이 질서있게 부두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가 새로운 오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조 진권천은 모두가 무사히 출항하고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며 흥분했습니다. 성대한 오로 개시 광경을 보러 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초녀척의 배가 바다로 나가는 장관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현장에 설치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구역에서 여러 라이브 방송팀이 오항 현장 생중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 통로를 가동하여 동산 해산물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파도가 넘실대는 광동 양강에서 어선 3,400여 척이 경적을 울리며 남해 오장으로 출항했습니다. 양강 갑파 국가급 중심 오항 내 어선 800여 척도 서서히 닻을 올리고 질서 있게 대리를 지어 오항 주항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금어기의 선체와 그물 정비, 연료와 얼음 비초, 북두위성 항법, 레이더, 수중 초음파 탐지기 등 탑재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친 오선들은 남해 각 작업 해역으로 향발했습니다. 양강 어민 양웅은 출항한 배들이 모두 큰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연안의 오선들은 가장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 첫 오획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로 재개 첫 주에 양강의 오선 2천여 척이 오항으로 돌아갈 것이며 오획량은 3만 톤에 달할 전망입니다. 양강시 관천표 부시장은 오획물이 냉동 물류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서 심해 양식, 수산물 반가공도 함께 발전시켜 해양수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현재 집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바다에서 대중식탁까지의 완벽한 연결 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광서정적 다치구 방성항시 기사 5항 내에 우렁찬 경적 소리와 함께 오선 1,100여 척이 닻을 올리고 대대를 이룬 후 북부만으로 향발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은 사전에 오로재계 호위 행동을 가동하고 오로재계 기간 수상교통보장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성항 해사국 이량부국장은 수상교통안전을 둘러싸고 오항과 그 주변 해역에 대해서 임시 수상교통통제를 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순찰정 세척을 고위험부담 해역에 파견하여 어선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출항과 귀항을 보상했습니다.
1: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보유한 국가급 녹색 광산은 1000여 곳, 성급 녹색 광산은 4500여 곳입니다. 현재 광산 구마다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종합용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편 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휘 동릉, 동광구 서호진, 농림촌의 모리마을에 들어서면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 부두, 산책로, 강변의 목조, 주택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호진 진장 류군에 따르면 장기간의 채석 작업으로 이곳은 한때 산체가 노출되고 폐기물이 쌓이고 물줄기가 막히는 등 심각한 생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어서 서호진은 백일현 광산의 생태 복원을 출발점으로 과거의 채석장을 푸른 광산 호수, 암벽 폭포가 쏟아지는 생태 균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저 음식, 수상 스포츠, 캠핑 체험 등 경량화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태 복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군중 소득 증대의 3자 상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차 5기는 계획기간 자연자원부는 재정부와 협력해 기존의 폐기광산 생태복원 시범 항목 68건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335만 부의 폐기광산을 복원하고 관리함으로써 14차 5기는 계획기간 복원관리 목표와 임무를 19.6% 초과 완성했습니다. 자연자원부 광물 자원보호감독사 황학웅 사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한면으로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구 생태복원을 추진해 기존의 피해를 줄이고 다른 한면으로 가동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새로운 피해 발생을 단호히 억제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비유했습니다. 황학웅은 자연자원부는 앞으로 계속해 광산구 생태복원을 강화하고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해서 생태복원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역사적으로 남은 폐기광산의 생태복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광산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녹색광업의 저탄소 전환을 다그침으로써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리용,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서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0: 절강성 항주시 정무봉사센터가 마련한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대중과 기업이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녹색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5년 2월 항주시 부양구 신등진 원정전 노인이 민원 창구를 찾았습니다. 1994년 원정정 노인이 소속한 공급판매 합작사가 직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택 건물을 지었으며 직원 20가구가 새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정책이 미비하고 심사 승인 서류가 불완전했던 탓에 그중 8가구는 여직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관리 문제는 무려 30년간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에 따르면 1994년에 주택공사가 비준을 받고 1995년 말이 완공되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이 얽혀졌고 그 후 토지 정책이 바뀌면서 관련 문제는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원정전 노인이 제기한 민원은 창구에서 즉시 부동산 등록 업무실로 이관됐습니다. 30년 전에 주택 관리 업무인 만큼 단일 부문에 의지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협동 기제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항주시 부양구 행정봉사센터 조초근 부주임은 여러 부문을 동원해야 하기에 조율이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무실 업무는 주택건설부 세무부문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문이 관여하는 사안일 경우 부동산 업무실과 성급 심사관리사무소가 공동 주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이 참석한 현장 분석과 판단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합동회의에서 가구별로 검토하고 사안별로 난관을 공략했습니다. 석달 남짓한 노력 끝에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가구가 부동산 권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 형태와 새로운 모델이 속출하는 새로운 문제는 과거의 미해결 문제보다 해결 난이도가 더 큽니다. 2025년 말 항주시 한 과학기술기업 책임자 사미 씨가 새로운 난제를 안고 항주시 소상구 정무봉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론 관광 촬영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이 기업은 공역 심사 비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소상구 처리 불가능 민원 창구는 즉각 부문 간 협동 기재를 가동했습니다. 관련 문제는 공안, 발전 개혁,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문에 관계되며 과거의 어느 부문도 단독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소상구 심사관리办공실은 회의 주재자 역할을 맡고 관련 9개 부문을 한자리에 불러 공동협의했습니다. 항주시 소상구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각이 부수임은 단순한 민원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안 부문의 저공역심사, 발전개혁 부문의 국방전비동원, 문화관광 부문의 업무까지 얽힌 문제였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여 관련 부문을 모두 불러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대중들이 말하는 처리 불가능한 일에서 처리 가능한 일까지 항주시는 전용 창구 121개와 요형별 사안별 취급 제도를 통해 관련 사항과 대중이 발품을 파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항주시 행정심사봉사관리办공실 진예림 부수임은 일부 문제를 총화하고 일부 절차를 최적화하고 개선하며 총화와 질적 제거를 통해 동일 유형의 문제를 일괄해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입 예매분 포함이 17일 기준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연여자 축구, 팔선, 스파이더맨, 어뉴데이 세 편이 현재 올해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앞 3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룡 음식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루적 흥행 수입은 9억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입 4위에 올랐습니다.
0: 16일 12시 10분 우리나라가 해남 상업우주발사장에서 장정 12호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저궤도 24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는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 해군 최초의 함재기인 여성 비행학원 전원이 최근 주간 함상 착함 단독 비행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해군 함재기 여성 비행 인재 양성 사업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해군 항공병 인재 계층 구축이 한층 더 완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0: 중국 해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련 해사국이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발해 해협 황해 북부의 부분적 해역에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므로 입항을 금지한다는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1: 16일 여러 일본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선언 8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카치 사나이의 정권이 역사 반성을 회피하고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일본 정계와 안전정책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사설은 전쟁 교훈을 정시하지 못한다면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사설은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 신도 핵심 시설로서 군국주의와 긴밀히 연결돼 있고 국민을 전쟁으로 동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적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설은 자위대를 이끄는 방위대신 고이미스 신지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특히 경계할 일이라면서 그의 이번 조치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평화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 그리고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신봉 사설은 다카이치가 주도하는 여러 정책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방위비 증액, 국가정보체제 강화 등 움직임을 열감해서 다카이치 정권의 군수산업진흥과 군비 확충이 전쟁 전과 중기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제때 시성하지 않아 전후 민주주의가 파괴된 후에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16일 이란 육군 총사령관이 미국군은 이미 축출되어 페르시아만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사령관은 영내 미군 기지가 과거 상태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란도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누구든 미국 침략자 한 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단 대변인은 이날 적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 혹은 기구의 이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반침투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16일 이집트 에랄리에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셔너를 만나 가자 휴전협정 리행 추진을 각 관련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이슬람 저항운동 정치국 의장은 이날 카이라에서 이집트 정보총국 국장과 회담하고 가자 휴전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을 발동하여 레바논 헤즈볼라의 바드 부대 소속 고위 지휘관 아부 하산 알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3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속적으로 감행한 공습과 습격으로 4,346명이 사망하고 12,30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소식에 따르면 여러 아랍 국가와 서방 국가 관원들이 미국의 해만 아랍 국가 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한 관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초장국, 카타르 등 여러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대형 군사시설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전금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 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건설을 얘기하는 중국 방안을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태 환경을 명칭으로 하는 법전인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법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탄탄한 법치 시범을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중미 후현대발전연구원 클리퍼드 코브 부원장은 이 법전은 중국의 생태환경관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법전이 생태환경보호를 법치화, 제도화 궤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면서 생태환경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다른 국가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총칙이 통솔하고 세부편이 지탱하며 책임이 보상되는 론리 체계로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발전, 책임추궁 등을 동일한 제도의 틀에 담아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사회센터 샘길부연구원은 중국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태환경법률체계를 구축한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대학의

지형 관리 지속가능 발전 전문가 엘레나 라자펀드 라마로는 위험부담 방지, 환경 피해 복구에서 위법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법전은 환경 관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비교적 완전한 제도 체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레나 전문가는 중국의 이런 실천이 자국 국정에 맞춰 환경보호의 법전화를 추진하면 공공정책의 실행 효율을 높이고 환경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경대학 자연에너지환경법연구센터 공고주임은 이 법전은 함의가 풍부하고 범위가 넓은 생태 환경을 초석 개념이자 보호 대상으로 삼아 오염방지, 생태보호, 녹색 저탄소 발전 관련 법규를 하나로 융합시킴으로써 생태 무명으로 지나는 세계 환경립법의 모범 사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은 그간 생물 다양성 보호, 오염방지, 생태 환경보호 분야에서 정책과 행동의 일관성을 줄곧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중국 생태무명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이자 다른 나라들이 법치로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실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기내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릴 아볼리는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악화 같은 세계적 도전의 직면에 각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볼리는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건설 실천이 글로벌 환경관리 추진, 녹색 지속가능 발전 촉진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공동 건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중국 생태환경 법전을 주제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 공동 건설에 기여하는 중국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대외 무역의 성장을 통해 보는 중국 공급망의 근성과 활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챙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정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정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방금 양무 선생님이 말한 님측서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발전 방식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심층 추진하며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탄소배출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추진할 때 대해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계획해야 할까요?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할까요? 인민지상의 리념을 어떻게 생태 문명 건설에 구현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다음 세계 면으로 리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관점에서 산수와 산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의 환경보호 발자취는 중화대지에 걸쳐 있으며 생태환경보호는 총서기가 시종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0: 청소기는 지방으로 조사 연구를 갈 때마다 환경 보호와 전환, 생태를 살펴보고 자손 만대의 이로운 근본적인 대계를 그렸습니다.
1: 黄河安澜是中华儿女的千年期盼。近年来，我走遍了黄河上中下游九省区，无论是黄河长江母亲河，还是碧波荡漾的青海湖，逶迤磅礴的雅鲁藏布江。 无论是南水北调的世纪工程，还是塞罕坝林场的绿色地图，无论是云南大象北上南归，还是藏羚羊繁衍迁徙，这些都昭示着人不负青山，青山定不负人。
0: 둘째, 법치관의 관점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는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이며 법치가 현대 국가의 관리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 건설의 핵심은 제도에 달려 있으며 제도를 강력한 구속력으로 삼고 넘어서서는 안될 고압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며 친환경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꿈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은 각국 인민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외면하거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습근평 청소기는 생태 환경은 당의 사명, 취지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청소기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차원에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행정에 진입하고 생태 문명 건설의 길은 여전히 길고 막중합니다. 청소기의 지시에 따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며 한 마음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계속 분투합시다. 감사합니다.
2: 방송에 출연해준 사상해설인 양봉성 교수님과 경전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방송의 주제,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와 같이 우리가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반드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습근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새노정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옹유한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산발전, 생활부유, 우수한 생태의 문명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나간다면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시대 새노정의 중요한 시점에서 습근평 청소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듬을 굳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합시다. 중화문명의 천년대계를 위해 지구 생명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청소기가 황하류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에서 인용했던 리백의 멋진 시편을 낭송하며 중화문명의 생명지혜를 되새기고 사상을 다시 한번 학습하며 경전을 터득하며 평의근인을 느껴봅시다.
3: 将进酒，节选李白。君不见，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回。君不见，高堂明镜悲白发，朝如青丝暮成雪。
4: 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尽还复来。
5: 烹羊宰牛且为乐，会须一饮三百杯。
3: 五花马，千金裘，呼儿将出换美酒，鱼儿同销万古愁。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30조 1,300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생산과 공급 사슬이 압력을 받고 있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면서 수출량과 대외 무역이 양호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봉착한 위험 부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금지로 인해 에너지와 식량, 화학비료 운송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론단이 최근 발표한 수석경제학자 전망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석경제학자 중 89%가 향후 1년간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76%는 공급망과 운송 서비스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협동이 가능한 산업 생태가 더욱 줄었습니다. 국제상회 비서장 존 덴트는 글로벌 위험 부담과 도전이 격화하는 배경 하에서 중국의 성숙된 산업체계, 완비화한 공급사슬망과 시장기제는 자신의 경제 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상회 원산은

제조업체와 중국 내 유럽 기업은 이미 유럽의 공급 사슬에 깊이 융합됐다며 중국은 날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고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위험 부담이 상승한 가운데 협력을 심화하는 것으로 공급망의 근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급사슬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가속기로서 올 6월에 열린 제4회 중국국제공급사슬촉진방담회 여러 국가와 지역과 국제기구의 기업과 기구가 666개 모였습니다. 그중 외국 기업과 기구가 점하는 비중이 36.5%에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 마츠 존슨은 세계와 연결하려면 중국 공급망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대외 무역 성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전기기계 제품 수출은 동기 대비 21.2% 성장한 11조 1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출 총액의 63.8%를 점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 리튬 배터리 등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수출이 71.2%와 35.8% 증가하고 3D 프린터, 산업용 로봇 수출이 1.1배와 13.2%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품에서 스마트 장비까지 중국의 신품질 생산력이 국제시장 경쟁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빠른 혁신은 완비화한 산업 사슬과 풍부한 응용 장면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유럽동맹 상회의 최신 상업신심조사에 따르면 고효율과 원가효익의 공급사슬 분야에서 중국은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은 유럽 기업 중 75%는 중국 현지의 생산 효율이 세계 기타 지역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슈나이더 전기 집행부총재 윤정에 따르면 완비화한 공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경영환경은 중국 공급사슬로 하여금 글로벌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유럽 지역에서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가전제품 수출이 3,609억 6천만 원을 기록했으며 그중 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수출액이 1,079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에어컨 기업은 현지 소비와 주거 특징에 맞춰 제품 혁신과 시장 배치를 다그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낡은 건물이 많고 설치 원가가 높은 문제점에 착안해 미적그룹 독일연구개발팀은 중국 제조체계와 협동해 설치하기 쉬운 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유럽열차와 현지 물류창고를 통해 수출을 다그쳤습니다. 중국 공급망은 생산능력에서 수요식별, 제품 혁신에서 국경 간 납품에 이르는 시스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해외 시장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중국은 수입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역 파트너와 함께 협력 공간을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내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아프리카 사무분석가 제빈 나이도는 관련 정책은 아프리카 농업에 직접적 혜택을 주고 아프리카 경제체가 수출 다원화를 실현하고 가치사슬의 상두로 움직입니다.

0: 줄이도록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효과가 한창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총사에 따르면 올 5월과 6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026년 회계연도에 중국은 에티오피아의 제3대 커피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총경리 기자트 월크는 현지 수출상들은 무관세에 힘입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중국은 에티오피아 커피의 가장 큰 수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지진 후의 상부 상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혼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콜롬비아 갈라시의 북부에 위치한 블록 공원에 텐트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마다 간단한 짐을 든 채 한창 등록을 하고 식사를 위한 대우가 길게 늘어선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과 레몬수를 하나씩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군중들이 기증한 옷과 식품, 식수가 갈수록 높이 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점심 재해 후 림시 대피소에서 취재팀은 칼리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콜롬비아 서부 시간으로 1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칼라시의 일부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일부 주민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멀지 않은 건물 문 밖에 노란색 경계선을 가설한 가운데 일부 건물 벽면은 두루테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 후 지역사회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블록 공원에 临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잠시 귀가할 수 없는 지진 피해 군중들에게 음식과 식수 그리고 临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대피소 직원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바델라는 대피소에 체류한 인원이 현재 300명이지만 지진 피해 군중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临시 대피소 내에서 가장 일찍 회복한 것은 식단 공급입니다. 카를로스에 따르면 이날 점심 식단은 한 비정부기구가 전한 것이며 닭고기와 쇠고기, 밥과 야채, 콩류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또 사탕수수와 레몬을 배합한 레몬수를 대피소 내 민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지진 피해 민중들은 이곳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부 상조는 결코 음식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옷과 식품, 약품 등 물자는 수요에 따라 대피소에서 통일적으로 분배합니다. 화해에 관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합류했습니다. 모니카 킨트로는 지진 재해의 직면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재해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30년간 생활한 지역사회 지도자 에스터 루시아 오도네스에 따르면 현지 지역사회는 물자 부족을 완화하고 지진 피해 민중의 공포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거주 인원을 체크하고 건물 파손 상황을 평가하며 주민들의 귀가 가능성을 체크하는 등 사업을 전개하려면 여전히 정부 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일라 알레한드라 10

푸엔테스와 그의 두 아이는 림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푸엔테스는 아이가 있기에 먼저 발 디딜 곳을 찾아야 한다며 현지 정부의 통지들을 기다리는 한편은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라는 지역사회가 보여준 상부상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이라는 갈리의 사람들이 매우 견강하다며 지역사회가 아주 착하고 단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꼭 도움의 손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시 대피소에서 재해 후 생활이 비록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지만 텐트와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자, 영양이 충족한 밥 한 끼는 사람들의 재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소수석 시간에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킹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0: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0: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0: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0: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 장약을 소개하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 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 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우리 로인절을 맞으면서 또 특별 우대 활동 있습니다. 예, 우리 수관 전항하고 런칭 망주의 우대 활동입니다. 예, 만성 질병이 있는 분들은 기본상 우리 간에 대한 치료를 한번 한다 할 때에는 건강이 회복되는 데서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수관 전항 6과, 예, 6과기면 한계료종이고 한계료종 사시는 분에게는 한계료종 6과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런칭 망절의 야두곽 사시는 분에게는 수관전항 또 한 달분 6곽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예, 우리 6곽 가격이가 지금 우리 원 가격이 1,980원입니다. 예, 저 그래서 지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면은 절반 가격에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이라 할 때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대사와 중요한 이 호르몬이 생성하고 혈액을 청소하는 작용, 예,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등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간 건강은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간질환은 간세포의 손상하고 간기능 저하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예, 우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뜻인지 우리 간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예, 건강상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은 영양소의 분해하고 에너지 전환에서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간 기능이 일단 저하되면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주요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체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면서 피로감하고 인체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됩니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데서 많은 저해가 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변이 조금 자주 나간다.
1: 예.
2: 그리고 예, 저 이 화장실을 소변 말아봐. 화장실 가게 되면 예, 그래서 조금씩 남이 한나도 시원한 감이었고 예, 저도 눈 것 같지 않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허리도 아프고 그 뭐니까 오줌이 색깔도 영 아이좋은 게 나가고 예. 그리고 저녁이 돌아오면 대여섯 번씩 그 화장실 다니고 나면 아침에는 영 정신이 아이 나고 그래서 흐리멍텅하면 그런 상처에 빠져서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런지망기다 허드 리뇨완 이 약을 우선 한 40분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 약이 암에 대개는 최고가 들어갑니다. 허리 아픈 것도 술 아프고 예, 그다음에 소변이 수량이 좀 많이 나간다 이전보다. 그래 너무 영 시원하고 예, 저기 그리고 이 색깔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1: 네, 염증이 없어진 거 말합니다.
2: 예.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영 정신 나지 않을까 밥이 막 마시고 예.

0: 힘들던 게 하나도 힘든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냥 선생님이 이해하고 예, 도묵다고 그랬다.
1: 예. 지금 이 환자분이 증상한 몸에 습열이 많습니다. 습열이 있으면서 또 염증도 있고 만성염증이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몸에 습열도 제거하고 만성염증도 제거하고 콤파치 기능을 또 높여준다. 그리고 몸에 독소로 다 제거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렇게 쓰면은 소변 문제뿐만 아니라 몸에 이 독소가 배출되면서 저항력까지 높아집니다.
0: 예. 예, 한 40일 굶었는데 효과가 이렇게 예. 잘합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망절이 야뚜꽉을 사시면은 예. 수간전환 6곽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 런칭 망절, 수간전환, 허즐리뇨와 이 세 가지 같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0: 아, 그랬습니다.
1: 예, 예.
0: 때꾸지 한가?
1: 다세 지금 예, 19까지 있을까 하간에 다세 맞다 하니까네 이제 두 날이 있습니다.
0: 아,
1: 예.
0: 그러니까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아, 508-299번.
1: 9929번이.
0: 예. 아, 9929번.
1: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계속 소리 나고,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덜이고, 땀이 오지 않고, 예, 혈압이 높습니다.
1: 네. 예.
3: 그래서 지금, 예, 치수에 전주할까 하신 그 브이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전에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도 나지 않고 예, 귀에 소리도 나지 않고 예, 손발이 차갑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고 또 다음에 10년 넘게 왔다서 안 되면 아프다를 먹었는데 이전에 영잠을 잘 잡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도 선생님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이렇게. 예, 바다바다 더 수사구랍니다.
1: 예, 이 화신코프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연화 작용하고 부드럽게 해서 이 뇌혈관하고 뇌동맥 죽상경화 발생을 예방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하면은 예, 그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쓰다 보면은 하이 모든 증상들이 두 가지 습관이 또 없어지는구나 이런 효과를 또 본다. 예,
3: 영답습니다.
1: 예, 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에 그 강경관 소혈한 진단 받고 예, 또 칼이 약간 부러웠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나 좀 음주를 하니 죄송한데 아코스칸도 있고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자주 설사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계란 같은 것도 못 먹고 그래놓고 항상 맥이 없고 자꾸 그때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래서
1: 네.
4: 그러다 예 이게 잔약 수강 전환 렁치망제 이 약 두 달 먹으니까 음식을 먹은 거 좀 소화 잘 된다.
1: 네.
4: 예, 그리고 계란 먹어도 별 탈 없고 특히 김치 우정은 설사하던데 설사하던 끊었습니다. 이 두 달 먹고 나서.
1: 네.
4: 예, 밥 마지막에 밥 잘 먹고 죽고 맥이 난 거 같냐고 이 수관 전화하고 렁치망제 더 먹겠는데 활동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겠어요.
1: 활동 이제 두 날 있습니다. 19까지 우리 로인절 의관에 닷새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수간전환 6곽 사면은, 6곽은 면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런칭망제 야두곽에다 또 수간전환 또 6곽은 면비로 드립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네. 예.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5: 저는 그 위가 아프고 위가 영차고 예.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소화 안 되고 하니까 예. 밥맛이 없고 하니까 밥 얼마 못 먹으니 맥이 없고 변도 색깔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예. 저도 다시 하고 따탕월하고 런칭창제 이 세 가지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정도 먹었는데 아직은 예. 위 아프던 게 위 아예 아프고 위 그냥 차던 게 지금 영차지 않습니다.
1: 네.
5: 특히 속이 쓰리고 식후물이 올라오던 게 올라오지 올라와요니까 소화 잘 되니 밥이 맛있고 또 밥을 잘 먹으니 맥도 나고 예. 벤도 좀 정상적인 벤이고 하여튼 여러모로 효과 받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예. 바다바다 계속 꾸준히 먹자고 그럽니다.
1: 예.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이 성립돼서 저는 4년째 들어섰죠. 예. 이런데 지금 소화계통 질병이 이 가장 좋은 배합방제가 이제 창주의 조주 다시 따탕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 쓰면은 모든 소화계통 질병이 다 치료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5: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예, 감로동야구 예, 이거 선생님 강의 듣고, 예, 눈이 백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까까라고, 예, 눈물이 나고, 눈 아래 좀 피죽 이런 거니, 보통 행사한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벌써 눈이 별로 피곤하고, 예, 백내장, 이 진단은 받은 지 한 3년 됩니다. 그래, 약 좀 쓰고, 붙이고, 무슨 바르고, 이래서, 예, 그래서 그때 굳이 쓸 때 없을 때, 그래서, 네, 눈을 쓰려고 하나 하고, 그, 장, 좀 뭔가, 전두환 썼습니다.
1: 예, 치수의 전두환이?
6: 예, 치수, 예, 그 전두환이,
1: 예,
6: 전두환.
1: 예.
6: 그러니, 눈이 좀, 이런 게 많이 났을 때, 이게 한 55일 썼는데, 한 20일 났을 거나, 그 다음에 이쁜 게 없어지기 시작한 게, 어디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1: 예.
6: 55일 썼으면 두 달이 됐고,
1: 예.
6: 이게, 예. 굉장히 눈이 그 뭔가 바깥에 나가면 바람 맞으면 눈물이나 그러나 바람 분날 바깥에 나 아이가 한다 눈물 자꾸 내려온다 마음도 바람 아이 분날 한다 이랬을 때다. 그러니 그것도 바람 분날을 재미 어디 나가지 그런 것도 이렇다면 눈물 아이 내려올 때다. 예예 그리고 또 뿌려뿌린 것도 이게 예, 많이 났습니다. 약이 어쨌든 이 감로상 약이 이 눈 약은 정말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정말 써보니까 예. 그래, 우대 하던이네, 좀, 조금 더 싸겠습니다. 그
1: 민무 슬리워 요한이 한계 료정이 석 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이거 같이 쓰면서, 홍화 침강화를 같이 쓰면 또 좋습니다.
6: 그렇습니다.
1: 예, 홍화 침강화를 우리 지금 민무 슬리워 요한은 한계 료정 사시면은, 예, 열과가 또 면비로 드립니다. 예.
6: 어느 약을 싸면 열 가수인가?
1: 객관이 민무 슬리워요안. 예. 민무 슬리워요안의 한계료정 석달분을 사시면은 홍화 침강완 열 과거 또 드립니다.
6: 아, 그게 예. 그게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래서 그 치수의까지 같이 쓰시오. 치수의 또, 예. 눈에 좋은 약재, 우리 진주, 마노의 고안서, 이게 다 눈을 밝게 하는 이런 작용한다. 그리고 예, 이 슬리워의 완에는 여긴 땅에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을 개선한다. 눈주위가 붓거나 또 이 좀 벌겋게 되거나 눈물이 많이 나거나 예, 간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다 치료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세 가지를 같이 쓰셔. 그리고 이 명무 슬리워의 완은 예, 한계 료정의 석 달이기 때문에 료정에 맞춰서 쓰십시오.
6: 예, 알겠습니다.
1: 네.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얘기하시오.
7: 네, 어제 전화, 그저 깬지 전화 했댔습니다.
1: 예, 얘기하시오.
7: 근데,
1: 예.
7: 25일 상호하고, 리쉐와 그 같이 먹은 지 영, 몸에 열이 영 많습니다.
1: 그 눈이 아, 그렇게 같이 쓰라 합니까?
7: 발바닥 안 뜨끈뜨끈한 게 영 좋은데,
1: 예.
7: 발바닥 막 시리던 게 아스월 상황을 먹을까, 발바닥이 뜨끈뜨끈한 게 영 좋습니다.
1: 예.
7: 그 같이 먹은 지 몸에 열이 영 많습니다. 막
1: 그래.
7: 막 화위화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렇게 쓰지 마셔. 그거 그렇게 언니 덕길 장약방에서 다 배해 줬은가?
7: 아이.
1: 그러니까 그거이
7: 덕길 장약방에서 해주긴 해줬습니다.
1: 그 예, 이렇게 하셔. 예, 환자분이 5089929번에 연계해서 다시 자문하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9: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간이라 할 때에는 영양소의 분해하고 에너지 전환에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예, 때문에 일단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주요한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체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면서 피로감하고 인체 전반적인 이런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영향 줍니다.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하거나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대표적인 증상이가 맥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좀 맥이 없거나 좀 정신이 흐리터분하거나 이런 분들은 간 기능부터 검사해봐야 됩니다.
9: 네.
1: 예, 그리고 우리 간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인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예를 든다 할 때는 간은 음식에서 얻은 이 포도탕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도 조절하는 작용을 바로 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불균형하면은 즉시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힘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간에서 정상적인 지방 대사가 예,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체내 불필요한 지방들이 추적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를 예,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은 부족해지면서 간경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단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독소들이 충분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근육하고 신경세포가 신경피로가 증가하고 에너지 대사 장애가 발생합니다.
9: 네.
1: 때문에 피로감이 악화되고 또 불면증이라든가 식욕부진 그리고 이욕상실하고 무기력감 이런 증상들은 간이 나쁜 분들인데서 대부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우리 간을 검사해보고 간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간병 치료에서는 가장 지금 이 효과가 좋은 약이가 수관 전항하고 런칭 망제 배합입니다. 이렇게 배합했으면서 오랫동안 병독성 간염을 한 분들이거나 간경화로 고생하던 이런 분들도 좋은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서는 단백질을 우리 사람이 몸에 필요한 모양으로 바꿔서 보존시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염분이라든가 수분을 조정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9: 네.
1: 그런데 우리 간 기능이 못하다는 할 때에는 이러한 작용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간은 우리 인체에서 500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쁘다 할 때에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체 조직 생성이라 할 때에는 주로는 음식물이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2: 네.
1: 예, 반드시 음식물을 드셔야만이 우리 신체 조직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한다 할 때에는 영양적인 요소인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지방과 기타 무기질하고 비타민 등 이런 영양소들이 소화기관을 통하여 흡수되고 이것이 예, 우리 림파라든가 이런 계통을 걸쳐서 간에 비축이 되다가 혈액을 따라서 각 장기하고 전신이 조직 그리고 세포에 골고루 공급이 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음식을 드신 이런 음식이라든가 혹은 예, 약물이라든가 모두가 간을 걸친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2: 네.
1: 예, 간을 걸쳐서 나쁜 거는 배출시키고 인체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은 예, 인체 세포에다 공급합니다. 예, 이때는 우리 림파라든가 비장과 같은 이런 기능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창고인 위장과 예, 이 소화를 흡수하고 운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비장은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비장하고 위장이 활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수간전환하고 런칭망절을 같이 결합하면은 간뿐만 아니라 간하고 담낭, 비장, 그리고 췌장, 십이지장까지 우리 모든 소화계통의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소화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두 가지 약을 결합했으면서 많은 분들이 간도 좋아지면서 몸에 힘도 나고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빨리 낫습니다. 예, 그리고 간은 예, 우리 신체적인 이런 아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도 유발합니다. 간이 나쁜 분들을 보면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예,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좀 나쁘죠. 예,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체내 독소 제거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예, 불안정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우울감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리고 불면증 지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예, 우리 주위에서도 좀 오래전부터 식사를 잘 못하거나 혹은 예, 좀 술을 대량적으로 좀 젊었을 때 마셨던 분들이 예, 특히 여성분들이 이 나이가 들면은 잠이 잘 오지 않고 불안하고 예, 간의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항상 예, 좀 사회적인 고립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예, 대부분 좀 이 간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정신장애 증상이가 많습니다. 예, 때문에 연구에 따른다 할 때에는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예, 만약 이 간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우울증을 겪는 확률이가 두 배 이상이나 더 높다고 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혹은 예, 간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초음파 검사라 할 때에는 진단률이가 예, 진단 정, 이 준확도가 한 90%가 많이 넘기 때문에 예, 이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혹은 간 기능 검사를 한다 할 때에는 1차 진단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간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인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가 피로감하고 복부 이 불편감, 예, 그리고 통증, 소화불량, 근육과 인대가 뻣뻣한 이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런 환자분들은 정서 상태가 예,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아, 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나는 마음도 영 불편하고 좀 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수간 전황하고 런칭 망자를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심신 모두로 또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수간 전황을 보면은 예, 지방간이 있거나 약물성 간 손상이 있거나

0: 나 알코올성 간 손상, 예, 그리고 이 식물성 간 손상이 있거나 병독성 간 손상, 간경화, 간암 등 이런 간병 치료에서는 놀랄 만한 이런 효과가 있는, 예, 우리 국가에서 심사 비준한 간병 치료 특허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간질환 치료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서 현재는 국내 국제 간병 치료에서 주도권을 차지한 이런 국제 금상도 받았고 나라의 특허가 있는 이런 간병 치료약입니다. 예, 때문에 이미 쓰시고 지금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수간 전황 보면은 신장하고 간, 폐 등 이런 세 장기를 동시에 보양하면서 진액도 생성시키고 양기가 평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허혈 증상도 제거하고 비상과 위, 신장이 수분 대사까지 조절해서 수분 대사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습열까지 제거해 줍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는 햇살처럼 포근하고 친구들 웃음처럼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0: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작은 곰이 이불을 말리며 펼쳐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입니다. 햇살 가득 담은 곰돌이의 이불. 어느 날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숲속 구석구석까지 부드럽게 스며드는 아주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1: 숲속 작은 집에 사는 갈색 곰돌이는 나무의 털 속 주저앉아 두 팔을 활짝 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0: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정말 부드러웠고 몸에 스치는 햇살은 따뜻한 담요처럼 정말 포근했어요. 곰돌이는 코를 실룩거렸어요.
1: 햇볕에 마른 나무 가지와 마른 잎사귀 향이 코를 스치고 햇살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따스한 향기까지도 기분 좋게 풍겨왔어요.

0: 그 향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감싸주었어요. 곰돌이는 온몸으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 하지만 잠시 뒤 목이 마른 곰돌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실내외 온도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밖은 따뜻했는데 집안은 음침하고 쓸쓸했어요. 게다가 공기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곰돌이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0: 이 냄새는? 어, 맞다! 작년 겨울, 긴 겨울잠을 자다가 가끔 깨어날 때마다 코를 찌르던 바로 그 냄새야.
1: 조금 눅눅하고 차가우며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풍겨오는 듯한 그 냄새는 바로 곰돌이의 이불에서 나던 냄새였어요.
0: 그 이불을 덮고 자면 꿈속에서까지 차갑고 눅눅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곰돌이는 문 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2: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또 긴 겨울잠을 자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또 이 불편한 이불을 덮고 자야겠지?
1: 그때 곰돌이는 방금 전에 느꼈던 햇살의 포근함이 문득 떠올랐어요.
2: 만약 내 이불에도 이 따스한 햇살 기운이 가득 스며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포근하고 향기롭게 겨울잠을 잘 수 있을 텐데.
1: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곰돌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2: 그래, 지금 당장 이불을 말려야겠어.
1: 곰돌이는 침대 위에 잔뜩 구겨져 있던 꽃무늬 이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집 앞 평평한 곳에 이불을 쫙 펼쳤어요. 하지만 이곳은 키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그늘진 곳이었어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아주 조금밖에 비치지 않았어요.
0: 곰돌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고 방을 정리하는 내내 이불이 뽀송뽀송하게 마르지 않았을까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1: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방금 전 펼쳐 놓았던 큰 이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2: 어? 이럴 수가! 내 이불이 어디 갔지?
1: 곰돌이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나무 뒤도 보고 덤불 속도 들여다보며 돌 틈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이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0: 그때 곰돌이는 이불을 펼쳐놓았던 나무에 하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곰돌이야, 이곳은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아. 내 이불은 햇살이 가득한 곳에 늘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
1: 곰돌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쪽지 내용에 따라 숲에서 햇살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숲을 지나 넓은 잔디밭에 다다르자 곰돌이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0: 푸르른 잔디밭 한가운데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곳에 바로 곰돌이의 소중한 꽃무늬 이불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불 주변에 곰돌이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어요.
1: 우아한 꽃사슴, 장난이 넘치는 작은 원숭이, 귀가 길고 얌전한 작은 토끼까지 모두 둥글게 모여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0: 친구들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는 이불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곰돌이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1: 친구들이 이불을 햇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함께 지켜주며 정성껏 말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가득 차오른 곰돌이는 살금살금 친구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2: 오,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마워.
1: 곰돌이가 다가오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중에 우아한 꽃사슴이 먼저 말했어요.
0: 여긴 햇살이 정말 좋잖아. 이렇게 말리면 이불이 금방 포근하고 보송보송해질 거야.
1: 그러자 작은 토끼가 이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덧붙였어요.
0: 게다가 여기 풀밭에는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향긋한 꽃향기까지 이불이 가득 스며들었어.

0: 파란꽃, 노란꽃, 보랏꽃의 향기가 모두 스며들었어.
1: 곰돌이는 이불에 코를 바짝 대고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정말 따스한 햇살의 향과 여러가지 꽃향이 어우러진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이때 장난꾸러기 작은 원숭이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부듯해하며 말했어요.
2: 그리고 또 있어. 우리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3: 뭐야? 무슨 선물이야?
2: 우리가 이불을 둘러싸고 부른 모든 노래가 마법처럼 이 이불 사이사이에 쏙쏙 스며들었어. 너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이 노래들이 조용히 내 꿈속을 지켜줄 거야.
1: 그러자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재빨리 다가와 곰돌이 귓가에 살금살금 속삭였어요.
4: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내가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숨겨놓았어. 바로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이야. 엄청 재미있는 것들로 골라놨어. 내가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 봄을 기다릴 때 심심하면 하나씩 떠올려봐. 시간이 정말 즐겁게 흘러갈 거야.
1: 곰돌이는 친구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배려에 마음이 몽근몽근 따뜻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것만 같았어요.
0: 이제 이 이불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이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과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며 해는 점차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1: 이불은 햇살을 듬뿍 받고 꽃향기도 가득 배였으며 친구들의 즐거운 노래까지 고스란히 담겼어요. 친구들은 이불을 예쁘게 개어 곰돌이에게 건네주었어요.
0: 곰돌이가 이불을 안아보니 정말 달콤한 꽃향기와 햇빛에 말린 포근한 향이 가득 풍겨왔어요. 게다가 이불 안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 그날 저녁 곰돌이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햇볕에 말린 포근한 이불을 침대 위에 활짝 폈어요. 이제 곰돌이는 다가올 긴 겨울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가 덮고 자는 이불이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과 우정이 담긴 포근한 우정의 이불이었기 때문이에요.

0: 친구들, 우리 곁에도 곰돌이의 친구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그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하게 웃어주기, 함께 즐겁게 놀아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기, 사소한 마음일지라도 서로에게 정말 큰 행복한 선물이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 미도르의 행복방.
0: 날씨가 아주 상쾌한 좋은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파랗게 맑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어요. 미도르의 기분도 파란 하늘처럼 밝고 즐거웠어요.
1: 오늘 미도르는 특별한 빵을 구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미도르는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밀가루 위에 물과 효모를 넣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했어요.
0: 쫀득쫀득 부드러운 예쁜 반죽이 금방 만들어졌어요.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보며 살랑살랑 속삭였어요. 너 정말 귀엽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더욱 통통하게 부풀어오르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줘야 해.
1: 미도르는 동그란 반죽을 예쁜 작은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0: 미도르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장미꽃, 국화꽃, 코스모스 등 다채로운 예쁜

0: 꽃들이 활짝 비어 있었어요. 미도르는 꽃 사이를 조심스레 걸으며 반죽에 향긋한 꽃향기를 가득 스며들게 했어요.
1: 이어서 그는 푸른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나뭇가지 위에 앉은 참새, 딱따구리, 꾀꼬리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반죽은 조용히 자연의 고운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행복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0: 그 뒤 미도르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비치는 언덕에 앉았어요. 반죽은 포근한 햇볕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늘을 요요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쉬었어요.
1: 그때 어디선가 유쾌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른 잔디밭에서는 동물 친구들의 즐거운 공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미도르는 반죽을 들고 얼른 자리를 잡아 흥미진진한 관객이 됐어요.
0: 꼬마 토끼 또또는 칙칙폭폭 즐거운 열차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꼬마 양메이는 톡톡톡 행복춤을 유쾌하게 췄어요. 그리고 꼬마 돼지 꾸꾸는 웃음공주 모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어 모두들 배꼽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1: 미도르는 너무 신나서 힘껏 박수를 치느라 손이 빨개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구니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작고 촉촉했던 반죽이 어느새 하얗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0: 바로 이렇게 웃음과 행복, 향긋한 꽃내음과 아름다운 노래를 가득 머금은 반짝이는 반죽으로 변한 것이에요. 미도르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모두 다 준비됐어.
1: 미도르는 들뜬 마음으로 집까지 달려갔어요. 통통하게 잘 부푼 반죽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예쁜 모양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한 번 더 부풀린 뒤 오븐에 넣어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향이 가득 퍼지게 정성껏 구워냈어요.
0: 드디어 행복빵이 완성됐어요. 금빛으로 예쁘게 구워진 빵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솔솔 피어왔어요. 미도르는 이 특별한 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엄마 앞에 내놓았어요. 엄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1: 엄마는 빵을 한 입에 입에 넣고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0: 정말 행복이 가득 담긴 달콤한 맛이구나. 우리 딸 정말 잘 구웠다. 너무 맛있어.
1: 미도르의 얼굴에는 뿌듯하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미도르는 드디어 맛있는 행복빵을 만드는 데 정말 성공했어요. 이 빵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가득 담아 정성껏 빚은 따뜻한 정성이에요.

0: 네, 친구들, 우리도 미도리처럼 주변에 아름답고 즐겁고 따뜻한 것들을 모아 행복을 키워볼까요? 행복한 웃음, 아름다운 노래, 향긋한 꽃향기, 친구와 나눈 소중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행복이 된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년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마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 바람이 한낮에 무더위를 가셔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비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 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첫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추나 강변에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륙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훈추나 강변 비나공원 옆에 위치한 가로장터입니다. 이 장터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애완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장터는 또 이곳을 지나는 캠핑카와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훈춘 가로장터는 3

0: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꼬치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 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의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군촌은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군촌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발해고 풍무와 엽창 관련 전경, 궁중연휴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발해 문화 가게와 역참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촌이 변경 자가 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발해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정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색이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우와 통화 천연 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선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연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군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취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종화 여자학원 문화 전파 및 예술학원에서 협조한 2026년도 국가예술기금 전파 교류 보급 지원 프로젝트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북경 복장 학원 전임

0: 원장님이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조련상,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 등 지도일꾼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윤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발해 국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융합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문화 연성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호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뉘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아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정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관광객 손승염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기층행 및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변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스트레스 및 심혈관병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 봉사에 대한 우리 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 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 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료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 연구, 림상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연구 리념을 변강 지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0: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메하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소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연변 민족 전통체육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단체 1등 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 상과 2등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1등 상을 따냈습니다. 우리소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소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일에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1: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상품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리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 구매 해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민 조치를 더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춰줬습니다. 그중에서 연결시는 14개의 부동산 기업을 조직해 390여 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평방미터당 할인폭은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 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구매 보조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촌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촌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 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촌시 명주 부동산 개발 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길시, 훈촌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체육융합으로 동북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연변 축구팬들이 먼 길을 달려 통료예가 연변 대표팀을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연변 축구팬입니다. 통교의 람색기병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축구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나비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색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료의 현지 민족문화 요소도 경기 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 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두 지역의 특색 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서로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원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 이들에게 먼저 안부 인사 전하면서 다가가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와 손자를 돌보면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할머니의 사연,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 글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김학성 선사님의 수기 3호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호곡 김학성. 길림성 도문시 립봉촌의 김제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어머니는 16살의 경주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어머니는 천성이 후덕하고 부드러운 분이셨다. 나는 평생 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남을 욕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술판을 벌이곤 했다. 비난한 살림살림에도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반겨주었고 정성들여 안주를 차려내봤기에 다들 우리 집에 오기를 좋아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셨던 어머니 덕분에 늘 주변의 칭찬이 따랐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우리 가족에게 제일 어려웠던 시절은 시골에서 보낸 13년이었다.

1963년 어머니는 홀로 자식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먼 친척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행랑채에서 밭낸 남채 지냈고, 그 후에는 생산대 사용원실로 거처를 옮겼는데 10평방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소들과 이웃하며 지내야 했다. 1년 뒤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두 칸짜리 초옥을 지은 후에야 어머니는 겨우 집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늘 긍정적이었던 어머니는 재직에 관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은 한 마을에 살던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곤 했다. 우리 어머니는 어지간히 알뜰한 게 아니었다. 여섯 남매의 누더기 옷을 야무지게 꿰매어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동지 섣달의 음동설안에도 개울이 나가 얼음장을 깨고 깨끗하게 빨아입히었다. 어머니 벌거 켠 손이 지금도 서운히 떠올라 가슴이 아리태난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었다. 형제 자매들 중 누가 배가 아프다고 칭얼대면은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볍게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다. 그러면은 진통이도 아픔이 가뭇없이 사라지었다. 어머니 손은 폭손이었다. 식량난이 무척 심했던 그 시절에 어머니가 이것저것 보태어 누루먹이었기에 우리 여섯 남매는 심한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다. 봄이 되면 산나물에 수숫가루를 버무려 먹을거리를 만들었고, 겨울이 되면 온감자를 주워다 온감자떡을 만들어 먹이었다. 가끔 콩리삭을 주워다 두부도 아삭고 옥수수로 엿을 다리기도 하였다. 순대, 막걸리, 도토리묵, 수제비, 쌀만두, 파전, 궁핍했던 그 시절에도 이런 음식들은 어머니의 손에서 척척 빚어져 나왔다. 어머니의 손은 요술 막대기였다. 채마전에서 나오는 풋남새나 과일 따위를 목이 부르지게 이고 장에 한번 갔다 오면 보따리 안에서 숱한 부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면수, 미역, 사탕, 과자, 공책, 실로 없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는 1인 다역의 재주꾼이기도 했다. 섬역한 그 몸으로 매일같이 생산대 일을 하면서도 집을 수리하고 뗄나무를 해오고 자료지와 채마전을 가꾸고 자식들을 돌보고 음식을 장만했으며, 집안일을 하는 데다가 장에 나가 생계를 보태며 우리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 와중에도 학부모 회의와 마을회의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친척과 동네 경조사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열 사람이 해도 다 못할 일들을 어머니는 혼자 꿋꿋이 해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웃으며 즐겁게 하셨으니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대체 어떤 힘으로 자신을 지탱을 하며 한시도 쉬지 않고 살아오셨을까? 정말 고생을 낙으로 삼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 시절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쌀이 턱없이 모자랐기 음식은 늘 넉넉지가 않았다. 철부지 자식들이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나게 되면 변변치 않은 밥상에는 어머니가 드실 만한 음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았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돼지기 밥을 골막하게 담아 김치 조각으로 대충 요기를 했다. 철부지 자식들이 엄마는 왜 안 먹어라고 물으면 어른들은 적게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며 빙그레 웃어 보이셨다. 여러 자식들 중에서도 특히 장자였던 나는 어머니의 기대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이 되라고 여러모로 더욱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왼심을 쏟은 게 분명하였다. 어머니는 미풍에 흔들리는 꽃잎을 부아도 가슴 아파하는 여린 감성을 지니신 분이셨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자신만은 가지지 못한 분이었고, 모든 것을 명기했지만 자기만은 망각한 분이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누구보다도 어머니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사셨기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나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풋풋했던 추억의 여백을 메우며 크고 넓은 울림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어머니는 내 생의 영원한 북두섬과 같다. 어머니는 언제나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애틋한 그리움으로 살아계신다. 어머니를 향한 이 그리움을 자작시에 담아 령전에 바치고자 한다. 초밥에 온 감자 먹으며 엄마랑 함께 살던 세월이 정녕 아프도록 그리웁다. 어머니 하늘 아래 그 옛날로 돌아가 푸송기 가꾸며 행복한 가난 즐거운 고생하며 살고 싶구나. 널마루에 눌려 앉아 엄마의 온기를 만지는 순간 여릿여릿 열려오는 하늘 너머로 한갈래 웃음의 강이 흘러간다. 네, 홀몸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가전고생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면서 쓴 김학성 선사님의 수기 3호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풍족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은 옷 어른에게 효도를 하면서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못 먹고 굶주리는 한이 있더라도 억척같이 해내는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글이었습니다. 네, 듣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과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선숙 씨의 수필 전쟁 같은 아침을 함께 듣겠습니다. 전쟁 같은 아침 장선숙. 아침이란 언제나 분주하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외손주가 유치원 셔틀을 타는 마지막 날, 그 작은 사건에 내 하루 전체를 전쟁처럼 흔들 줄은 미처 알지를 못했다. 아이는 원래 아침이 되면은 얼굴에 함박웃음을 피우며 셔틀에 오르곤 했다. 외할머니의 손길에 늘 함께 했으니 그 시간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축구팀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었다.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벅찬 훈련을 매일 이어가다 보니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으로 됐다. 침대 속에서 아이는 잠든 고양이처럼 쭉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따라 짐은 왜 또 그렇게 많았던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라 두 바지 색칠 도구를 챙겨야 했고 책가방으로는 부족하여 비닐 주머니 하나를 더 들어야 했다. 평소보다 분주한 준비물은 그 자체로 이미 작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문제는 결국 아이를 깨우는 일이었다. 전날 밤 축구장에서 공을 빼앗으려다 친구와 부딪혀 종아리를 움켜쥐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아이 얼굴에 맺혔던 땀방울과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그 몸으로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니 마음 한켠이 저리 타게 아팠다. 하지만은 안쓰러움만으로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다. 애야, 셔틀 놓치겠다. 몇 번을 불러도 아이는 꿈속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손을 잡아 끌듯 일으켜 겨우 셔틀에 태웠다. 아이가 창 밖으로 바이바이 손을 흔들며 웃을 때 나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쟁은 그렇게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슴을 덮치는 불길한 기억이 있었다. 핸드폰과 집 열쇠가 아이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핸드폰 없는 세상이 이제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30분 뒤에는 그 핸드폰으로 낭송연습 모임에 접속해야 했다. 머릿속이 하얘지었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단숨에 달리기 선수로 변했다. 아침 햇살은 어느새 이마에 뜨겁게 내리꽂고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발걸음은 무겁고 길은 유난히 멀어 보였다. 뛰고 걷고 다시 뛰기를 반복하다 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버렸다. 15분 거리가 마치 평생의 여정처럼 길게만 느껴지었다. 유치원에 다 경비 아저씨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내 손가방을 들고 나오기까지 짧은 기다림은 그야말로 일각이 삼추였다. 손에 가방을 움켜쥐는 순간 겨우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하였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다. 다시 돌아가야 하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갔지만 버스는 그냥 택시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청도의 아침길은 차도 붐비었지만 정작 내가 탈 수 있는 차는 보이질 않았다. 다급히 모임방에 조금 늦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마음은 덥지 초조해지었다. 때마침 하늘이 어두워지니 빗방울이 쏟아지었다. 맙소사, 이렇게 비까지 오다니. 삶은 참 묘하다. 위기의 순간 도움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빗속을 헤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 그 위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다가갔다. 서툰 중국말로 간청을 했다. 저기 두 정거장만 태워줄 수 있나요? 그녀는 놀란 눈길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을 가리켰다. 낯선 떨림 속에서 오토바이에 올랐다.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빗방울이 뺨을 때렸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따뜻해지었다. 그녀의 조용한 호의,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마음씨를 가진 청도의 아가씨가 있다니.
그녀 덕분에 모임에는 조금 늦었지만 무사히 도착을 해서 예정대로 온라인 실황송 연습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숨 가쁘게 이어진 두 번의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돌아보면 그 아침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다시 배웠다. 삶은 늘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하기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간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그 울림이 어떻게 한 사람의 하루를 감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말없는 다짐을 남겼다. 너 또한 누군가 길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어라. 전쟁 같았던 아침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정한 다리호에서 평화로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아침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었다. 더 이상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전쟁이자 동시에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눌 수가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장선숙 씨의 소필 전쟁 같은 아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손자의 등하교를 시켜주는 바쁜 육아에도 본인의 취미 생활을 견제하면서 삶을 뜻깊게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짧은 아침 시간에 겪었던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 더 살맛이 난다는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는 주양숙의 소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마련했습니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 주양숙.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을 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바람과 타협하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피하는 것 역시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와 타협하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비켜주며 저들은 하나의 공존을 이루는 것일까. 그래서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무성해지고 바람은 제기세를 거두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 만큼 신비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의 위대함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일까? 혹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변변치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며 견뎌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원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도 없다. 잠시 외면하고 도망치더라도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어느 날 직장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딸에게 나는 꿈도 가질 수가 있고 재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애가 연주포를 쏘아대듯 쏟아냈다. 환상을 깨라고. 누구는 배달을 하고 누구는 가게가 문을 닫고 누구는 빈털터리가 되고 누구는 미치고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했겠냐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밥벌이 급급한 것이라고. 그 중에 어느 누가 꿈을 모르고 어느 누가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가 리상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나는 비로소 애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었고 마음이 뭉클해지었다. 이따라 내 딸과 같은 고민을 하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의 일에만 열중하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급하게 밀려왔다. 자꾸 평범한 내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의 종류와 깊이를 다 이해를 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여러 암울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지었다.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사태가 덮쳐오고 웅뎅이 절벽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큰 공포와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소심하고 조심스레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게 되면 그저야 하루를 안도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미래 계획은 자주 빗나간다. 이상적인 세상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속의 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구겨지고 괴로워한다.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각종 사연에 얽힌 사건들을 보다 보게 되면 너무 경악스럽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뇌와 회환만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 것이다. 꿈이 부서지고 꿈속의 세상도 부서지고 결국 자신도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고 세상과 생활과 타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 타협은 정녕 자신의 욕망을 적당히 줄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리 가벼운 일인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고 느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 온전히 닿지도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과 타협하는 시간, 그 무한한 심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는 지련한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반복이다. 제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자신의 생사를 찢고 헤집고 뼈를 잘라 들여다보며 낱낱이 해보한다. 피 흐르는 절단면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지켜왔던 꿈을 깨뜨린다. 꿈이 부서지며 내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 차오른다. 그 속에서 꿈의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더러는 쓸쓸히 쓸어버린다. 혼자서 상처를 직시하고 자욱한 아픔의 냄새를 맡는다. 그 밖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발견하는 순간 최대의 굴욕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무관애함이 우리의 진실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하고 다시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렇게 지체간다. 그러다가 피로의 절정에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한다. 어쩌면 지쳐서 쉬운 쪽으로 기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지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언젠가는 화려한 성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며 낙관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신경은 세상과 끝까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이토록 극심하게 아파야 하는 타협은 얼마간의 안녕을 가져다 줄 뿐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또다시 목을 졸라오는 불안이 덮칠 것이다. 불안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뒤따른다.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도 극면한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써 일궈온 것은 부질없어지고 결국 또 한 번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축이 되고 좌절하며 꿈은 또 한 번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날마다 해는 다시 떠오르지만은 진부하면은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냉소하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타협하는 그 시간은 가장 적막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은 가장 외롭다. 타인은 아무리 다가서고 껴안으려 해도 도저히 가다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금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다가오는 일을 바라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아무와도 나눌 수가 없이 혼자 울고 혼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 너무 처연한 광경이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참으로 독한 아름다움이다. 반면 타협이 역시 세상과 싸울 용기가 부족한 자가 약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는 무용한 자기 도치만이 아니다. 이 또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며 지극히 슬프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이다. 권태와 체념, 포기를 버리고 타협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통째로 삼켜지거나 세상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아니다.

되고 삶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전승을 하여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화려한 삶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애초에 그런 꿈조차 꿀 수가 없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가끔은 단조로운 삶의 이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감히 쓰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푼돈을 모으고 그러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햇살이 한결 따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랑하며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을 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꿈꾸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알고 깨뜨리면서도 다시 꿈을 꾼다. 한때 거룩해 보이던 꿈은 이제 사소해지고 또렷하던 꿈의 윤곽은 흐릿해지고 선명하던 꿈의 색채는 바래고 요동치던 꿈의 맥박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 있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그리며 기다린다. 어쩌면 타협하는 시간의 외로움과 안쓰러움조차 모르는 채 슬프게 살아있을지라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매번 간신히 숨을 고른다. 그 한 번의 숨이 생명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을 끼얹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나는 사랑한다. 네, 주향숙 씨의 수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연도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엄마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보라색과 초록색의 향연, 바로 애호박과 가지를 준비했어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돌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채소, 그냥 볶아 먹기만 하시나요? 오늘 방송 듣고 나시면 애호박과 가지를 평생 잊지 못할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애호박과 가지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먼저 애호박과 가지 이 두 가지 채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파헤쳐 볼게요. 애호박은 90% 이상의 수분이지만 그 안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여름철 햇빛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칼륨이 많아서 더위에 지친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부종까지 잡아준다고 하니 여름에 애호박을 드셔야 하는 이유 확실하죠?

그리고 가지. 가지의 그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지 껍질에 이 성분이 집중돼 있으니 가지는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또 가지를 자르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폴리페놀 산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공기와 만나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 이 갈변 물질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게 걱정되시면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애호박과 가지 이 두 가지 채소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가지의 부드러운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애호박의 수용성 섬유질은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더운 여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이렇게 담백한 제철 채소로 가족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건강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애호박과 가지 지혜롭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애호박부터 봅니다.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지는 탄력이 생명인데요. 손으로 살짝 쥐었을 때 펴지는 탄력이 느껴져야 돼요. 껍질은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지 아래 초록색의 꼭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신선하고 가시가 살아있는 게 그날 당일 딴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무거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가벼

이제 애호박과 가지의 보관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비닐에 그냥 넣으면 쉽게 물러집니다.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서 밀봉팩에 넣고 냉장고 야채실에 두면 일주일 더 거뜬한데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특히 추위에 약합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에는 신문지로 감싸서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좋고요. 혹시 요리하다가 잘라서 남은 가지는 물에 담궈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애호박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이면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볶을 때 숨이 너무 죽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레시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이제부터가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호박과 가지를 가지고 총 5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레시피, 애호박으로 만드는 간장 애호박 볶음입니다. 먼저 애호박 1개, 양파 1/2개, 대파 1/2대, 간장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고 소금 한 꼬집 뿌려 5분 절인 뒤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마늘을 향기나게 볶습니다. 애호박을 넣고 센 불에서 2, 3분 동안 재빨리 볶아주세요. 애호박이 살짝 투명해지면 간장과 올리고당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뒤적여줍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듬뿍 뿌리면 끝입니다. 이거 안 하면 밥 한 그릇 뚝딱이겠죠?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애호박으로 만드는 매콤 애호박전인데요.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죠. 재료는 애호박 한 개, 부침가루 한 컵, 물 4분의 3컵, 고춧가루 2분의 1큰술, 그리고 소금과 식용유 준비해 주세요.

먼저 애호박을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매콤함을 원하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애호박을 반죽에 푹 담가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지져줍니다. 여기에서 비법이 있어요. 튀길 때 애호박 위에 슬라이스 치즈 반쪽을 얹어 함께 지지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간장이나 초간장에 찍어 드세요.

이번에는 가지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레시피 가지 덮밥입니다. 재료로 가지 2개, 갈아낸 돼지고기 100g, 대파, 청양고추, 간장 3큰술, 굴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가지는 길이로 반 잘라서 반을 갈라서 이 3 내지 4cm 길이로 썰고 전분을 살짝 묻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혹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팬에 다진 마늘과 대파를 볶다가 간 돼지 고기를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간장, 굴소스, 설탕, 물 반 컵을 넣고 끓이다가 튀긴 가지를 넣고 양념이 배도록 졸여줍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뜨거운 밥 위에 올리면 그야말로 혼자서도 두 그릇은 거뜬한 가지덮밥 완성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가지로 만드는 고추장 가지나물인데요. 밑반찬으로 딱입니다. 재료로 가지 3개,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1/2 큰술,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준비해주세요. 가지는 길이로 반 갈라서 1cm 두께로 썰고 찜기에 5분 정도 쪄줍니다. 혹은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도 되겠습니다. 찐 가지가 뜨거울 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아, 명심하세요. 뜨거울 때 양념이 더 잘 배어든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듬뿍 넣어 마무리합니다. 냉장고에 2, 3일 두고 먹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비빔밥에 넣어도 일품입니다. 여기서 팁 또 하나 있어요. 가지나물은 꼭 기름을 넣지 않고 무쳐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살고 나중에 먹을 때 느끼하지 않답니다.

가지로 볶음도 하고 조림도 해봤으니 이제 시원한 국물로 속을 달래볼 차례입니다. 바로 다 가지 된장국입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가지의 부드러운 식감이 만나면 더위에 지친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게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가지의 식이섬유가 더해져 여름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 국물 한 그릇이면 밥 한 술이 절로 넘어간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그럼 만들어 볼게요. 가지 2개, 애호박 4분의 1개, 대파 반개, 청양고추 1개, 된장 2큰술, 고추장 2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그리고 멸치, 다시마, 육수 4컵 준비하세요.

바지는 어슷하게 두껍게 썰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가지에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소금 뿌리면 물이 빠져나가서 국물이 깊지 않아집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끓이다가 된장

고추장을 국자에 풀어 서서히 녹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과 애호박을 먼저 넣고 2분 동안 끓이다가 가지를 넣어줍니다. 가지가 투명해지고 숨이 죽을 때까지 중불에서 5분간 더 끓인 뒤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얹고 불을 꺼주세요. 애호박은 부드럽게 가지는 매콤하게 이 두 채소만 잘 활용해도 여름 내내 밥상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껍질입니다. 애호박의 베타카로틴과 가지 안토시아닌은 모두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껍질 깎는 칼은 집어넣고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씻어 껍질채로 요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름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채소 보라색과 초록색의 향연 애호박과 가지를 두고 건강 효능에서부터 고르는 법 그리고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간장 애호박 볶음, 매콤한 애호박전 그리고 가지 덮밥에 고추장 가지나물까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주부님들 모두 애호박과 가지로 만든 건강한 한 끼로 가족들의 체력도 입맛도 확 살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어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도시의 밤은 네온으로 빛났지만 고향의 밤은 별빛으로 빛납니다. 그곳에 가면 여름은 더 짙어지고 겨울은 더 차갑습니다. 별은 쏟아질 듯하고 겨울물은 발목을 감쌉니다. 고향은 내가 자란 땅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김동규의 소필, 고향 목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고향은 언제나 인간 정신의 그 터전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고향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고, 고향이 심어져 있는 그 정원은 언제나 봄이고 사철 푸르기만 하다. 우리 마음속의 고향은 그렇게 풍요롭고 항시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영만리 어딜 가도 고향은 인간의 꿈의 동지이고 오매불망 그리운 유토피아다. 태어난 곳이라는 그 감격과 환희, 하여 고향은 어머니 모체 다음으로 귀중한 것이기에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한다. 인간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때만큼 허탈감에 빠질 때는 없을 것이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여유가 없고 급급하다. 하지만 누구나 고향에 돌아올 때는 들떠있고 대범해지고 신사다워진다. 고향은 마치도 가을 하늘에 걸린 달처럼 그렇게 시리면서도 은근하고,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텃밭에 자리를 잡고 떠날 줄 모른다. 비록 타향이라도 정리되면 고향이 된다지만 고향만은 영원히 가슴에 뿌리를 받고 아지를 치고 잎을 키운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운명을 고향과 연계시키고 살아간다. 실패와 착오를 두고도 고향 앞에 부끄럼을 느끼고, 승리와 성공은 고향이 가져와 자랑하고 과세 보고파하는 것이 인간이다. 고향은 귀여운 자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다. 고향 땅에 비뚤비뚤하게 그려놓은 동년의 그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동반하여 귀가를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알몸뚱이를 감실감실 태워주던 고향의 여름해와 고추를 달랑이며 뛰놀던 강변의 모래밭. 하여튼 누구나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잠깐이나마 야망과 욕구를 버리고 목가적인 환상에 잠기곤 한다. 사람들은 자애로운 어머님이 내내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빌듯이 고향이 창성하고 자랑 많기를 축원하면서 살아간다. 타향에서 만난 고향 사람은 전에 어떤 알력이 있고 오해가 있든 만나면 모든 것이 풀리고 지기로 된다. 한 고향이라는 조건 하나로 서로가 경계를 허물고 진정을 꺼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서로의 만남 속에 고향에서 서글펐던 편린들이 삭제되어 버리고 손을 뜨겁게 잡는다.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 고향 사람이라는 유대 하나로 전에는 앙숙이던 기억밖에 존재끼리도 서로가 너그럽게 양해를 하고 포섭을 하면서 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때면 사람들은 고향을 안조삼아 마주앉아 서로가 자기 주머니를 풀려하고 고향 추억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물론 고향의 부모나 아내, 친구들이 있어 고향이 더욱 소중하고 따뜻하겠지만 고향은 안원과 추억과 꿈이 서려 있는 곳이다. 타향에서 허둥지둥 실패를 거듭하고 거칠한 몰골로 고향으로 돌아와도 고향은 투정없이 받아주고 너그럽게 안아준다. 하여 타향에서 저녁술 한잔 마시고 족잠이 들었던 나그네 가슴에 서리서리 탈에 초르는 애소는 끝머리에 부지직 간장이 타는 한숨이 서려있고, 자식을 고향에 두고 타향으로 떠난 여인의 마음에는 응어려진 탄식과 함께 이른 저녁 하늘에 한 점 두 점 돋아나는 별처럼 눅눅한 그리움이 아련하게 젖어든다. 고향은 너그럽고 투명하다. 하여 경솔하고 성급하고 고고한 지사나 과묵한 협객도 고향 앞에서만은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년을 찾는다. 흙먼지 속에서 이쑤시개 물고 좌판을 기웃거리는 동네 감초 같은 여유 있는 영감들도 누가

자기 마을의 허물이라도 입에 담으면 발끈하기도 한다. 구질구질한 삶의 현장에 밀착해서 허우적거리던 민초들도 해가 뜨면 타향길을 걷고 달이 뜨면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의 가닥가닥을 치밀하게 사랑한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향은 보들보들한 여인의 품 같은 곳이었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향을 떠난 김삿갓은 10년 만에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고 백리길을 허둥지둥 고향으로 달려갈 때 가슴 귀퉁이에서는 뭉게뭉게 사무친 향수가 솟구쳐 올라 고향집에 도착하자 삽장문을 벌컥 열었다. 낮잠 자던 삽살 강아지가 콩콩콩 짖어대니 김삿갓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을 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삿갓을 쓰고 다닌 반란객 김삿갓이었지만 그 삿갓 밑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끈끈한 고향애가 도글도글 익어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건전하고 활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고향은 안식처이고 고요한 항구다. 인간은 모태의 탯줄을 끊는 아픔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고향을 버리는 자체가 곧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다음 소필입니다. 전복선의 소필, 지붕나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북쪽 베란다에 나서면 건너편 아파트 옆에 반자로 가로붙여 지은 창고 지붕이 내려다 보인다. 거기에는 지금 묘하게도 여지껏 가탈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콘크리트로 주저에 얹은 지붕에 어찌 나무가 자란다. 돌바위나 모래톱에 자라는 나무는 그래도 기저에 토질이 있어서 가능하련만 이거야말로 극상에서 한 뼘 두께의 공간뿐임이 빤하잖는가. 그것 또한 한 햇살이 풀이라면 몰라도 몇 해를 두고 해마다 계속 그대로 이어 살며 자라는 단연생 수목이니까. 과연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따라서 이런 기박한 초소의 생의 운명이 걸린 나무의 처지가 저기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다. 네댓살 입에 수수깡을 물고 뛰놀다가 엎어지면서 시신경의 치명상을 입고 봉사가 되어 70여 년을 꼬박 홀로 그 한 곳에서 붙박혀 살아오고 있는 맹인이 있다. 그가 얹혀 살던 형님과 형수는 20년 전에 다 작고하고 한 마을에 살던 조카네들도 외지나 한국으로 떠난 형편에서 안 못 보는 처지로 어떻게 홀로 살고 계실까. 그래도 그는 여전히 개딱지같이 주저앉은 옛날 그 집에서 덤덤히 살아오고 있단다. 그래도 그는 인간으로서 이웃의 보살핌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 년엔 정부의 혜택도 얼마간 있어 생계 도모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단다. 허나마 지붕나무는 사정이 좀 다르자는가. 사람이 일부러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갖고 줄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베어 버려지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다. 생이란 신진대사의 표현이다. 나무도 생물인 즉 그 어떤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헌데 지붕나무는 무얼 먹고 살며 자랄까. 옆다란 콘크리트판 위에서 다만 물일 뿐 그것도 이따금 내리는 빗물만으론 살아가기가 어려울 텐데. 글쎄 사람도 풀만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렁이만 주워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바도 있지만 그들이 먹는 건 그래도 유기질이 아닌가. 하지만 지붕 위의 나무는 그래도 지붕나무는 빗물만으로도 자랄 수 있으니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저절로 우연히 자리 잡혀 살아가는 지붕 위의 나무. 사는 한 제 자리를 기어이 지키려는 굳은 절개. 그래서 지금 어른의 길을 넘을 정도로 커서 거인의 엄지손가락만큼이나 굵어진 수준은 저 홀로만 어서 커서 제목나무로 돼보려는 허황한 요

바른 곳에 지우쳐 조용히 살아가는 나무. 그 아래쪽 통로로 급급히 오가는 사람들은 이 나무의 존재조차 감지하는지 모르겠다. 허나 이 나무는 아무도 개의치 않고 여유작작 살아간다. 이런 지붕나무의 그 느긋한 생활 자세, 모름지기, 경한 눈길로 자세히 여겨본 즉 아마 누군가 검은 부식토 한 소쿠리 올려다 나무 주위에 부어놓고 비지를 한 모양 같았다. 그리고 서 있는 나무는 여전히 태연스러웠다. 드디어 나는 아 고마워라, 나보다도 이 기특한 생명에 더더욱 왼심 써주고 계시는 분 있었댔구나 하며 감격하기도 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야말로 과연 아름답고 묘한 것들이 아닌가.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이라면 바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시는 데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일백가하고 가수련이 있는 셈이 되죠. 바로 도강중윤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윤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윤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40여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장춘 중일에 졸업하고 20여년간이 중리 경력을 쌓으신 리명길 의사 선생님 역에서 병보시게 되었는데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 전제지만 해도 여기에 찾아서 병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효과성으로 보게 되면 주약에는 위장도 그리고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사서 하거나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지 못하고 올리밀어서 혹은 또 위산이 역류하면서 늘 시큰트림이 나고 이런 분들, 변은 어떤 분들 다세요세 하루 어쩌다 한번 그 해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보시고 좋은 해결을 거두셨다는 리명길 의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또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고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우수한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해서 모든 그 척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준확하게 백분지 90 그 이상 정도로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안전한 의료 척추 치료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길시 흠과구강이라는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와서 치과를 하시고 구강 아닌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어느 분이든지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에 우리

0: 커피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금방 여기에서 틀니를 맞추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좋은 치료과를 거두셔서 이전에 씹지 못하던 고기를 씹거나 이전에 먹지 못하는 찰떡 같은 거 씹어도 입금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피부과 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 간판을 보니 제가 지나가면 간판을 보니까 거기에 피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단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는 단독으로서 자기 병원을 꾸린 그 셈이 됩니다. 이래서 2층에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선생님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명예에 속합니다. 일체 피부 문제에는 지금 예세가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 때 가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상 포진이 있거나 혹은 또 백전풍이 있거나 소보짐이 있거나 이래서 힘든 분들이 지금 찾아와서 병 보시고 너무 완미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치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최기명 주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직접적으로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치료한 데 얘기하면 2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30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만하면 완치된 겁니다. 피부 이 문제는 일단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재발하게 되는데 최기명 주임은 이런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최기명 주임은 화목 토, 이 시간에 나온다. 화, 목, 토. 그리고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저 일만 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때 찾아보셔서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저기 집사단이가 지금 예, 이 조용한 성태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요내 대전에 예, 한번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런 후에 예, 이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를 쓰는데 많이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혈압이가 예 그냥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그런 거 숨이 차서 미나 꼼짝 못하고
0: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심장 이상이 숨이 찹니다.
2: 예 그리고 잠을 미나 못 자고 있죠.
0: 네.
2: 예, 잠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쨌든 맥이 항상 그러고 이 손발도 다 차갖고 있죠. 냉하고 예, 한창 맥이 없어서 한자나가 활동도 못합니다. 그냥.
0: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순환 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들고서 내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가서 받았는데 적감 치료를 더 해보니까는 효과, 적감 치료를 봐서 효과가 예, 나는 게가 잠부터 잘 자고 그다음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저기 이 머리가 예 이게 조금 참 아프다고 그게 이렇고 혈압이 벌써 온정됐대.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예. 예. 예.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차.
2: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확실히 예, 약이 효과 있고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예. 두 번째 치료가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은 여지간에 나가 원래 나가 활동 못하던 게 지금 나가서 한 20, 30분씩 걸습니다.
0: 예, 그 말은 꼭 그래야 되는데 그거 걷지 못했으니까 이왕에는 점점 병은 병대로 사람은 힘들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조일만 선생님 잘 찾았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걷어도 당기고 시장도 갔다 왔다며 예, 지금 저기 아침에 가서 그 아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한짝 프리한 원래 다 이렇게 물건 두지 못하고 좀 물건도 들고 댕깁니다.
0: 대단하죠. 예, 그렇죠.
2: 예, 야, 근데 이런 효과 좋은 좋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약해 오늘 가려고 그랬나
0: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0: 우리 이모가 어제는 자인만 선생인데 중풍증을 치료해서 어제는 세 번째 치료 받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치료 받는데 두 번 받은 게 춤을 개지지 흘리고 밥 흘리고 이래던 게 어제는 많이 나서 말 언행 행동들이 아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영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집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내리는 가시겠다는 거 오늘은 늦지해서 예 젊은 선생님 내리 또
1: 네 됩니다 먼저 예예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예예
0: 예, 그래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젊은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야 윗병을 철저히 해결했어
1: 아 그래요 예예 예.
3: 윗병 아파서 나는 한 십몇 년 동안 위약이다 먹고도 치료를 받 어떤 위에다가 신고를 다 해봤어. 어쨌든 무슨 음식물만 먹으면 면치 끝에 딱딱이 내려야 간다
1: 말이야. 예.
3: 그래서 뭐 그게 되냐 그래서 얼마나 몇 배까지 먹은지 모르는 아무도 해 보고 그래 알려진 게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야 이 설마 선생님 좀만 내고 제대로 딱딱이 보낸단 말인데.
1: 40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 이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3: 그렇지만 그래 유명하다 해서 내 가슴 속에 진짜 유명한다 이 선생. 그래서 위에 어떻게 아프겠다는 아픈 증상까지 다 짚어낸다.
1: 맨발을 딱 짚어내니까 환자가 절반 벌써 거기에서 네, 해결되는 거죠.
3: 위에 내가 어떤 점약을 몇 번 갖다 어떤 몇 번 갖다 먹고 그리고 어떤 철저히 위병이 이러면서 위가 나면 쓰리고 아프고 또 위가 짧은 먹고 맑은 거 하고 찬 거는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치료받고 몇 번 것도 먹어주고 또 사람 써서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를 믿는 마음 요즘은 김치도 막 먹고 맑은 것도 안 먹고 이러면서 야 무슨 약 중약을 다른 약을 쏟아야 되는 이 선생님 중약을 먹고 이렇게 효과도 쓰리다 하면 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지 하고 좀 오메라소를 앉아서 먹어야지 아이고 아팠어
1: 예예
3: 참지 못한 지금은 오메라소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핵심은 이거 중요한 먹었는데 지금 위가 너무 좋아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서 내 치료받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동생 또 자꾸 위궁이 생기면 일하고 무슨 버벅이라고 이러더니 위 그러면 위도 나쁘지 어제 저녁에 맨날 잠을 못 잤네 오늘에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랬는데 오늘 또
1: 예.
3: 오늘이 나올 때 같이
1: 오늘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3: 잠을 못 자고 허리 다리 그리 아프다
1: 찾아오세요 예예
3: 예. 예,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그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돌아오니까 그 뒤뒤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갑상선을 해서 심장이 답답하고 잠도 못 쉬고 아예 거기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영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치료받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어제 세 번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약해달랍니다.
1: 조일만 선생 그러죠?
4: 예예.
1: 예.
4: 그리고 우리 저 친정 형님이가 본가지 형님이가 저 혼촌에 계시는데 어제 혼촌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되지 갑자기 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어서 뭐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일어서 고 이래는 소리 이제 한번 그 절만 선생님 내가서 치료받은 경색이 좀 왔다 제가
1: 네 경색입니다 예예
4: 예. 그리고 원래 또 여대만 투수 있어가지고
1: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4: 예 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주일 치료받은 게 조금이 약을 잡수고 그 선생님 친구는 해주고 한 게 좀 낫답니다 그래 지금 용길이 딸 집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절만 선생님 찾으려고 그러죠
4: 예예 예, 우리 친정 형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동선에 그 뒷집에 아주머니하고
1: 예, 두 분이 오전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전에 절만 선생님 찾아오세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4: 예, 그래 지금 환자 많더랍니다.
1: 그렇죠. 예, 예 순서를 잡기 예. 힘들 겁니다. 예.
4: 예,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3층에 물리 치료 기계를 예약하시오.
1: 아, 척추 치료기. 예, 예.
5: 우리 고모부가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너무 돌아눕기 용 바쁘고 돌아눕지 못했습니다.
1: 예.
5: 이제 두번 가서 치료기기를 한게 나서서 우선 네 번 했는데 많이 났답니다.
1: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10번 내지 거기서 시기는

0: 투자를 하게 되면 허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서 100분지 90 그 이상으로서 해결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예. 아,
1: 예,
0: 그렇죠.
1: 나스대구진, 예, 나스대구진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겠답니다.
0: 그렇게 알아 하세요. 예.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예, 체험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치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라 하세요. 예.
1: 예. 오늘로 예약을 해달랍니다.
0: 오늘, 예. 삼층의 척추 치료 이깁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0: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도강 중민의 그 이민길 이사.
0: 예.
3: 예, 그 나는 위가 소화해야 돼서 그래 자꾸 먹으면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래 배가 똥똥 저 불어난다. 그래서 소화해야 돼. 그래서 이민길 이사 교인데 한 번 개나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괜찮다.
0: 예.
3: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좀 진짜 예약하자게.
0: 이민길 선생님. 이분은 네.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3: 네.
0: 토요일 오전 오후 다 빼고 그리고는 기반 어느 날이든지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네. 시간 잡으면 됩니다. 이명규 선생님 뭐 위장도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아마 저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네. 의사 선생님 속할 겁니다. 예. 예.
3: 한 번 대단한 소화이.
0: 그렇죠. 벌써 해결되는 게 알긴다. 그렇죠.
3: 네. 예. 고맙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예, 원하는 예, 한 번 후 치료 받으니까 낫지 않으면 예, 큰 병원을 가자 했답니다. 그런데 예. 한 번 후 약을 갖다 잡던 게 좀 알겠어.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세 번 받았습니다.
0: 일주일치가, 예, 한 번 치료인데, 세 번, 예, 3주
4: 치료.
0: 예, 예, 그렇죠.
4: 세 번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원하니, 결장염 자꾸 화장실 가요. 몸은 힘없이 예, 추가고, 예,
0: 그렇죠.
4: 음식,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음식도 바로 못 잤을까나, 몸은 힘없이 여유였습니다.
0: 예.
4: 그랬던 게 세 번 받으니까 지금, 예,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잘 잡고 몸도 예, 쳐서서 예, 영 기뻐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서 예, 그럼 내일이 그 옆에 집 그 친구분은 뭐 그런 담당의 결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한번 갔다 왔는데 나서니까 내일이 같이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0: 예, 그래라 하셔. 예. 여성분이 어르분이 말씀한 걸 들으셨겠죠. 예, 담낭 결석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게 완전히 그 결석이 내리 자극할 때에 되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말하자 까레는 뜯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해결받으자 그런 동태가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예. 치료입니다. 리맹결 선생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예. 그 이민길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저희 고모가 가서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 주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조금 쉬고 좀 드시면 속이 좀 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보이고 저 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리맹규 선생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완전히 널리 소문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5: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종인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있어서 이제 리맹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체중이 내려가고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원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 팍팍 뚫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림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비위가 허하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치료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명결 선생님 찾아보기다며 기본으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선생님 처방 내는데 우수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변이 해결되지 못해서 또 변이 너무 잦아서 뭐 사람은 점점 먹는 것 같은데

먹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리미안결 선생님 찾아보시겠다면 이분은 처방도 아주 명처방이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 또 사람에 따라서 정기친구료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리미안결 선생님 이분은 국위대사 우리나라 국문에서 임명한 몇몇 이런 우수한 국위대사분들을 도사로 모시고 임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과는 흠과 구강이다. 신과 거창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서는 우대정책을 많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고 하는데 치아를 씻는 게 지금 당전에 주요하게 젊은이들이 뭐 쫄리뿐만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뭐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씻는데 한번 씻는데 10권 90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파이펜 할 수 있고 구강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씹는 것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100분제 80으로 계산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확실한 치아는 오복에 속한다는데 우리 씹어야 먹고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모든 생존의 기본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안 되게 되면 오복이란 데는 다 도리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몇십 년 되는 이런 그 치과 경력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완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많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이 출혈이 있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아주 준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서 완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 과실이 있습니다. 3층에 찾아가세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일체 뭐 주사 놓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심각한 이런 그 자극을 주거나 이것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의료 치료기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걸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7마디 아니겠습니까? 흉추는 또 위로부터 내리 해결하면 모두 12마디가 있는데요.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 해결하면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와서 척추로 하게 되는데요.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쉽게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데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깨나 발이 내리저리고 손꼽이 내리저립니다.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심장과 폐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소화계통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그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동맥을 통해서 내 그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뇌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뇌 혈전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는 밑으로 올리해서 5마디인데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곰팥을 자극하게 돼서 곰팥의 이상을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서지 못하고 침대 자기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광장문은 꿈도 못 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척추 치료이기 여기 치료율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0: 아이고 한국 여기 한국 우리 지구적으로서 한국에 나갔다 치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맨발로 저희들 광고를 듣고 여기 찾아가 치료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치료기가 우리 이 지방에도 있구나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광장문 출라 원래는 광장문은 꿈도 못 꿨는데 광장문 출로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안아올리고 내릴 때도 안아내려오고 이 정도 했는데 마음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여기 이 치료는 치료 효과성은 아주 높고 안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허리 세게 아파 그러는데 그 동항중은 조의사 없고요 써봐라까?
0: 오전에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그냥 월요일 오전으로 이야기해요.
0: 예, 그리고 먼저는 여기 체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3층에 척추 치료이기 여기 한번 찾아와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와 찾아와 보세요 먼저.
2: 알았습니다. 한번
0: 해보죠.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3층에 또 이료운동과라고 있습니다. 이료운동과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기 만성염증으로서 힘든 분들 특히 척추망곡증이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 다리 교정 이거 운동요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O형 X다리 이건 판매증으로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을 보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거저 그러니까 골절이 돼서 병원 치료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해서 참으면서 허망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찾아오게 되면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환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 와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바꾼 게 안 바꾼 게보다 못합니다. 이래서 3층에 운동 이료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지금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오게 되면 루이성 윈등 강후 중심이라고 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부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왕가래리 호통을 치었다. 하지만 백사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갔다. 형님, 금방 형님께서 홧김에 말씀을 심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형님, 형님은 총명하신 데다가 벼슬아치들의 틈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시니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계석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공산당 말고는 다들 벌벌 떠는 형편입니다. 이름만 위원장이지 사실 황제 아닙니까? 정조이면 장계석이 보낸 사람이니 옛날 같으면 흠차 대신입니다. 흠차 대신이 하는 말인데 맞장구는 안 치더라도 귀담아 듣는 신웅이라도 해야죠. 젊고 뭘 모르는 우리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차 대신이 찾는데 난 모르오 하고 엉덩이를 툭 털고 갈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백사장의 말 주변의 왕가래는 그만 기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백사장은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새치혀를 부드럽게 놀리었다. 형님, 문제는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님께서 겉만 보시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속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동생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 분이라도 제가 형님 편에 안 선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주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장계석이 아니라 장계석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형님, 형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아직도 다 못 갚았는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말투였다. 왕가렐도 한껏 누그러들었다. 왕가렐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백사장이 왕가렐의 어깨를 덥석 잡으며 하소연하였다. 형님,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차라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주십시오. 형님이 이렇게 저를 못 믿으시니 제가 억울하고 서로 못 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같이 성황당으로 갑시다. 성황당에 갈 것까지 아였나? 왕가래를 좋게 타일렀다. 백사장은 흥분한 듯 못내 고집을 부렸다. 형님, 우리는 신령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형제 연을 맺기로 맹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거기서 맹세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 형님도 마음 놓으실 테고 이 동생도 억울할 게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곁에서 보고 있던 혁사장이 끼어들었다. 멀지 않은데 가시죠. 형님이 안 가시면 저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사람은 낡았지만은 기세가 삼엄한 염라대전에 이르렀다. 염라대왕은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채 대전에 높직히 올라앉아 있었다. 월급불긋 화려하게 칠한 얼굴과 옷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백사장은 염라대왕과 좌우에 늘어선 수호신들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군인의 채통이야 깎이든 말든 털썩 바닥에 굴어앉았다. 높이 계시는 염라대왕님과 오가는 신령님들 모두 들어주십시오. 제 백아무개와 왕씨 형님은 여기에서 사귄 지 몇 해가 되었고 형제처럼 서로 숨기는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벼락마저 사지가 찢기고 끔찍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을 읊듯 간절하게 말을 마치고는 절을 했다. 됐네, 동생. 마음을 알았으니 이렇게 비겁하게 할 필요까지 없지. 왕가리리

0: 백 사장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만약 제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개봐도 못한 놈입니다. 혁 사장도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할 기세였다. 왕가래는 얼른 그를 막아나섰다. 두 사장의 행동에서 감명을 받은 왕가래는 정불범을 찾아갔다. 그는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나 25군 군장만 맡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불범은 곧장 귀영으로 돌아가 장계색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샌모는 왕가렐이 성정부 주석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을 실었고 같은 신문에 새 주석의 이름이 알리었다. 동시에 행정원장 왕조명의 이름으로 행정원 2356호 훈령을 발표했다. 국민정부 문관처 24년 4월 19일 제2075호 서한 4월 27일 국민정부령 귀두성 정부위원 겸 주석인 왕가렐이 사직서를 내고 군사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뜻을 간절히 전해왔다. 따라서 왕가렐의 귀조성 정부위원 겸 성정부 주석 지위를 해임한다. 그리고 오총실을 귀조성 정부위원으로 임명한다. 성정부 주석도 겸임하도록 한다. 정정부에서는 이 임명을 공포하고 위임장을 내리는 즉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오총신의 영대로 집행해야 한다. 며칠 동안 왕가렐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었다. 다행히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주임이 또 귀향해서 명령을 가지고 왔다. 정불범은 왕장군 이번에 행정일을 그만두고 군사주의에만 힘을 쏟게 되어 위원장께서 몹시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5군을 강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 부대를 정돈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앞으로 주황에서 직접 월급과 보급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왕가렐은 이제 재정 걱정은 좀 덜 수 있겠구나 싶어서 웃음집이 흔들거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빡빡한 조건이 따랐다. 왕가렐이 거느린 5개리어 15개 탄을 2개사 6개 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대로 되었나 점검한 뒤에 보급품과 월급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부대를 줄이라는 것은 총을 앞세워 출세를 한 왕가렐에게는 비길 데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살을 깎는 납품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부대를 한 대 모아야 재편성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설악은 왕가렐이 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두지 않았다. 벌써 한 달 남짓 월급이 밀려 관병들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왕가렐은 군부에서 정불범을 만났다. 부대를 재편성하기 전에 먼저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안 되겠냐며 머리를 조아리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었다. 왕가렐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부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1: 아, 군장님, 일이 났습니다. 군부가 포위됐습니다.
0: 왕가렐이 정색해서 꾸짖었다.
2: 어떤 소리? 공산군이 운남으로 간 지 언젠데 누가 우릴 포위한단 말이야?
1: 아니, 아닙니다. 공산군이 아닙니다.
2: 그럼 누군가? 응?
0: 왕가렐은 적잖게 놀랐다.
2: 조항군이란 말인가?
1: 아, 조항군도 아닙니다. 우리 편입니다.
2: 우리 편이라니?
1: 백사장의 부하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왕가렐은 낯빛이 하얗게 진리한다. 군벌군대에서 급여 문제로 말썽이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 번 들어왔지만 자기가 당하기는 처음이었다. 왕가렐이 어찌할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밖에서

0: 우렁우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왕군장 나오라! 왕군장 나오라! 정벌범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듯 마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왕군장,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요. 에? 왕가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노기가 치밀어 후닥닥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 개 영쯤 넉넉히 될 법한 병사들이 우르르 뜰에 몰려와 있었다. 병사들은 군장쯤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용감한 병사 몇이 곧장 앞으로 나오더니 마구 소리를 쳤다. 왕가리얼, 왜 우리 월급을 떼먹는 거요? 당신도 집에 처자식이지?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데 당신은 거기다 뭐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서북풍이나 마시면서 살라는 거요? 뭐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둔 거야? 외국인에게 빼돌렸겠지? 오가는 욕설 속에 웃음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다. 왕가래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참다 못해 외치었다. 너희들 어느 영 소속이야? 썩 꺼지지 못해! 평소 같으면 상관의 호통에 모두 얼이 빠져 쥐죽은 듯 조용했겠지만 지금은 소용이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 외치였다. 왕군장, 그렇게 사납게 놀 게 아니라 월급을 주면 될 거 아니요? 어? 그래, 월급을 내놓아라! 얼쏘! 사람들이 또 구함을 쳐댔다. 왕가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납게 소리를 쳤다. 너희들 어느 영이야? 영장 나오라고 해라! 뒤에서 군관 그림자 하나가 언뜻 하는 듯 싶더니 금세 좌치를 감추었다. 부관이 보다 못해서 왕가리한테 나직히 귀띔을 했다. 정조임이 나와서 몇 마디 거들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왕가리 생각에도 푹 쓸만한 방법인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 정벌범을 찾았다. 정벌범은 소파에 다리를 더 걸치고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편안히 앉아 있었다. 왕가리를 굽신거리며 말을 했다. 정조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정벌범이 실눈을 뜨고 웃으며 되물었다. 아, 이곳 사정이야 잘 아실 터이니 조항을 대표해서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정벌범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바깥에서 온 사람이 어찌 내부 일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가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속에서는 우울화가 치밀고 머리는 땀이 흘러 엉망이었다. 밖에서는 또 욕지거리가 난무하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1: 형제들은 이 왕가리를 따라 몇 년씩 싸운 사람들인데 내 절대 서운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형제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면은 일주일 안에 월급을 챙겨주겠습니다. 내 바지를 저당 잡혀서라도 여러분들 월급은 꼭 줄 겁니다.
0: 마지막 말은 힘이 넘치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었다. 덕분에 소동이 좀 가라앉았다. 부관이 그 틈을 타 큰 소리로 말했다.
1: 형제들, 군장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0: 병사들은 그제야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때에서야 정벌범이 느릿느릿 걸어나오며 왕가래를 보고 비웃었다.
2: 왕군장, 자기 부대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군장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에 양호성에 일해서 자리를 내놓았고 나중에 장선생께서 서안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0: 왕가렐은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안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왕가렐이 임기응변으로 한 걸음 물러선 방법에 지나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일로 그는 되려 더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 며칠 사이

0: 왕가래는 눈앞에 불을 끌 수 있게 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정벌범에게 애걸 복걸 매달리었다. 하지만 정벌범은 원칙대로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상황을 점검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백사장과 혁사장은 어디로 피했는지 찾을 길도 없었다. 빠져나올 곳이 없이 궁지에 몰렸지만은 방법이 없었다. 총명한 부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일주일이 되어가자 왕가래 부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월급을 달라며 벌떼처럼 몰려들 병사들에게 쫓겨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체면을 덜 구길 것 같았다. 왕가래는 정벌범을 따라 귀양으로 갔다. 장계석은 왕가래를 자기의 입으로 군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말을 하자 아쉽다는 뜻이 물었다.
1: 잘 생각해 보았나?
2: 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왕가래리 입을 뻘쭉대며 쓴 웃음을 지었다.
1: 자네한테는 참 안 된 일이네.
0: 장계석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1: 하지만 자네를 이대로 서운하게 보낼 수 없지. 내 곁에 와서 일을 하게나. 자네를 종장 참의로 임명하겠네. 육군대학에 들어가게. 내가 잘 말해서 시험은 그냥 건너뛸 수가 있게 해주지.
2: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0: 왕가렬이 말했다.
2: 위원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이참에 외국에 나가 시찰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1: 전국에도 가볼 곳이 많아. 국내에서 여기저기 좀 돌아보게.
0: 장계석이 딱 잘라 뒷자를 놓자 왕가래는 더 앉아있어 보았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2: 아, 위원장님, 군장 자리를 언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
1: 서두를 것도 없네. 천천히 하게.
0: 장계석은 아주 느긋하게 대꾸를 하였다. 하지만 뒤미쳐 천장을 쳐다보면서 누나를 굴리더니 말을 이었다.
1: 장항량이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내일 무안으로 돌아가는데 자네도 함께 떠나지.
0: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왕가렐의 벼슬살이 역사가 이렇게 끝났다.

장편소설 대장정 4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너입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대련조선족문학회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회장단과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가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련조선족문학회에 소속된 48명의 회원들은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고 그들의 작품은 재외동포문학상, 기림문화상 등 여러가지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련 지역에서 아름다운 문학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시간에 나누어 대련조선족문학회 회원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리향옥 씨의 수필 집행이 인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행이 인생 리향옥.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다. 엄동소라는 1월 엄마의 유방암 소식을 접하며 길어 보이던 한 해가 짧아져 버렸다.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질 무렵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엄마 수술 소식을 전화로 전해듣고 나는 급히 고향에 돌아갔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1월 어느 날 아침, 본조스럽게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발을 삐끗해버렸다. 그날도 평소와 별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아들애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17분에 들어설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급히 뛰어내렸다. 한 발자국씩 떼어지던 왼쪽 발이 휘청하더니 계단 두 개를 건너뛰며 저도 모르게 45도 각도로 접질러져 버렸다. 발목부터 머리까지 통증이 느껴지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나는 벽을 짚으며 가까이에 있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발목을 둥그렇게 움직여보니 그나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쩔뚝거리며 전철을 타고 출근을 견지했다. 주저하는 사이에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발걸음은 아픔을 극복하고 있었다. 끊어질 듯한 통증에 움직일 수가 없어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 귀퉁이에서 몇 년째 먼지만 먹고 있던 나무 지팽이를 가져다 주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등산할 때 장만했던 지팽이였다. 나무 지팽이는 손목만하게 굵었고 손잡이는 반원형 모양이었다. 젊었을 때 살짝 발을 접질러도 인차 나아지던지라 며칠이 지나면 완쾌될 줄로 여겼다. 내 착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걷기만 하면 발목 부위의 아픔이 선명해졌다. 왼쪽 발을 쓰지 못하고 지팽이에 의지하자 오른쪽 발과 손목에 무리가 가서 또 다른 육체적 불편감이 느껴졌다. 주말에 병원에 들르니 의사는 인대 손상이 심한지라 한 달 내지 100일이 지나야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낮에는 약을 붙인 상태로 노트북으로 일하고 밤에는 따뜻한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나는 엄마, 넷째 이모와 함께 무거운 캐리어 두 개나 끌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배는 검푸른 바다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바다는 햇빛을 머금어 행복의 물결이 넘칠거렸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나는 남녀들이 물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찬란하게 빛나던 바다에서 갑자기 상어가 우리 쪽을 향해 속도를 내어 헤엄쳐왔다. 상어의 이빨에 물린 왼쪽 어깨 축지로 진통이 느껴지며 허우적거렸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나나 싶어진 순간 낯선 남자가 지팽이를 휘두르며 구해주었다. 화들짝 놀라 깨어나 보니 핸드폰은 새벽 3시 10분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다. 꿈 내용이 너무나 절실히 느껴져 인터넷에서 해몽을 검색해보았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외부 은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근본적인 위험 없이 안정되는 긍정적 꿈으로 잠재의식에서 위기 대응에 대한 안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위기는 잠시 결국 안정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청량한 새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저도 모르게 쪽잠이 들었다. 섬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겨우 항구에 도착하니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절망에 빠질 무렵 엄마는 나를 불렀다. 엄마가 보관했으니 이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초만원인 버스에 오르자 기사는 낯선 여자와 한자리에 앉으라고 했고 자리에는 나무 지팽이가 놓여져 있었다. 애간장이 타 눈을 떠보니 5시 20분이었다. 그 해에 겪은 방황의 길을 회고해보았다. 엄마의 항암 치료와 수술 때문에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는 간호 휴가를 3번 받고 고향에 돌아갔다. 매번마다 일주일 정도 신청할 휴가를 위해 미리 일을 앞당겨 마쳐야 했고 회사에 복귀한 후에는 그간 미뤄진 업무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엄마가 고향에서 다달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할 때마다 넷째 이모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엄마한테 병문안을 다녀가셨다. 5월 말 수술실 앞에서 이모, 큰어머니와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고 암세포를 깨끗하게 떼어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이모는 눈곱을 찍었다. 이모가 엄마 옆에 있다는 것이 외지에서 사는 나한테는 큰 정신적 의지가 된 것 같았다. 꿈속의 캐리어는 내 어깨에 놓여진 가족과 직장이 가져다준 책임감이었다. 엄마의 암도 나의 삐진 발도 아마도 자신의 건강과 삶을 아껴라는 징조인 듯 싶다. 집집마다 곤란할 일이 있는 법. 아무리 속상한 사연이 있어도 자신을 즐겁게 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몸에 쌓인 정신적 짐이 쌓이고 쌓여 알갱이가 되어 암으로 되었다.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 당황함, 무기력, 섭섭함을 바라보며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위기와 통제불능의 불안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의 지탱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나의 지팽이였던 엄마가 아프자 나는 엄마의 지팽이가 되었다. 고향에서 병원 간호에 지쳐버린 나에게 저녁 먹으러 오라던 초중 동창은 말없이 소고기 꼬치와 반찬을 챙겨주었다. 쓰러지기 직전인 나한테 그녀는 지팽이 기능을 톡톡히 해주었다. 보잘것없던 지팽이는 이번에 나의 삐졌던 발목에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재택근무하는 동안 도움의 손길과 관심의 빛을 보냈던 동료의 무언의 고무 격려는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지팽이 인생은 치열한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삶 속의 등대를 닮았다. 45대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나는 때로는 누군가의 지팽이에 기대어 힘을 얻었고 나는 가끔 누군가의 지팽이 역할을 빛내며 살아가고 있었다.

작자는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는 자신이 엄마의 의지로 되는 집행이 같은 존재이고 자신이 발을 삐졌을 때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기댈 수 있는 집행이가 되어 든든했다면서 치료란 인생길에서 앞으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 최범수 씨의 수필, 새롭게 들려오는 인생 멜로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새롭게 들려오는 인생 멜로디, 최범수. 나는 가끔씩 바다를 산책한다. 천천히 걸으면서 시야를 넓혀 멀리에서 떠다니는 고깃배와 화물선들을 주시해 본다. 이렇게 가슴이 뻥 뚫어지도록 아득한 수평선을 훑고 나면 나의 주위에서 굴러다니던 자질구레한 잡념들이 가뭇없이 사라진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삼복철의 바닷가는 붐비는 인파로 실로 가관이다. 어린아이들로부터 팔순에 가까운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수영복을 떨쳐입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한다.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웃고 떠들어대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도록 시원함을 만끽한다. 너나 없이 한참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나면 기슬게 올라와 조약돌 죽기를 즐긴다. 어느새 나도 조약돌을 주우며 그 행렬에 낀다. 함초롬하게 바닷물에 젖은 조약돌들은 찬란한 뙤약볕을 받아 유난히 반짝인다. 달걀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유백색의 조약돌, 꽁알처럼 연한 회백색을 띤 조약돌이 있는가 하면 메추리알처럼 둥글면서도 여러가지 무늬를 띤 채색돌들도 있어 참으로 희한하다. 타지에서 유람온 이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열심히 골라 가방 속에 챙겨넣기도 한다. 늘 보는 조약돌이건만 오늘은 조약돌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레 달라지고 있다. 그저 조약돌이 이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쩌면 이토록 이쁘게 만들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기야 큰 바위가 수천 년의 풍화작용에 의해 쪼개어져 생긴 보잘것없이 작은 조약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당길 정도로 이뻐졌을까. 이것은 정녕 돌멩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끊임없이 돌멩이를 밀어준 파도의 걸작이었을 것이다. 조약돌을 몇십 번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왔지만 그 속에 담겨진 리치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조약돌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의 뒤에는 인내성으로 밀어준 바다는 노력이 있었구나. 조약돌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났다. 내가 조약돌로 되었다면 그것은 아마 아버지의 자상하고 따뜻한 교육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제 한번 큰 소리치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차근차근 돌 있게 달려주시는 그 모습은 잔잔한 파도를 닮은 것 같다. 내가 소학교 시절에 아버지는 말은 아하기 다르고 오하기 다르니 애들과 목청 돋구어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좋은 친구들과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달려주셨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나에게 엄마다운 포근한 사랑과 아버지다운 깊은 관심을 주었다. 나는 초중에 입학한 후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현성에 가서 하숙을 잡고 공부했다. 토요일이면 먼 길을 걸어 집에 왔다가 월요일 새벽에 길을 떠나 등교하곤 했다. 나는 체구가 왜소한 편이어서 학교의 노동과 각종 활동이 모두 힘겨웠다. 아버지는 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더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남들이 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면서 힘있게 등을 밀어주었다. 내가 교포니를 잡고 처음 교단에 오른 날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놓고 몹시 기뻐하시며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교원은 학생들을 상대해 글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아야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큰 배가 넓고 깊은 바다로 막힘없이 항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닷물이 떠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곧 가라앉게 된다. 나는 아버지 그 가르침으로 장장 40년을 교육사업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 나의 노년 생활은 점점 더 익어갔다. 새도 날아가다 앉고 싶은 나무가 있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의 취미를 찾아 문구 활동과 문학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만년의 노년 생활을 다채롭게 꾸며가고 있다. 쉼없이 철썩이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나를 밀어준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엮어보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잡으니 바다의 파도 소리가 새롭게 들려왔다. 아, 인생의 멜로디요. 네, 작자는 그래서 자신을 파도에 밀리고 깎이어 생겨난 조약돌, 아버지의 사랑을 고운 조약돌을 만들고죠. 수없이 부딪히면서 갈고 닦아준 파도에 비유하면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밝은 앞날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해 김홍화 씨의 수필 효도라는 이름으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김홍화. 나는 줄곧 스스로를 효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엄마에게 많은 것을 사드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산산히 부서졌다. 깨닫고 보니 나는 효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효도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괴롭히기까지 했던 것이다. 하루는 도시에 사는 친정오빠가 시골에 계시는 엄마를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하자고 해서 내가 엄마를 모시고 올라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마중 나온 오빠는 우리를 멋진 음식점으로 데려갔고 오랜만에 큰집 사촌 오빠까지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뒤 사촌 오빠가 우리를 근처에 있는 큰 집으로 안내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한국에 가 있어서 집이 비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히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려다가 화장실에 세워져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플라스틱 쓰레받기는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고 빗자루는 여기저기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다. 이런 걸 어떻게 쓰셨지? 쓰레기통에 버려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텐데. 속으로 의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고 나보다 더 아끼시네 라며 감탄을 쏟아내셨다. 내가 근처 마트에 가서 새 것을 사오겠다고 하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노인들은 손때 묻은 게 더 편하단다 라고 말렸다. 그래도 나는 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트 출구에서 근처에 사는 사촌오빠와 마주쳤다. 사촌오빠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보며 그건 왜 샀어? 하고 물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사촌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얼른 가서 반품하고 와. 마음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나는 하는 수 없이

마트로 돌아가 반품을 하고 나왔다.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사촌 오빠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부모님이 살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물건을 쓰는 상황이라면 새 것을 반가워하겠지만 예전에 힘들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새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셔. 익숙한 걸 써야 마음이 더 편한 거지. 부모님들은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아. 그 습관을 바꾸려다가 부모님이 안 변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아. 사촌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엄마의 습관을 존중하기는커녕 내 방식에 따른 것을 강요해왔다.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색바랜 행주와 수건을 새 것으로 바꿔놓곤 했고 오래된 도마는 세균이 생겼다며 버리고 새 것으로 사들였다. 그때마다 엄마는 아직 쓸만한데 왜 버리니? 라며 아까워하셨지만 나는 엄마의 마음을 꼬물만치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 엄마 집에 가보면 내가 꺼내놓았던 새 것들은 사용한 흔적이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엄마는 내가 떠난 후 새 것을 치우고 예전 것을 다시 쓰시다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새 것을 꺼내놓으셨던 것이다. 언젠가 예고 없이 엄마 집에 들렸다가 발견하고 엄마를 나무라며 새 것을 쓰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엄마의 절약 습관은 정말 바뀌지 않았다. 엄마는 발 뒤꿈치가 자주 갈라져서 양말 뒤꿈치가 금방 닳아버렸다. 게다가 매일 운동한다며 많이 걸으시니 양말은 더구나 빨리 구멍이 났다. 엄마는 얼마 신지 못한 양말을 버리기 아까워 항상 기워 신으셨고 외출할 때만 새 양말을 꺼내 신으셨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같은 양말을 한꺼번에 20컬레나 사다 드렸다. 한쪽이 구멍나면 멀쩡한 한쪽을 새 것과 짝을 맞춰 신을 수 있도록 말이다. 양말을 다시는 기워 신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미 꿰놓은 양말은 모두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구멍난 양말은 텃밭에서 일할 때나 운동할 때 신으면 되지 않냐며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 엄마가 꼼꼼하게 기워놓은 흔적을 보니 차마 버릴 수 없어 이제 구멍나면 버린다는 약속을 받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다른 집에 들릴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고 계속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학부모가 주방 뒷창문으로 엄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와 부르셨단다. 선생님, 우리 오늘 아침에 소스 단지떡을 했어요. 빨리 들어와서 맛 좀 보세요. 엄마는 난생 처음 듣는 소스 단지떡에 호기심이 생겼지만 발에 신고 있던 기운 양말이 떠올라 사용하셨단다. 그러나 학부모가 귀한 떡이라며 꼭 드셔보라고 팔을 잡아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셨단다. 방문을 여는 순간 뜻밖에도 안에는 이미 학부모가 여러 명 있었고 모두 엄마를 반갑게 맞이했단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오히려 더 조마조마해졌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신을 벗고 방에 올라가며 어떻게 하면 기운 양말을 감출 수 있을지 고민하셨단다. 결국 무릎을 꼭 모으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앉아 겨우 양말 뒤축을 감췄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소소 단지떡이 무슨 맛인지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단다. 그 일을 들려주며 엄마는 다시 양말을 기워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절약하는 오래된 습관은 쉽게 떨쳐내지 못하셨다. 엄마는 식사를 마치고 입가를 닦을 때에도 휴지를 반으로 잘라 쓰셨고 필요에 따라 더 작게 떼어 쓰기도 했다. 하여 내가 휴지를 마구 뽑았으면 엄마는 불편한 기색으로 반만 써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옷, 신발, 일용품, 가전제품까지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은 무조건 엄마한테 사드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을 함부로 쓴다며 돈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이 소중하다. 돈을 쓸 때는 꼭 세 번 생각하고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나 나는 새 것, 효도라고 굳게 믿어오면서 정작 엄마의 말씀은 귀담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촌 오빠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부모님의 습관을 존중하는 것이 값지고 좋은 물건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자책하게 됐다.

그동안 효도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어리둥절해 물으셨다. 왜 이래? 갑자기 왜? 내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사촌 오빠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참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는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효도는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편애하시는지 헤아리는 것임을.

네, 작자는 그래서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엄마의 속마음을 모르고 세금만 추구하면서 엄마한테 새 물건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효도는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편애하시는가를 헤아리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자꽃 김일량. 7월의 저녁 햇살이 신비한 느낌으로 폭염에 시들어진 하루의 피곤한 주름살을 곱게 피워주고 있는 기분 상쾌한 시간. 감농꾼 자취가 금방 사라진 듯한 싱싱하게 살찐 감자밭에 나비 같은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감자뿌리에서 감자알이 크며 땅을 간지럽히는 그 신기한 소리를 듣고 있다. 노란 꽃살은 감자꽃의 깜찍한 혀끝일까? 여름바람의 이야기랑 여름밤 별 이야기랑 소곤소곤 감자알 동네에 들려준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은근한 믿음과 사랑을 묻어두고 하얗게 피어나는 감자꽃은 장미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자신있게 행복해.

항아리 한영남. 달빛이 사락사락 내리도록 항아리는 속을 비워돈다. 별빛마저 놀러왔다 잠들고 이윽고 삼태성이 돌아앉으면 긴 어둠을 가득 안고 새벽을 기다리는 항아리. 아침 새소리가 깃들면 눈을 부비며 해맞이를 준비하는 항아리. 더 노른 이야기를 위해 비워두어서 항아리이고 더 많은 이야기가 넘쳐서 항아리이다. 때로 항아리에서는 머리 숙은 하얀 할머니가 된장 묻은 손으로 걸어 나오신다.

엄마 주향수. 새끼들이 매달려 칭얼대는 사이, 부엌에 쪼그려 불 지피고 밥 짓는 사이, 땅에 엎드려 호미질하는 사이, 꽃잎 같던 여자는 사라졌다. 개구리가 토해낸 젖은 대기의

했던 몸. 왜소한 몸에 비해 자꾸 커지던 손마디. 그 사이에 흙에 생명이 흘렀고 풀벌레의 울음이 차올랐다. 이제 당신의 살이 닿았던 모든 기억은 허공 속에 흩어져 희미해지고 당신은 숨가쁜 생 다 토해내고 마른 상처로만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순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를 노래한 가요. 최군 작사 박동호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가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우정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 겁니다.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더 힘을 냅니다. 정선화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를 전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0: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과기를 사시면 열다섯 과기를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과기를 사시면 네 과기를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0: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로인절 계기로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설명드리는 제품 자체는 기본상 노인성 질병 가운데 부당한 부위의 부당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노인절 우대활동은 비교적 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으로서 중코위원회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가 쌈부호이라 하기도 하면 아주 놀랄 정도로서 국가발전교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쌈부호이라 하기도 하면 아주 국가 그 중약연구 그 중심 이런 쌈부호에서 연구해낸 특별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이번 우대활동은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이것도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1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에 따라가고 세신이라는 지금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0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입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 그 외에 명서방은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좌우. 천희 박사는 이제 우대정착을 하면 200원 좌우. 그리고 세신이라는 한 각에 역시 260원이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는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제때 이용하신다면 기회가 되고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501-7766에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희 박사 어선이 1년 8달 썼습니다. 선생님.
1: 자, 1년 8달이면 너무 네, 우수한 효과를 거뒀을 겁니다.
2: 강의하셔서 거서에 얼매해져서 이학원에서만 너네들 산통제 받았다. 아니, 무슨 이런 이학원 무슨 죽기 전에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냈습니다.
1: 예. 예. 선택 잘 됐습니다.
2: 이야기에 용 좋습니다. 선생님. 예. 강의가 예, 딱 맞습니다.
1: 예.
2: 예. 오, 한 봉지 먹으면 벌써 만 벌을 먹는, 만 벌을 걸는 것이 그
1: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지 않. 예,
2: 예,
1: 그렇죠.
2: 그, 맥이 난다 말입니다. 통 먹으면 벌써.
1: 그렇죠.
2: 먹기도 없고 부작용 없고 약간 그래서 베베라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무슨 약 내자.
1: 그렇죠.
2: 속이 편안합니다, 선생님.
1: 예, 부담이 없죠. 예, 예.
2: 예, 안 부담은 몸이 아무런 무슨 부사결한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 맥이 나고, 예, 속이 편안하고, 예, 영 불편했습니다. 그냥 불편하지, 뭐지. 어디, 어떻게 불편해? 그래서 붓는 데서는 밖에 소화해야 되고, 예. 어떤 데는 또 밥이 또 땅땅한 거, 약간 땅땅하게.
0: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세시비로는 우리 두 부부 다 같이 이거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저는 이게 소화 안 돼서, 예,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이 세심이로 먹은 다음부터, 예, 식후물이 올라온 게 올라오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맹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3: 그냥 이게 다리 아프고, 다리 그, 저리고 해서, 예, 그, 걷기 힘들었는데, 예, 아, 이 약 먹는다고 관절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
1: 콩팥이 좋아지니까 관절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예. 그래, 예, 아무리 먹어도.
1: 신주 고림.
3: 예. 예, 다리 아픈 줄 지금 모른다 지금.
1: 그럼요.
3: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예, 이게 전립선 비절해서 예, 소변 보고 여기 힘들어서 야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걔도 예, 어제 거기서 효과 못 봤는데 이 세심이를 쓴 다음부터 예, 영 소변이 이제만 영 시원히 잘 나가니까 예, 영 살 것 같단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요. 우리 둘 다 이게 세심으로 쓰고 효과를 봐서 예. 또 약간

0: 밥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늘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럽니다.
1: 최신이라는 이게 불패 위치에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입니다. 선택이 아주 준확하게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콤파츠 5장을 관리한다. 콤파츠 심장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모든 장기가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로 되는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여기 약재가 또 좋지 않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관리하는 젤이란 뜻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기혈 보충을 해주면서 콤파츠 양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해주는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녹혈증 이 제품 자체는 사슴이 필요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빠릅니다. 혹시 사슴이 필요되어 있으니까 녹경 그것과 맞먹지 않겠는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화하면서 빨리 흡수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콤파츠 양을 돋아주게 돼 있고 여러모로서 콤파츠 좋아지니까 허리다리가 시끌고 관절통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까지 다 해결받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노권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노권 이 성분은 다른 데서 없는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두 가지 성분 간의 녹혈증하고 전노권이 들어갔는데 이 전노권은 너무 우수한 성분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불패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콤파츠 든든해야 됩니다. 부선종 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32가지 중약재가 보통 약재 가운데서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간 이런 제품은 아주 드문데 여기에 32가지 중약재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종합으로 불편한 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속옷을 속내복 입고 밤에 잘 때 심지어는 덧가마 신고 잔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조혈 공능이 떨어지는가 하면 하나는 서의적으로 말하면 순환장애입니다.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지니까 발끝까지 갔다가 돌아서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때는 발끝, 손끝이 신경말초 부분이 절연하고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콤팥공동의 약화로 인해가지고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중에서는 음과 양이 음양이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다 말하게 되어 있는 게 찬 것과 더운 게 이게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모로 서의학적으로 중의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통틀어 말하게 되면 정상 순환 장애가 풀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차가워지고 부분적으로 너무 뜨거워지거나 이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 해결해서는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염보글지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골고루 더워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세심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심장이 되게 나쁜 사람입니다. 지네 숨이 차고 그것도 놀라고 숨이 올라요. 숨이 나면 자꾸 한숨하고 자꾸 긴 숨만 나가고 그래갖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계속 가슴이 여기서 부들부들합니다. 심장이 지네. 그래가지고 무슨 자꾸 따져온 그리 나는데 화 자꾸 나지 신경질나고 뒤져지지 못하겠더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죽고서 일어나 안 잡았다 누워봤다 그래서 진짜 불 그런가 하면 지네 막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최신이로 쓰고서니 이런 생각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좀.
1: 그렇죠.
3: 그래 그러면 거의 또 위가 나빠갖고 예 소화되어서 밥만 먹고 맨날 죽어 먹고 살았습니다. 죽만 먹을
1: 죽만 먹으면 아이 영양이 모자랐어 일단 됩니다. 예예.
3: 예. 예, 죽만 먹을 내게 없어 지나가서 누굴 자리밖에 찾았습니다.
1: 수분의 70 그 영양 성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
3: 예 그래 이제 지금 예 정말 소화가 잘게 밥을 잘 먹으니 아이 내게 얼마나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3: 지금.
1: 예.
3: 예. 그래 예, 기억력도 없어서 무슨 물건이랑 갖다 놓으라 어떻게 뒀던 줄도 모르고 그냥 책이랑 적어놓고 알았습니다.
1: 아,
3: 그래서 예,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런 점 다 없습니다.
1: 바로 여기 설명이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예.
3: 예, 잠도 못 자더니 잠도 잘 자지.
1: 예.
3: 또 그리고 감기 자꾸 걸려 다수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3: 감기도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1: 면역력 저하를 말합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여덟 개는 예, 추워봤다, 더워봤다. 어, 이것도 영 방법에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도
1: 그렇죠.
3: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예, 어느 때 살아서는 게 없습니다. 약순나부터
1: 그렇죠.
3: 그, 예, 그래 콩팥집에서 자변 자수 닦고 그저 뼈가 아파 그러고 그랬는데 이 약심에서부터는 이렇게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서 이제 활동이 내릴 것입니까?
1: 지금 그렇게 초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예, 예.
3: 예, 예. 정말 약은 좋습니다. 그래서는
1: 예.
3: 값도 오른다 하니까 예. 저 이번에 열값도 짤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수요량이 시장의 수요량이 아주 높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32가지 중약제, 전녹건, 그리고 녹결정 이렇게 우수한 성분은 아주 드문 이런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콩팥의 양을 돋아주면서 정신이 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가면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가 룬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 잘 통해야만 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좋은 혈액이 제때 잘 보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밝게 해주는 또 성분이 토사자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구기자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눈을 밝게 해주는 토사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빠릅니다. 효과가. 그리고 여기에 구기자라는 이런 성분 자체가 처방에 들어갔을 때는 빨리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저실자라는 성분도 간을 도와주면서 콩팥을 도와주면서 가산 쓰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리 지금 진액이 제대로 보충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감각으로 느낀다면 눈이 너무 깔깔해지거나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피부 너무 건조했었던 분들은 우리 막말로 하게 되면 비누가 떨어진다 인연은 비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피부가 거친 피부가 많이 부실부실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진액을 보충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눈, 폐에 했습니다. 폐에 진액을 다 보충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호흡기통의 문제를 제때 해결해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동이라 성분 자체가 많이 세포가 말라드는 거 칭호성진 해소는 역할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희 남편이 그래서 시시콜콜 그래서 생생병 달고 사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5: 매일 띠띠 예. 해서 계속 감기를 달고 살고 감기 걸리기만 하면 기침 그래서 끝없이 하고 예. 또 기침하면 가래가 자꾸 끓어올라오고 그리고 위도 안 좋습니다. 위궤양이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아프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초림 꼴꼴하고 예. 그래놓을까 그래서 1년 40일 감기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1: 어. 예.
5: 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 세심히 1호를 좀.
1: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 분한테는.
5: 예, 이 로인들이 정말 매일 피부하고 신체를 올릴, 소질을 올리는데.
1: 소질을 올리는데 빠릅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감기를 1년 40일 하시던 분 지금 감기도 적게 하고.
1: 예.
5: 감기 걸리기 NDI 맞으면 그것도 못 봤습니다.
1: 아, 감기 댄디 맞는다는 거는 그게 이미 감기 아닙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거.
5: 예. 예. 그래서 그도 감기 기침이 끌어올라고 그래서 정말 고생했는데 지금은 예, 감기로 적게 걸리고 걸릴 수는 없다니까.
1: 그렇죠.
5: 사람이 예. 감기는 걸리는데 감기를 걸리면 계속 한 일주일, 열흘 예. 이렇게 되면 계속 예, 붓이 나고 댄디를 안 맞고 지금 약.
1: 일주일 잡으면 정상입니다. 예, 예.
5: 예, 확실히. 이 신체 소질이 어리고 매일이 필요한데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5: 예, 그리고 이 위가 소화해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속속 찌르는 것 같고 식후물이 계속 올라오고 계속 푸림 꿀꿀하고 직자로 그도 예. 저도 한 양반, 많이 잡은 것도 한 양반.
1: 너무 작습니다. 예, 예. 예.
5: 너무 허약하지 않다.
1: 예.
5: 근데 지금 밥 맛이 돌아서고 이 위 자꾸 속속 찌르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푸림 하던 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여기 소화를 네.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지황계라든지
5: 예. 예, 식사를 예, 옛날보다 거의 정말 고부리 하다시피 두 양 넘어졌으니까 거기서 또 맥이 오고
1: 예.
5: 청소도 많이 도와주고 조금 지나 활동도 하고 참 시신이로가 이런 감사합니다. 난 정말
1: 시신이로가 좋은 제품입니다.
5: 예,
1: 예.
5: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도와주고 있을 때 계속 따서 예. 이분은 당복해가도 계속 이 신체를 많이 쳤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예,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네.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간이 듣지 네. 마시고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지아병원이 10년 동안이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고 이제 이야기한 세신 1호하고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두 가지 제품은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세신이로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세신이로 쓰고서 예, 이 허리 아픈 게 허리용 세게 아팠습니다. 지네 이 곰팡이 나빠가도 혈압이 막 올라가지, 막 내리 다리 막 내리저리지. 아 그러면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발바닥에 용 두꺼운 거 하면 들어가서 이런 감각도 있고요. 이 무릎이도 막 시려든 용 아파서 그 세신이로 쓰고서 예, 지금 많이 낫습니다 이전보다. 검사적으로
1: 그렇죠.
6: 많이 나가고
1: 예, 예.
6: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내 시화상으로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금 값이 오른 것 같아서
1: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다고 말이에요. 나왔는데 초보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예 예.
6: 어, 그렇죠.
1: 예.
6: 그래서 내 오늘에 참여하라고 내 열광사로 선생님께 내 전화드립니다.
1: 이 시신이로는 불폐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제품이니까 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예.
6: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에 대해서는 기본으로서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특히 지금 이름 그대로 곰팥쥐 허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곰팥쥐는 단순 곰팥쥐에서만 끝나는 곰팥 자체가 뭐 실제적으로서 직접 걸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컴파치 골격을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그 위에 계속 소리가 나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0: 근데 특히 여기 우수한 성분 자체가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소화계통 때문에 힘든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소화계통의 문제는 여기에 다 맡기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닭근 초바이수 이런 닭근 백술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지황계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복령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 공동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점점 밥량이 줄어들고 죽만 먹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 실조가 생기면서 맥이 떨어지고 그러기 싶어 그러는 경계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올림이는 내림이는 경계로 올림이니까 즉 이거 드시게 되면 밥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안 드시기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눈이 밝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세신1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 산부에서 중점 과학 연구 항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 자연과학 제이띵펑으로 불리는 중코웬의 연구 항목에 속하면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고기술산업 항목의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허계획에 속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CAMP 발견을 해내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게 되어 있으니까 주약에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 주면서 22년 6월에 미국에서 화성턴에서 심장 뇌혈관 전문 그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서 특수한 해결을 받은 73세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누에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깜짝 못하던 사람을 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일거세울 제품이 나오라 했는데 바로 중국의 전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두 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시작해서는 다리에 벌레가 끼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팟들팟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분을 세운 제품이 바로 전희 박사 CAMP 이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네. 이 제품은 특수한 제품이니까 견제하면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지역과 동북아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저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왕가리리 대청을 나가자 정불범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귀조를 통일하셨습니다. 장계석도 뿌듯하게 대꾸를 했다. 돈 좋아하고 벼슬 자리에 목매는 사람이 있는 한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번에는 본전도 얼마 안 들었습니다. 다 합해도 7, 8만 원쯤 썼을까요? 정불범도 만족스레 웃었다. 이 불행한 소식은 금세 만숙분의 귀에 들어갔다. 그네는 가슴이 터지고 우장에 찢기는 것만 같았다. 만숙분은 그동안 갈고 닦은 수완을 모두 발휘하여 손식간에 단장 10여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장계석이 왕장군을 좀 말려줬으면 하는 편지를 쓰게 한 뒤에 서명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장계석에게 그 편지를 붙일 때쯤 왕가래는 벌써 무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그날 경비 사령에서 해임된 왕천석이 만숙분을 찾아와 수수께끼를 불어주었다. 정불범이 처음 금서에 왔을 때 진작 백사장과 혁사장을 구워 삶아놓았던 것이다. 백사장은 5만 원에 혁사장은 3만 원에 장계석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군부를 포위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도 다 두 사장의 꿈인 일이었다. 일이 잘 풀리자 장계석은 보답으로 두 사람을 주황군 102사사와 103사사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만숙부는 내막을 알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았다. 그녀는 한에 사무쳐 소리를 지었다. 너희들이 내 조춧돌을 뽑아버렸으니 나도 너희 조춧돌을 뽑아버릴 것이야.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놈들 벼슬에 아주 미쳐버렸어. 내가 네 놈들 판장들을 다 빼갈 테니까 그놈의 사장 어디에 잘 해먹나 두고 보자. 에이씨. 만숙부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었다. 이튿날 저녁 그는 신복 턴장 몇 사람을 집으로 불러 연회를 열었다. 어떻게 왔는지 광서 계계 군벌 특사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만숙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장계석이 저지른 나쁜 짓을 하나하나 꼽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왕가렐이 사임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까지 쏟았다. 그녀는 하인들로 대접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거기에 술을 골딱 부었다. 그러더니 당모가지를 쳐서 핏방울을 대접에 떨구었다.
1: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장계석을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군대를 장계석이 한 입에 삼키려고 하지만은 헛꿈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데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광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은 이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십시다.
0: 만숙부는 눈물이 글썽해서 닭피술을 꿀꺽꿀꺽 들이키었다. 다른 사람들도 차르로 술을 받아서 마시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얘기도 나누고 욕도 퍼붓고 울기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간다. 만숙분이 사람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신문 배달부가 귀주 일보를 가져왔다. 공산당군 주덕 모태동 부대는 이미 서부로 도망, 귀주에는 이제 전쟁이 사라짐이라는 기사가 전몰이에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아쉽게도 하자진에게 불행이 잇따른다. 해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중상을 입는다. 그 일은 모태똥의 마음속에 분노의 물결을 일으킨다. 적군이 수십만 명 증가되더라도 홍군의 북진을 막을 수 없다고 공언한다. 홍군 1군단이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장계석이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홍군 주력부대와 주왕종대는 서남쪽으로 해수, 광순, 자운을 잇따라 빼앗으며 북반강을 넘어 운남으로 전진했다. 홍군은 귀양을 지원하러 가는 운남 군대와는 서로 등을 지고 나아가고 있었다. 귀양을 거짓으로 공격한 목적이 바로 운남 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운남 군대를 끌어내기만 하면 승리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적들은 이 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홍군은 장계석의 도벌군 수십만을 멀리 뿌리치는 데 성공을 했다. 부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사기가 올랐다. 행구라는 대우 사이에서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귀양에서 운남으로 가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이었다. 계림 풍격의 작고 낮은 산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었다. 산세는 갈수록 높고 가파로웠다. 이날 대구는 반연에 들어섰다. 이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운남성 들머리였다. 동필무가 거느린 간부 휴양연은 어느 한 자그만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특별한 거라고는 없지만은 저장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었다. 아직 저녁해가 산에 걸린 채라 노을이 호언했다. 몇몇은 묵을 곳을 마련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구박 밭무리에 앉아 위장을 벗고는 숨을 돌리고 있었다. 홍군은 늘 행군하는 동안 위장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기가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통에 아주 위험하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풀이나 나무가지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노새와 짐도 적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꾸민 후 행군을 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가자 더는 별일이 없겠지 하고 너도나도 마음을 놓았다. 휴양년의 연장 후정과 지도원 리앵도 젊은이 몇이 동필모를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귀주에서 벌써 두 번이나 저장이라는 마을에 들렸지만은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봤다며 쑥덕거리었다. 양장이나 우장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양이나 소가 얼마쯤 있기는 했다. 하지만 후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왜죠? 동어르신, 어르신은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0: 동필무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조사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 저장, 우장, 후장은 모두 장날을 이루는 걸세. 열두 띠로 마을 이름을 단 거라고. 그러니까 후장이라고 해서 원숭이가 많은 건 아니지.
1: 그럼 남판동이라는 곳은요? 우리 부대가 포로를 많이 사로잡아 쏘는데 몇 번 가봤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0: 리앵도가 웃으며 또 물었다. 마침 전에 내가 그곳 백성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지. 안 그러시면 대답도 못할 뻔했군. 동필무가 웃으며 말했다. 라판등이란 길고 널찍한 의자를 말하는데 보미자라고도 하지. 일단 한 곳에 놓으면 해가 가도록 옮기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귀주 사람들대로 겨울이다고 하는 거지. 거리에서 여관을 몇 개 보았는데 죄다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 어? 사람들은 재미있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동필문은 때가 아직 이른 것을 보고 말하였다. 앵도 동지, 동지는 산 노래를 잘 부르는데 한 곡 뽑아보지, 어? 강사와 복군에 있을 때 마을 여자 아이들한테서 산노래를 많이 배운 데다가 가사를 재미있게 꾸며 부르는 재주가 남달라서 사람들은 모두 리앵도의 노래를 좋아했다. 곁에서 자꾸만 재촉을 하자 리앵도는 이마에 내려온 무리카를 훔치고는 일어섰다. 그는 손에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요, 10월이라 시원한 갈바람 불어오고 주황홍군은 장정이 바쁜데 달밤에 우도화를 건너 고피

0: 우리와 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겹게 들었던 노래야! 안 돼!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가사를 하나 꾸미면 더 재밌겠는데! 리앵도는 눈을 반짝이며 사람들을 휘둘러 보았다. 참, 바라는 것도 많네요. 잠깐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에헤요, 사물이라 귀주성이에 쳐들어가. 준이성을 두 번 공략하면서 왕가렐의 여덟 개의 판을 채워부시고 설악과 오기 위해 두 개 살을 무찔렀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치었다. 꿈이 멋고 소박한 노래였다. 가사도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달라고 막 외치려는데 리앵도가 눈을 깜빡이며 선수를 지었다. 우리 무대에 숨은 재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 그게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재주꾼도 있나? 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서 노래 소문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0: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다. 이행도가 생긋 웃으며 하자진을 가리켰다. 하자진 동지가 부르는 노래 아직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하자진은 작은 산비탈에 높지기 앉아있다가 그만 얼굴이 밝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얼른 고개를 숙이었다. 모처럼 리앵도의 노래를 들으며 한창 흥이 나는 참인데 뜻밖의 그 몹쓸 계집애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채 모자를 대충 눌러 쓰고 있었다. 낯빛은 흰 모란꽃 꽃잎처럼 파리하였다.
1: 좋습니다. 하자진 동지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0: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자진은 수줍어하며 손을 내저었다. 강서 산노래야 알지만은 남들 앞에서는 말수도 적은 사람이니 역내키질 않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일어섰다. 하자진이 막 에헤 하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동필무가 소를 들어 막았다. 우르릉거리는 비행기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보니 검고 큰 적기 한 대가 산 뒤쪽에서 낮게 날아왔다. 헌데 사람과 말이 모두 위장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때마침 약상자에 붙은 철판에 햇빛이 반짝거리었다. 동필모와 후적, 리앵도가 사람들에게 숨으라고 소리를 쳤지만 한 발이 늦었다. 사람들이 몇 걸음 달리기도 전에 비행기가 넓은 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 뚜루루루 뚜루루루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러더니 포탄 몇 개를 던지고는 돌아갔다. 교양연이 쉬던 자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조연이 사라진 담, 후정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동필무가 보이지 않았다. 포탄 하나가 그들이 쉬던 밭두렁 우쪽에 떨어진 것이다. 동필무는 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와 가슴만 드러낸 채 모자와 두 어깨까지 모두 흙투성으로 되버리었다. 후정은 사람들과 함께 얼른 달래가 동필무를 꺼냈다. 동필무가 흙을 탈탈 털면서 말했다. 이놈들이 날 산처럼 무드려고 드네. 에이치. 에이. 그때 리앵도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2: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어서요. 하자진 동지가 다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0: 동필무가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 어서 어서. 자, 저기 좀 가봐요. 빨리.
0: 사람들이 그 작은 산비탈로 달려갔다. 하자제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산비탈에 맥없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 감았던 흰 수건은 포탈이 터지면서 일으킨 바람에 날려갔는지 저만치에서 나 뒹굴고 있었다. 하자진은 머리, 가슴, 어깨 어디라 할 것 없이 피로 젖어 엉망이었다. 회색 군복은 여기저기 파편에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지었다. 모태동이 하자진을 돌보라고 보낸 호위병 오길청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2: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좋지요?
0: 호정과 리행도가 대충 살펴보니 다리만 멀쩡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가장 크게 다치었다. 하자진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몸이었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된 터인지라 이런 상처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우선 구급조치를 하여 목숨부터 구해놓고 봐야 한다. 동필모가 사람들을 다그쳤다.
1: 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수술이 나세요. 어? 날이 어두면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어서
0: 모두석에게 알려하지 않을까요? 우정이 물었다.
1: 물론 알려야지. 기병통신원을 보내세요.
0: 우정은 기병통신원을 불러 모태동에게 보내고는 들 것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리앵도와 오길청은 하자제를 들 것에 태우고 나는 듯이 마을로 들어갔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깃든 작은 행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황은희 가수가 부른 우리 행복 도둥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우레고향 연변, 그 중에서도 만무과원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내고향 만무과원 조화라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후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종이 문진부

0: 해서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할 때 중의 출신인데 40여 년이라는 중의, 서의, 조의 이런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1: 네.
0: 퇴직하기 전에는 조약의 영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는데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신교통, 하늘로신이 붙이라는데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소화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간염, 담낭염에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해서 환자들이 말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도 말죠.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박창호 주임이가 말이죠. 호흡계통 질병 치료를 잘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립스에 잡아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들이 이러한 말죠 계절에 잘 발생할까요? 우선 먼저 우리 호흡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날씨가 싸늘하게 되면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우리 중의학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말죠 원인을 갖다가 사기라고도 합니다. 시에 1년 사계절을 놓고 본다 할 때 풍한 서습조하 이러한 말죠 사기가 우리 인체에 말죠 영향을 주면서 일종의 말죠 병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날씨가 싸늘해지기 때문에 사실 말해서 우리 풍한 서습조에서 본다 할 때 한기에 한사가 말이죠. 인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계통에 말이죠. 영향을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가을이기 때문에 하나는 말이죠. 조사, 한사 이런 것이 결합해서 우리 연체에 영향을 주는데 조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의 말이죠. 진액을 말이죠. 손상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늘상 목이 말라 하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서 간지러운 감을 느낍니다. 예양에. 그러면서 어떤 분들 말이죠. 진발성 기침을 하고 있어요. 전파성 咳嗽랍니다. 그리고 또 목에 늘상 무엇이 붙어있는 이물감이 마저 나타납니다.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본래의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게 되면 이러한 계절이게 되면 그러한 질병이 마저 도질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침을 하고요. 가래가 성하고요. 어떨 때는 말이죠. 가래가 딱 붙어서 말이죠. 억질로 뱉어내리면 또 피 같은 것이 말이죠. 섞여 나올 때 있습니다. 따이쉬에. 그리고 급성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병독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지원체라든가

0: 이러한 말조의 병원 미생물이 감염을 받아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의 체온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겨 가래를 억지로 파탄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또 말이죠. 가슴이 또 답답하거나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심통이. 우리 호흡도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인체에서 주약의 두 가지를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상호흡도라 할 때는 말이죠.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라든가 인고관이라든가 회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로 조성되어 있고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지금 이 요추간판 탈출이 자고 신경통인데 주약이 허리도 아픔이 자꾸 이리수리 뻗침이 걷다가 자꾸 없겠다 가게 되고.
0: 예, 심하군요.
2: 강철수 지금 청약도 먹고 지금 심구도 맞고 이랬는데 허리 아픈 것도 좀 많이 났고.
0: 예.
2: 하다가 자꾸 허리 아픔이 처음에서 없겠다 가던 그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예, 오늘 예약했던 가다오게 한다, 한 번.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화 맞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3: 네, 대통령이 정가원자 환자한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나 진짜 환자한다. 근데
0: 예.
3: 반신이 이게 아이들 젊은 모습다만다 예.
0: 예.
3: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치료받은 영화가 되다 좋다만다.
0: 예.
3: 예. 난 그 뭐니 그가 예. 그래서 내 이 이따 내가 뭐니 얘기 안 되는다 난 영 선생님 다른 영 치료 영 되다 방금 영 다 해 치료 다 좀 다 드리지 다 해줍니다. 예.
0: 예. 그래야 되죠. 예.
3: 예. 그 선생님이 어, 나도 예 여자도 이 사람도 이제 나도 또 20년 전 아깝대. 저
0: 준다 뜨다
3: 나 내면
0: 올까
3: 예.
0: 예. 그래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연계. 그냥 어디 가운데가.
0: 예. 예. 연계 됐습니다. 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 전번에 예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이가 안 좋아서 밥 먹을 때 이 아픈 것을 치료를 다 했는데
0: 예.
4: 요즘 또 갑자기 감기 걸려서 다른 데 가서 댄지를 채널 맞았습니다.
0: 예.
4: 그런데 지금 잘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 숨이 차고 기침도 나고 가래가 많습니다.
0: 예.
4: 오늘은 이 방면을 치료하려고 박창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박이운덕 주임께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무슨 정화입니까?
5: 기침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던 것이 여러 번 청약 먹고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5: 이번에 또 다시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5: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6: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6: 아니, 그 저기 신경주 치료하는 선생님이 따로 보이십니까?
0: 아, 박윤덕 선생을 찾으십시오. 예, 박윤덕
6: 중이랍니까?
0: 박윤덕 예,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6: 박윤덕.
0: 윤덕 예.
6: 윤덕
0: 예. 윤, 아, 표, 예, 표, 예, 그다 박주임이라고 합니다. 중년에서 예, 퇴직한 분 예.
6: 무슨 거 합니까?
0: 예, 이분이 여러 가지를 다 치료하는데 지금은 실명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6: 예.
0: 예. 예, 이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예.
6: 막 윤덕입니다.
0: 윤덕.
6: 영덕.
0: 윤덕.
6: 윤덕.
0: 예, 예.
6: 무슨 과입니까?
0: 아, 그 박주임이라고 찾으세요. 중년에서 퇴직한. 아, 예, 예. 예.
1: 네.
6: 아니. 어떻게
0: 봅니까? 예?
6: 어떻게 봅니까?
0: 예, 이분은 예, 퇴직한 다음에 어떻게 문진합니다. 예.
6: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7: 예, 전번에 내가 머리 너무 아프고, 목이 마르고, 자꾸 가품해가지고, 박윤동, 선생님을 한번 뵈왔는데,
0: 예.
7: 오늘 또 한번 더 보이자고, 예. 주문합니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네요.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7: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이분은 예. 오전만 지납니다. 예.
7: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예.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8: 예, 길태 중년. 주임 박청호 선생님께 잠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8: 기침이 자주 하고 카레가 많고 기침할 예. 때는 목이 아프고
0: 예.
8: 머리가 지긋지긋하여서
0: 예.
8: 주임 박청호 선생님이 청약을 먹었더니 좀 나아져서 오늘 또 주임 박청호 선생님께 청약을 더 쓰려고 예약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8: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뭔가, 길태종이의 박창호 선생님이 기침 가래를 잘 치워야 한대서.
0: 예.
9: 약 필러 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9: 저는 예중상에 너무 심하게 나는 건 아닌데 밤중에 심하고 그 다음에 괜찮다가도 버스 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용사계설에 기침이 막 나더라 말입니다.
0: 예예 예, 그렇죠. 예예. 예.
9: 예, 그래서 좀 이번에 박청호 선생님이 중약을 먹고 근치시키려고
0: 예.
9: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
0: 부리를 뽑아야 되죠. 예예 예, 그럽시다. 예. 예 그냥 오세요. 예.
9: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예예는 오래 아는 이름 한자입니다.
0: 예.
10: 예예. 예, 어찌인가가, 저는 예예는 아는 지 어서는 한 2년 좀 됐겠다.
0: 근데 예,
10: 제대로 치료 못해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약방이라서 약을 한두 번 먹고서 낯설 것 같더라면 내버려두고 이래서 그러는지 이게 좀 오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누보면 계속 기침 나고, 예,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 다음 칼에 딱 있는데 떨어지진단
0: 그렇죠,
10: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10: 예, 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찌인가 어느 땐가 이 목이 앞이 어느, 요 다치도 아프더라 말입니다. 걔나 아닌간에 병원에가 검사할까 그런 건 아니고 나쁜 병은 아니고 그냥 예예니까 나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중약을 좀 써보라며 이래더라 말이야.
0: 예예예. 예,
10: 예. 예, 그 선생 그래 나 중약이란 거 보통 먹지 않아 뭐 그런다 말입니다.
0: 예.
10: 그래 내 그 길태중이 이 라디오를 듣고서 이렇게 갔댔습니다. 그래 가서 그 약을 먹은 게 지금 내 박창호 주임 선생 약을 먹었습니다. 주약에. 끝까지 네. 거기서 그렇게 인도합대다. 그래. 그 박창호 선생 약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네.
10: 많이 났습니다. 그래 네. 지금 여지간에 또 예, 저는 이걸 내서는 크게 문제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예, 어찌인가 요 무식에 목에 딱 좀 걸긴.
0: 네. 이물감이 있죠. 예, 예.
10: 같은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검사람 이랬는데 예.
10: 검사람 이랬습니다.
0: 예, 네, 압니다. 예.
10: 선생님도 그랬대다. 그래서 우선은 그게 약아 그래서 한 번이나 갖다 써먹어보라며 이제는 많은 문제 해결되고 괜찮다며 이랬다.
0: 예.
10: 된 것도 나 네, 좀 오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오늘
0: 예, 예, 예,
10: 한 번 더
0: 예,
10: 배우겠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10: 두 번 더 죄다 먹어야 될
0: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 예.
10: 예
0: 그냥 오세요. 예.
10: 오늘이 일찍아 네, 박창호 주임 선생님 댁 가겠습니다.
0: 예,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0: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2: 저는 박창호 선생을 예약하다고 전화 받드린 바입니다.
3: 예, 무슨 상황입니까?
2: 저기, 아니, 전번부터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이 간질간질함이 기침이 세고 납니다.
3: 예, 예.
2: 엄중할 때는 막 가슴이 아파나 할 지경입니다.
3: 아.
2: 그래서 저기, 그리고 기름 냄새를 맡거나 중 고, 저기 매운 고추를 그 먹어도
3: 예.
2: 또 합니다.
3: 예, 예.
2: 그래서 예. 그래서 전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하고 두 번 가다 먹었는데 좀 많이 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용해 배워갖고.
3: 예, 예. 예. 그냥, 그, 예. 예. 그냥 오세요.
2: 예, 다시 예약해 주세요.
3: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재영이 이사를 찾는데요.
3: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제가.
1: 네. 네, 어떤 증상입니까?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네, 예, 말씀하세요.
1: 어떤 증상입니까?
4: 네.
1: 네.
4: 발은 저리고 목은 돌릴 수 없고 심하면 뭐 쓰겁기도 했어요.
3: 예.
4: 네. 근데 재영이 의사한테서 한계려성 치료받았는데 저린 것도 좀 사라지고 메쓰거운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았어요.
3: 예.
4: 네. 그래서 한계려성도 치료받고 싶습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4: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기전화 맞아요?
3: 네, 맞습니다.
5: 네, 저는 다리 아파서 다리 졸며 다녔어요.
3: 예.
5: 그러던지 이렇게 친구의 소개로 대중이 질려서 이렇게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잘한다 했어요.
3: 예.
5: 거기 가서 침 맞고 첨약 먹고 이런 것이 다리 아주 좋아졌어요.
3: 예.
5: 소개되는 것도 아프지 않고 그뿐이 다녀요.
3: 예, 저
5: 그렇지만 예,
3: 예,
5: 예, 그렇지만 한 번 더 점약을 먹으려고 예약합니다.
3: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하호흡도랄 경우에는 말이죠. 예, 기관이라든가 기관지라든가 폐로 조성됐는데 이 호흡도에서 늘상 말이죠. 모병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많이 인기됩니다. 하나는 비염이라든가 과민성 비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그리고 급성 만성 말이죠. 인후염에 그리고 급성 만성 기관지염에 그리고 급성 만성 폐염 기관지 천식 이러한 질병들이 말이죠. 호흡도 질병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3: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3: 예.
6: 저, 나는 이거 소화자라야 되고.
3: 예.
6: 그리고.
1: 네.
6: 부위 굳으면서 변비가 거행했습니다.
3: 예, 예.
6: 그래, 어느 의사를 보면 되겠습니까?
3: 아, 지금 그 소개라고 했는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6: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3: 예, 예, 박 주임. 예,
6: 예, 예, 예, 네. 수고하세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예, 립주에 들어서면서 예, 지금의 예, 급성이라든가 만성이라든가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급성 단계라 할 때는 조약에는 하늘로 빙면위성을 한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감염을 받으면서 인후가 말이죠. 말라드거나 간지럽거나 심지어는 아파납니다. 이 단계를 말이죠. 우리 철저히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만성 인후염으로 말이죠. 전변할 수도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7: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3: 예, 당합니다. 예.
7: 저는 예, 저번에 한번 중감기 했습니다.
3: 예.
7: 그래 하고 난 뒤그 뒤에 기관이 영 나빠가지고 기침도 나고 가래도 많이 성하고
3: 예.
7: 그다음에 맥이 없고 예, 밥맛이 없고 이래서 원장 선생님 찾아가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 약을 일국서 저다 먹었는데
3: 예.
7: 조금 낫긴 났는데 오늘 또 좀 더가 비우자 그래.
3: 예. 그냥 오세요. 예. 아, 연락이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이 만성이라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런 감이 있습니다. 아프지는 않은데요, 예. 그냥 말이죠. 목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예.
1: 네.
3: 이물감, 예. 기실을 우리 현대의학에서, 예, 무슨 이기라든가, 예, 이런 걸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사실 무엇이 없습니다. 그 환자의 말이죠. 예, 자각증시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마치 예, 기관지염이 온 것처럼 말이죠. 기침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관건 문제는 이 만성 인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제때 말이죠. 예, 예, 정확한 말이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잘 낫지 않으면서 병증이 상당히 말이죠. 길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몇 달간, 심지어는 몇 년간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병증이 길어지는데 이때게 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물감이 있고 기침을 하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말이죠. 변하게 됩니다. 성다에 쓰야에 쉰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삼킬 때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3: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 식도를 식관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 큰 모병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음식을 삼킬 때 말이죠. 돈인곤란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계절에 놓고 보게 되면 특히 면역력이 말이죠. 낮은 분들, 체질이 약한 분들, 급성 말이죠.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 미생물이 빙경외성으로 합니다. 감염을 받아가지고, 이 말이죠. 급성으로 반영되는 기관지염으로 고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양의 산소가 몹시 말이죠. 모자라면서 이 폐에 말이죠. 정상적인 생리공능이가 많이 말이죠.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말이죠. 우리 제때 말이죠. 제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전해질이라든가 하늘로 쏜젠두 하는데 이 평형이가 말이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숨이 몹시 차하고 기침을 하고 이것을 또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또 생명 위험까지 말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질병이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데 이 문제를 또 말죠. 우리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만성 저색성 폐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폐에 있는 말이죠. 기능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호흡내과라든가 이런 데 입원할 정도가 됩니다. 호흡쇠갈증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또 생명 위험을 말이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말이죠. 호흡도 질환에서 보게 되면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닌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3: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의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15% 이상을 말죠. 차지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에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하고의 술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연환경과도 관계되는데 그곳이가 말이죠. 공기가 어느 정도가 말이죠. 오염됐는가. 이게 따라서 말이죠. 그 지방에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느라면 직업이 필요하거든요. 직업종하고도 말이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말이죠. 펀천이라는데 먼지라든가 이런 말이죠. 그것을 많이 접촉하거나 또한 어떤 분들도 뭔가에 되면 실험을 하거든요. 화학물질을 말이죠. 자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이죠. 기초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의 만성기관지염에 이런 날씨가 차지거나 주위 환경이 말이죠. 좋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위외불고라는데 이 말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를 말이죠. 막아내지 못합니다.
1: 네, 그래요.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8: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에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정효 공조명,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 한 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섭씨 22도의 서늘한 저녁바람이 한낮의 무더위를 가셔주면서 연변 대지는 특유의 비서 밤 풍경을 맞이했습니다. 연변의 동서를 관통하는 야간 문화관광 소비 맥락을 따라 훈춘, 도나, 연결 세 도시는 각자 우세를 발휘해 변경의 지역 우세, 발해 륙사, 조선족 민속 등 독특한 매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야간 소비 새 전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현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방곡곡의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331 국도 변경도로 우세 의탁해 훈춘은 자가운전 진화 플러스 발해 옛 정취라는 두 갈래 주선을 둘러싸고 복합형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해 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정밀봉사를 제공하면서 연변 변경 야간 관광의 첫 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서늘한 저녁 바람이 훈추나 강변에 부는 가운데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과 캠핑카 차주들이 륙소 가로장터 무료 주차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선들선들 저녁 바람이 불고 불빛이

0: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장선생입니다. 맥주며 꼬치 구이며 없는 게 없다고 해서 한번 맛보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 구이를 비롯해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의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추는 몰입식 옛 품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춘 발해고진 책임자 리양입니다. 야간 관광에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발해고 풍모와 엽창 관련 전경, 궁중연회 분위기를 재현하고 소형기차 야간 관광 동선과 결합했습니다. 똑같은 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발해문화 가게와 역참 특색 가게로 나누는데 여러 요소를 융합해 역사적 깊이와 민속 생활 정취가 있으면서도 독특한 표식을 갖기에 다른 고진과 차별화했습니다. 연변 변경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야간 소비 전경은 색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훈촌이 변경 자가 운전과 역사 몰입식 야간 관광을 내세운다면 도나는 대중에게 친근한 호수를 이용해 생활 소비를 깊이 발굴하면서 차별화 발전과 우세 상호 보완으로 연변의 다차원 야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나 발해호 야시장은 일반 주민과 단거리 관광객들의 가장 소박한 야간 소비 수요에 초점을 맞춰 호숫가 생활 정취로 보편 혜택형 야간 소비 전경을 조성했습니다. 수십 개의 특색 음식 매대가 호수를 따라 질색이 늘어섰고 굴, 쌀국수, 빙수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숫가에는 간이 탁자와 의자가 알맞게 배치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여름밤 휴식 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나 주민 정명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주 옵니다. 이곳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구전합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간식을 먹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연변의 야간 소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부도시 연결의 강변 비서 야간 관광은 도시 야간 소비 핵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화 통화 천연수교에 의탁해 2026 연길 비서 야간 관광 시즌이 전면 승격돼 유람선 관광, 음악 분수, 야외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수상 야간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연면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은 두 가지 언어로 된 70여 개 간판이 변경도시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오프라인이 연동하는 인기 명소를 조성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련영 관광객 장신섭입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연길에 온 첫날입니다. 밤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시원한 여름밤을 빌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을 찾아 강변의 밤 풍경을 구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야간 문화 관광 활동을 잘 조직해 연길 비서 문화 관광 명함을 더 빛내겠습니다. 불빛은 밤을 밝히고 소비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연변의 시원한 여름밤은 독특한 매력이고 변경 지역 우세, 발해 역사, 조선족 민속은 복제할 수 없는 핵심 특색입니다. 훈춘, 도나, 연길 세 도시에서는 동질화된 야간 관광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야간 소비 분야를 정밀하게 확장하면서 다차원적인 야간 소비 맥락을 뚜렷하게 형성함으로써 야간 경제를 효과적인 소비 장성점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 북경 복장 학원에서 조치하고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조문물국에서 지지하며 연변 박물관 중화 여자학원 문화 전파 및 예술학원에서 협조한 2026년도 국가예술기금 전파 교류 보급 지원 프로젝트 육합동풍 당나라 시기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 전국 첫 전시가 15일 연변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북경 복장 학원 전임 원장님이며 교수인 가영림, 부조장 윤조휘,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이며 중국명사학회 부회장인

0: 조련상, 장촌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 등 지도일꾼들과 전문가, 학자들이 가동식에 참가했습니다. 연조휘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발해 국문화의 중요한 발상지와 핵심 지역으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발해 역사문화 연구 성과를 집중 전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가 발해 문화라는 명함을 더 빛내고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힘을 실으며 지역 문화 연성 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연변주에서는 앞으로도 발해국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해석, 보호와 이용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역사 이야기와 중화민족 공동체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문화가 전승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고 교류 속에서 공감대를 응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어 윤조휘와 가영림이 함께 첫 전시 현판을 제막하며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인물 복식 모조 제작 프로젝트는 조련상 교수가 앞장서 다학과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주요 근거로 문헌 고증, 그림 분석, 실물 대조 등 방법을 통해 벽화 속 인물들의 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연구를 거쳐 12개 인물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12세트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호위 무사, 악사 등 5가지 유형의 인물과 원룡포, 갑주 등 11가지 유형의 복식을 아우릅니다. 전시는 4개 단원으로 나누어 역사 연구에서 복식 복원, 나아가 문화 전파에 이르는 완정한 전시 맥락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번 육합동풍 전시를 연변주에서 여는 데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고 현대의 문화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이 이렇게 깊은 문화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전통 문화를 고양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관광객 손승염입니다. 연변의 역사 문화가 아주 깊고 무게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연변의 복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아이가 여러 지역의 특색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전시는 육합동풍 프로젝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파 단계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순회 전시, 학술 교류, 사회 교양, 디지털 전파 등 형식을 통해 천년 전 복식 형상을 더 많은 지역에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식을 통해 역사를 알고 문명을 이해하게 할 계획입니다.
1: 제3회 변강사랑 원사기층행미 제7회 두만강 국제심혈관회의 연면의학회 심혈관분회 제28차 학술연차회 만성스트레스미 심혈관병연구회가 14일부터 이틀간 연면대학 부속병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문금철이 개막식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면 량질 의료봉사에 대한 우리주 대중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어 높은 수준 의학 인재를 영입해 량질 의료자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심혈관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연변에 모여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심혈관 건강 수호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학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연변주 심혈관 질병 예방, 치료의 질 제고를 주동하고 의학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이 기층으로 확충되도록 조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유대로 우리 주 의료기구와 국내외 최고 의학팀이 과학연구 혁신, 봉사능력 제고, 장기적인 플랫폼 건설에서 시료를 이루어 건강연변을 건설하고 대중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번 활동에 50여 명의 국내외 심혈관 분야 유명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심혈관 질병 기초연구, 림상진료 새 기술, 전연 과학연구 전화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학술 교류를 하고 기술을 공유해 높은 수준 의료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전연 심혈관 진료 기술과 과학연구 리념을 변강

0: 역에 전달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한창 매하고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 대표단 건아들은 여러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연변 민족 전통체육의 두터운 조력과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널뛰기와 그네뛰기 경기에서 우리 소 전통 우세 종목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널뛰기 경기에서 우리 소 선수들은 단체 1등 상을 따냈고 높이, 보폭, 자체 동작 여러 단일 경기에서 1등 상과 2등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네뛰기 종목에서 염사정, 신비가 각기 55kg급, 55kg 이상 급별에서 1인 방울차기 1등 상을 따냈습니다. 우리 소 선수들은 기타 경기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민족식 씨름, 석구, 판자, 경주 등 종목에서 우리 조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과 팀 협력을 보여주면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 대표단 판자 경주팀 코치 지보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1등상 7개, 2등상 2개를 따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여자팀이 모든 1등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의 훈련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8월 15일 첫 경기일 연변 대표단은 1등상 10개, 2등상 6개, 3등상 3개를 따냈습니다. 16일 두 번째 경기일에 연변 대표단은 포만된 경기 상태로 또 1등상 11개, 2등상 10개, 3등상 5개를 따냈습니다.
0: 한달간 진행되는 2026년 연변주 가을철 특가상품주택 판매 촉진을 활동해 17일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이익을 양도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주택구매 해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 소비 잠재력을 1층 방출하고 부동산 시장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게 됩니다. 이번 판매 촉진 활동에서는 도합 3,645채 특가 상품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주동적인 가격 혜택에 장식 보조금,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등 여러 가지 혜민 조치를 더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원가를 낮춰줬습니다. 그중에서 연결시는 14개의 부동산 기업을 조직해 390여 채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1평방미터당 할인폭은 300원 내지 400원이고 일부는 장식, 주차자리 등 권익을 증정해 여러 방면으로 주택구매 종합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결시 부동산관리중심 시장관리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입니다. 주택구매 보조정책을 실시하는데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건축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100원을 보조하며 한 채당 최고 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수속을 할 수 있는 차고나 주차자리를 구매할 경우 한 곳당 5천원 기준으로 보조합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3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군춘시에서는 5개 부동산 개발 기업을 선정해 총 500채의 특가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군춘시에서는 기업의 주택 구매 혜택 외에도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가정용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주택 교환 구매 개인 소득세 환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춘시 명주 부동산 개발위원회에서 총경리 장문박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고 정책 보조도 겹쳐 여러 가지 혜택이 주택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품은 주거 조건 개선, 양로 등 다양한 주택 구매 수요에 적합합니다. 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동산관리처 부동산 책임자 김운입니다. 이번 판매 촉진을 활동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결시, 군춘시, 도나시, 용정시, 왕청현 각지 업종관리 부문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통괄 협조해 관할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전주적으로 32개 부동산 개발 기업이 주동적인 가격 혜택 부여 방식으로 이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통료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동점골을 터뜨려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문화체육 융합으로 동북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0: 있었습니다. 많은 연변 축구팬들이 먼 길을 달려 통료예가 연변 대표팀을 먹청껏 응원했습니다. 연변 축구팬입니다. 통교의 람색 기병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축구팬 협회이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온 좋은 벗들입니다. 이번에 오면서 그들에게 연변의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경기 전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공연이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야금과 장세나비 고전 곡목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활력이 넘치는 특색 명태 응원춤도 펼쳐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료의 현지 민족 문화 요소도 경기 활동 전 과정에 융합됐습니다. 몽골족 가무와 전통 민속 전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두 지역의 특색 문화가 아름답게 피어나 서로 빛을 더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고품질의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성대한 장으로 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섭씨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섭씨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9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방학 기간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눈 건강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요, 방학이라 수업을 하지 않기에 근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방학 동안에 무질산 시력 사용과 근거리 눈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해서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기에 야외 활동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자연광 노출이 적어집니다.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은요,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방학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가 됩니다. 방학 중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화면에 청색광과 지속적인 근거리 사용이 안축 성장을 가속하여 시력이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또한 방학 동안의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아이스 음료 그리고 또 우유가 섞인 차, 간식을 자주 섭취해서 아이들이 섭취하는 당분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으로 소모해서 안구백 탄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안축이 더 쉽게 길어지게 해서 근시를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늦잠과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더해져서 시각 피로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는 시력 보호는요, 매일의 생활 습관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모는요, 아이들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바 일회 근거리 사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루 2시간 이상의 야외 자연광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하되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공원에서 운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주먹 하나, 30cm, 저기 가슴과 책상 사이 주먹 하나, 눈과 눈 사이 책 30cm, 펜 잡는 위치 3cm 기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워서 혹은 엎드려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갖고 노는 것이 금물이며 3, 40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상 식단에서 단 음식과 튀긴 음식을 섭취를 줄여주고요, 루테인과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늦게 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각종 인터넷 인기 시력 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시력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정교적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방학 기간 아이들의 시력 보호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생활 수준의 제고와 의학의 발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도가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또 장수 노인들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요 한 가정의 대사로 될 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관심사로 되고 있으며 또 전민 건강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기는 인체 기능이 퇴화가 되고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수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노년기를 잘 직시하고 그에 알맞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노인기는요 구경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 조이병원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신체 상황 변화와 약 사용에서의 주의 사항,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예방 방법과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등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든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인체 기능의 퇴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봐지는데요.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구체적으로 신체 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봐요?
3: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우리 자연 환경, 그다음 사회 환경, 음식 습관. 그 다음에 로화, 그 다음에 유전인자, 이것들이 저기 그 종합적인 작용화에서 인체는 점점 로화되기 시작합니다.
2: 네.
3: 그래 보게 되면 주하게 변화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첫째는 우리 인체 내의 세포들입니다. 첫째는 세포의 증색, 증수 능력이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원래 로폐된 세포가 죽어서 흡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흡수되지 않고 로화된 세포가 누적됩니다. 체내에.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그 신체의 산화성이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인체가 자체로 DNA라는 게 그 수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화성이 증가되면서 이 자연적인 그 인체의 그 본래 공능, 그러니까 DNA 수후 능력이 하강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우리 세포의 그 형성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막이 그 지질한 게 있는데 그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이라든가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그 교환과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염증 수폐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 어느 로인나 다 만성 염증 다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시가 들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만성 다른 질병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순환계통. 그 내세가 들림에 따라 우리 신지시포가 작아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 어째 노년에 들어서게 되면 살이 빠지고 약해집니까? 이거는 모든 세포들이 노쇼를 한 다음에 재생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는 그 대동맥이 그 탄성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 동안의 그 순환계통의 그 혈압을 조절 능력이 이것이 파괴돼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아침에 구멍이 일어나서 혈압이 불시로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 그 내피세포가 그 일종 그 내피수란 이런 그 성분이 사람이 노화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경락이 생기고 수축됩니다. 이래서 미세혈관이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게 순환계통이고, 그 다음 신장기능의 선, 예, 선장시통. 선장시통 보게 되면, 선시호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시호출 이것이 인화됩니다. 로화돼서 인화되고, 그 다음에 신장에 들어가는 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시호출 류골이라는 게, 하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인체 내 지간이라는 것이 높아갑니다. 배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그 뇌액을 농축하고 그 신선한 수액을 다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그 뭔가 뇌혈량이 증가됩니다. 소변량이 증가됩니다. 보통 그 이전에 우리 몰랐는데 세상에 있을 때 보니까 노인 집에 우리 주숙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요강통 그냥 집 다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노화되면서리 그 순수한 물을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혈량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 내에 그 진액이 소멸되면서리 건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뭐 또 가렵고.
2: 그래요.
3: 그다음에 이 아래 또 몇 가지 다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자기를 하기 쉬워. 그다음에 그 내분비 대사, 인슐린에 대한 그러니까 이도수에 대한 민감성이 대량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나이 되면 들수록 혈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노년에 들어와서 당뇨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저기 그 기초 대사 가운데 선상세라든가 자정세라든가 지수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강되기 때문에 치바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기 그 제류 그러니까 잠자는 제류 이것이 마음 파괴돼서 사람 몸에 투여수라는 게 있습니다. 잠자게 하는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하여금 밤잠을 적게 자게 하고 깊은 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면역계통의 변화 그 면역세포들이 로화돼서 쇠퇴돼서 공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면역계통 조절할 수 있는 최고 그 뭔가 뭐 면역세포가 있는데 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려가서 우리 신체 내 면역기관을 통제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포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체액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과민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노인이 들어와서 적하면 과민 나고 색다른 음식 드셔도 또 과민 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화계통 볼 때 타액과 위액, 소화액 분비가 소화액 분비가 적어집니다. 이래서 소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게 되면 소화해서 흡수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장도 안에 그 균들이 유용한 균들이 그 병형을 깨져서 우리 장도의 루동과 변비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구거지로 그러니까 우리 구거지 그러니까 골격을 지탱하는 이런 근육 조직들이 많이 노쇠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또 흔히 잘 넘어집니다. 노인들이 그 원입니다. 그다음에 신경계통 놓고 말 때 뇌신경이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노세포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 하나는 그 뇌를 보내주는 혈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 능력이라든가 응답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감관 능력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팅리도 下降되고 그다음에 맛 입맛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흥분성도 많이 떨어져서 흔히 다리 근육 경련을 많이 일으키고 초우질한다는 노인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피부 점막 놓고 말할 때 피부가 얇아지고 그다음 좌회전이라는 게 마이어스 누질되기 때문에 주름살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또 그 피부가 그 상했을 때 그 다시 쇼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중위 각도로 놓고 말할 때 내재가 되면 들수록 신진 쿠이슈 신장이 그 전기가 많이 고갈되고 노실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음양이 많이 빙행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 소양이나 태양이는 양기가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음기가 항상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음기가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양 그 계통이 다 놓으셔야 됩니다. 또 음이는 음기가 승하고 양기가 모자라는데 양기가 먼저 놓으셔야 하게 됩니다. 그 음기는 후에 놓으셔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정적으로서 음양이 다 놓으셔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의 생리 변화입니다.
2: 알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게 되면은 뭐 면역력이 내려가고 또 기능이 퇴화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노출이 됩니다. 그중 보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이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발병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뇌경색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다 혈관성 질병입니다.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또 심근경색이 꼭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뇌경색이 꼭 있습니다.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주약에 보게 되면 혈관이 로화돼서 그러니까 동맥 조양인화라고 흔히 잘 말하는데 이로써 생기는 것이고 하나는 음식 습관 문제. 우리 그 혈관 벽에 그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김에 그 뭔가 뭐 지방 이 산화성을 가진 그 지방 성분들이 많이 부착돼서 내피세포의 작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혹은 약물 이로 인해서 혈관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기능, 심장 기능, 간장 기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 하면 무엇일까요?
3: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면역계통, 소화계통, 그다음에 그 혈관계통 종합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동맥 조양이화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그 뭔가 되면 그 점막에 그 일종 그 뭔가 되면 그 지방류라든가 혹은 지방块이라든가 혹은 斑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뚝 떨어져서 어느 심자라든가 뇌의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작은 혈관에 막혀서 경색이 오는 것입니다. 또 심장 혈관에 관장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어느 한 혈관을 막아줘서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뇌의 그 경색은 일반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불세르 그 심근경색이나 그 뇌경색 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심외행성 그러니까 심장벽이 원래 심장 기능이 좀 약해져서 심장벽에 혈증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격동되거나 혹은 혈압 불세르로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 빗덩어리가 떨어져서 심장 막히거나 혹은 뇌를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불세르 뇌경색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도서 심외행성이다. 그래서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나 다 이 원인을 내서 오는 것이다. 그다음 하나는 과민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매이 복합물들이 혈액 속에 그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막아놔서 창경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예. 창경하고 노경 다 경색은 경색인데 그 주위와 형태가 다릅니다. 창경은 일반적으로 모세혈관 부분에 잘 막히고 노경이나 신경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좀 실한 혈관에 잘 막히게 됩니다.
2: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위에서 이제 발병 원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요 증상이 어떻게 각기 어떻게 달라요?
3: 그러니까 발생 그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좀 틀립니다. 뇌경색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우연화의 시에 입이 비뚤고 그다음에 입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타액이 나와도 모르고 줄줄줄 새서 그 모르고 그다음에는 머리가 아파나 불시로 세게 아파나고 그다음에 상사지 어느 부위가 맥이 없고 주악이 그다음에 어느 장애가 오고 혀가 꼬부라지다 나니까 언어를 말할 때 언어를 여호하는 그런 똑똑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우물하는 음성이 똑똑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게 뇌경색의 증상이고 심근경색의 증상을 놓고 말할 때 주약에 보게 되면 왼쪽 앞가슴이 통증이 있고 뒷가슴이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부위가 아파나고 그 다음에 흉부, 중부에 그 다음에 그 이 부위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래서 왕왕 사람들은 이거 훨씬 하는데 뭐 위장염이 생기는 거 안에서 혹은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 안에서 소화약들도 쓰고 그 다음에 소염제도 씁니다. 이러면 더 병이 더 과중됩니다. 잘못하면 사망될 수도 있습니다.
2: 경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발작했을 경우에 이 가정들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금방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마치 심장 심기경색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될 때는 뭐 쇼상간유라든가 그다음에 정통패리라든가 수쇼주심완이라든가 선순 그 전화라든가 통신로라든가 노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림사에서 내가 치료한 게 한 분이 있는데 나이 만 몇 살입니다. 이분이가 특별히 그 뭔가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시 정도편 도화를 자세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완화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런 약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증상을 보고 약을 드셔도 이건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아주 그 초기에 경한 경우를 보면은 그리고 또 뇌경색과 심근경색 생명 위협할 수도 있는 질환인 것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을수록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죠, 이거?
3: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민 백성들이 정등병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방면에 그 질환되는 수시어 증명과 정등병이 좋습니다. 네, 가슴에 통증 있고 그다음에 그 거우연화시하고 한짝 저기 상지나 하지가 그 맥이 없고 녹음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드시면 완화됩니다. 이로 한 다음에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뇌경색, 심근경색 치료 방법이 어떻습니까?
3: 치료 방법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심근경색이나 다 보게 되면 그 혈관을 통화시키는 혈정을 녹이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는 그 심장세포의 기능이 복권이라든가 뇌혈관의 그 복권이라든가 혹은 뇌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종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약의 뇌경색을 때를 보게 되면 무슨 저기 강수한 매라든가 땅홍 주수회라든가, 혹은 홍화 주수회라든가, 혹은 그 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쇠의 경우에도 노신 통병마 같은 병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혈정 녹이는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이거 위주로 하고 그 대신 그 심장 세포라든가 뇌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회복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 그런 약들 쓰면 됩니다.
2: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 평소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3: 모든 병에는 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2: 그래요.
3: 첫째 하나는 아침에 고막 일어나서 왼수에 45도 이하, 40도 이상 이런 그 왼수위를 큰 곳 불러서 한 곳 보내지 두 곳 불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하게 되면 혈액을 희석할 뿐만 아니라 인체 내 밤잠에 잠에서 누적된 라지들을 깔끔히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2: 그래.
3: 그다음에 운동하되 노인들은 경한 운동, 격렬한 운동 하지 말고 또 등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등산하게 되면 그 골관절의 그 점막이 그 다스려서 인차 파괴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 평지에서 걸으면 됩니다. 그 대신 뭐 장수하겠다고 등산하고 이거 다 불리합니다. 그다음에는 음식 습관상에서 잘 즐겨 드시던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색다른 음식 맛이 없더라도 다른 음식을 드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소화계통 놓고 말 때 맛이 그 고기류를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소화 기능 그 지방질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소화 기능이 좋습니다. 얼마에 자셔도 이튿날 재보게 되면 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계통이 그 로화가 촉진되고 단축시킵니다. 그 이전에 그 우리 그 조희병원에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루 세 끼를 양탕이라든가 소고기탕을 드셔도 식탐화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이 투시도 하기 전에 그 암이 걸려서 직장암이 걸려서 사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많이 드신 다음에 그에 대한 상관적인 유전자들이 먼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벌써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타인이 후지에 도수가 내지돼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심리. 심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체적으로 심리 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노년기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어떤 특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3: 일반적으로 노년병 놓고 말 때 만성병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 연세가 들음에 따라 더 중요해지는 또 환자가 잘 알아야 되는 특히 그 뭔가에 되면 전해성 폐다라든가 심지경수라든가 심지최쇄 노최쇄라든가 만성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말할 때 점점 가면 잘 조절도 되지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45세 이상부터 잘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연세가 든다면 이렇겠지 하고서 늙어다가 연세 든다면 다른 악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요. 병이 또 생기면 자연히 약을 쓰기 마련인데 약도 잘 알고 써야 하지 않아요? 세계위생조직에 따르면요 환자의 3분의 1가량 되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불합리한 약 사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 사용에 있어서 로이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의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3: 근년에 와서 연구한 결과 우리 약 쓰는 것은 먼저 체질을 기초화해서 병증에 맞는 약을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2: 네.
3: 단순하게 병증에 맞게 치료해도 증상은 조금 완화되지만은 그 근본 원인 체질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병이 먹을 때 보이지 잘 낫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생제 같은 거는 염증이 생겨 돼서 항생제를 쓰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이 쓰게 되면 염증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지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감기약도 어떤 약은 어떤 분한테는 잘 맞지만은 그 약을 가져다가서 자기가 드시게 되면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건 체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약을 드셔서 체내에 들어와서 약물 그 요다의 똥리쇼라든가 요리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을 수상해서 병증이 맞는 약을 써야 됩니다.
2: 그리고 항생제는요 우리 몸이 여러 기관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더더욱 남용하지 말아야겠죠. 약 사용에 있어서.
3: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들어가서는 노인 계절에 들어가서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간 기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라든가 소화계통 기능이라든가 이 기능들이 다 약화됐기 때문에 특히 항생소 같은 거는 천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합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2: 네.
3: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생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써서는 인체에 적게 해를 주는데 합성한 그 항생소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생물계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부작용도 많고 인체에 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셀로 그 위생부장으로 올라온 그 여성부 있습니다. 이브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보게 되면 병원은 지면 질수록 더 크고 약물을 쓰면 쓸수록 병은 낫지 않고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 약물들을 보게 되면 천연산물이 아닙니다. 다 합성한 이런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같은 거는 체질이가 양성 체질이 많기 때문에 약물과 체질, 병리, 생리, 약물, 대사의 과제가 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양이들은 이거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병이 잘 낫지 않는 근본 원인입니다.
2: 그렇군요. 우리의 주변에는 또한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왜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지 또 변비를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3: 젊었을 때는 변비라는 것이 적었는데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노인들의 변비가 잘 생겨 잘 변비 그 건조하지는 않지만 잘 나아가 갑니다. 이것은 그 피의 기가 약해져서 맥이 약해져서 그

0: 이런 소화집거기들을 밀어내는 기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노년에 들어서서 우리 쉐쉬 그러니까 혈이 허해서 위장도의 그 혈공급이 따라먹고 해서 기능이 발휘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도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년에 들어서서 그 위장도의 균 평형이 깨져서 변비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노년에 들어서서 우리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진액들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 소장, 마르는, 벽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럼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 찌꺼기가 음식물이 찌꺼기가 미끄러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변비 생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치수신빙변 가운데 무슨 저기 시러우라든가 혹은 그 외상도 시러우라든가 혹은 종류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것들이 그 음식물 찌꺼기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가 잘 생기는 것입니다.
1: 면역력 하면은 뭐 질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특히 노인들한테 면역력 유지가 참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면역력.
0: 사람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자연과 음식 응징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그러면 이 가운데 면역력 가운데 그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면역력은 인체가 노화되면서 자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그 응징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 질환 암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액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하게 위장도의 그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액 면역력을 인해서 피부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피엔 스전 신마전 UPCN 이런 것들이 흔히 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상관되는 이런 약들도 역시 체질에 맞고 병증에 맞는 이런 약들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무슨 강주환지요, 소염제요 이래서는 자꾸 쓸데뿌이지 약만 팅되게 되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격수 같은 건 지금 뭐 양의병원에서는 서의병원에서는 과민했다면 저래 격수로 놓습니다. 격수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면역력과 체액 면역력이 다 억제당합니다. 곧만 그 약 썼을 때는 인사 화나 안 됩니다. 그렇지만 2, 3일 지나게 되면 더 중요해집니다. 어째 그런가? 인체의 면역력이 이미 억제당했기 때문에 더 과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약을 써서 인체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은요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 장수하려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0: 첫째 하나도 둘째 하나도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 습관. 그러니까 사람을 반드시 자연계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도 적응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인체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음식 습관을 개변해야 됩니다. 매운 거 좋아하고 고기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습관을 개변해서 좀 적게 드시는 이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 소화 능력과 면역 내수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아침에 꼭 뜨스한 물 40도 내지 45도 좌우의 뜨거운 물을 큰 거품을 한 거품씩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사람이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사회가 복잡하고 자연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 그 심리 변화도 격렬합니다. 그 때문에 자체 심리 평형을 잘 조절하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0: 음식 습관상에서 예, 잘 드시지 않던 음식, 예, 소화해야 하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셔서 인체 내의 영양 평형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약물 예방입니다. 예, 만성병이 있다게 되면 제때제때 약을 써서 이 만성질환을 예,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 오늘도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체기능의 퇴화로 노인들은요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노년기 특징을 잘 알아두고 질병 예방에 유리한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능히 노년기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